그 행복한 시간들에 기대어 이제 또 집으로 가는 길 힘을 내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0: 9월 26일 토요일, 어느새 추석을 보내고 귀경길에 오른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첫 곡은요, 윤도현 밴드 흰수염 고래, 임유리님이 신청하신 곡으로 띄워드렸어요. 저는 살레시오 김용은 은빛소녀입니다. 만남 뒤에는 이별의 시간은 늘 짧습니다. 혹시 아침상 물리자마자 차 막힐까봐 걱정돼서 어제부터 일찌감치 귀경길에 오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추석을 보내고 나서도 여기저기 명절 인사도 다녀야 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컨디션도 챙겨야 하고 마음은 여전히 바쁘죠. 그러나 뭔가 마음은 조금 피곤해도요. 이렇게 또 한 번의 추석을 무사히 보냈다는 그것만으로도 마음 한켠이 뿌듯합니다. 고향집 어머니가 싸주신 명절 음식들 혹은 또 손수 농사지으신 농산물들 그 정성 가득한 보따리의 무게만큼이나 이번 명절을 보낸 우리 마음에도 사랑의 무게가 가득가득 담겨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 보내주세요. 100원의 문자 샵 1053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은요, 샵 1053으로 들어오셔서 성함, 주소까지 남겨주시면 당첨되신 분에게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하실 수 있도록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황제바이오에서 피부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비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성함, 주소까지 보내주세요. 매주 토요일 시간 테마가 있는 음악들로 편안한 주말의 힐링 음악 여행 떠나는 시간이죠. 광고 듣고 음악에 스며들다 만나볼게요.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3: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2: 수확량 줄어도?
3: 보장.
2: 가격이 내려도?
3: 아이, 그럼.
2: 보험이 든든하구만.
4: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 농협 손해보험.
5: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6: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7: 배보이, I gotta be a bad boy.
6: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7: 배보이.
6: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식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심의필.
8: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곡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9: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10: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커다란 기쁨과 행복의 가을가을한 계절, 가을의 상쾌함과 추석의 풍성함이 함께하는 달 9월. 지나간 옛 노래 한 소절이 더더욱 추억돋게 하는 시간.

그러니까 원래 연주곡이었던 멜로디에 가사를 붙여 노래로 만든 곡이 있고요. 혹은 원래 노래였던 곡을 피아노나 현악기, 아코디언 같은 악기로 다시 들려주는 연주곡들이죠. 익숙한 멜로디가 어떻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는지 궁금한데 한 곡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요. 영화 음악의 거장이죠. 엔니오 모리코네의 아름다운 선율에 가사가 더해져서 새로운 노래로 탄생한 노래입니다. 사라 브라이만의 넬라 판타지아. 이 노래는 1986년 영화 미션의 삽입곡인 모리코네의 가브리엘스 오보에가 원곡이죠. 원래 가사가 없는 오보에 연주곡에 가사를 붙인 거죠. 아름다운 선율에 매료된 사라 브라이트만은 모리코네에게 가사를 붙여서 노래를 부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모리코네는 완강하게 거부하죠. 그럼에도 브라이만은 포기하지 않고 3년 동안 설득한 끝에 결국 허락을 받아냈다고 하네요. 그렇게 영화 속 오보의 선율은 아름다운 노래로 다시 태어났고 지금은 사라 브라이트만을 대표하는 노래로 우리 모두에게 알려져 있죠. 함께 들어보시죠.

자, 참 좋은 오늘 매주 토요일 이 시간 테마가 있는 음악들로 편안한 주말의 힐링 음악 여행 떠나는 음악에 스며들다. 오늘은 노래가 된 연주곡, 연주곡이 된 노래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클래식의 명곡에 가사를 붙여서 팝 음악으로 다시 태어난 두곡 준비했습니다. 먼저 영국의 아트 록 밴드 르네상스의 보컬리스트인 애니 헤슬램의 1985년 히트곡 스틸 라이프. 이 노래는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3번 2악장 에어. 우리에게는 흔히 지선상의 아리아라는 이름으로 친숙한 선율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클래식의 우아한 선율 위에 마치 한 편의 시처럼 흐르는 가사가 더해지면서 원곡과는 전혀 다른 감성의 노래가 됩니다. 이어서 들을 노래는요, 프로듀서 찰리 스카벡이 피처링한 루이스 터커의 미드나잇 블루. 1982년에 발표된 이 노래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의 아름다운 선율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클래식의 서정성과 1980년대 팝의 감성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노래 두 곡 함께 하시죠.

애니 해슬램 스틸 라이프, 루이스 터커 미드나잇 블루. 이번에는요, 반대로 우리가 사랑한 가요가 연주곡으로 다시 태어난 그런 노래입니다. 먼저 정훈이의 대표곡 꽃밭에서. 노래를 들을 때는 정훈이의 목소리를 통해 애틋하고 서정적인 감성이 전해지는데요. 오늘은 아코디언으로 재현한 버전. 바로 한국 대중음악의 전설적인 아코디언 연주자 심성락이 세계적인 아코디언 거장 리차드 갈로아노와 함께 연주한 버전입니다. 익숙한 노래가 아코디언의 따뜻하고 깊은 음색을 만나면서 어떤 느낌으로 다시 태어나는지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준비한 곡은요, 김현철의 춘천 가는 기차. 1989년에 발표된 이 노래는 기차를 타고 춘천으로 떠나는 장면과 그때의 설렘, 그리고 조금은 쓸쓸한 청춘의 감정을 담고 있죠. 오늘은 남성 4인조 현의 앙상블 옐로우 스트링 보이즈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바이올린과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가 만들어내는 현악의 울림을 따라가다 보면요, 원래 노래가 가지고 있던 도시와 여행의 풍경이 조금 더 넓고 깊은 공간으로 펼쳐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익숙해서 더 반가운 두 노래가 어떤 느낌의 연주곡으로 재탄생되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심성락, 리차드 갈리아노 꽃밭에서, 옐로 스트링 보이스, 춘천 가는 기차. 지금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께서는 CBBC 라디오 참 좋은 오늘 주말에 함께하는 테마가 있는 주말 힐링 음악 여행 음악에 스며들다. 오늘은 노래가 된 연주곡, 연주곡이 된 노래 함께하고 계세요. 들으시면서 문자 사연 주세요. 샵 1053 유료 100원이고요.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이번에는요, 클래식에 익숙한 선율을 대중음악 속으로 가져온 두 곡입니다. 첫 번째 곡은 스윗박스의 Life is Cool. 이 노래는 바로크 시대 독일 작곡가죠. 요한 파헬벨의 캐논 선율에 힙합과 팝의 감각적인 리듬을 더해서 전혀 다른 분위기의 음악으로 만들어냅니다. 수백 년 전 궁정에서 울려 퍼졌던 클래식의 선율이 2000년대 팝 음악으로 옮겨오면서 젊고 세련된 감각으로 다시 태어난 노래입니다. 이어서 들으실 노래는요, 박지윤의 달빛의 노래. 이 노래 역시 첫 부분부터 친숙한 클래식 선율이 귀를 사로잡죠. 조르주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에 나오는 하바네라의 선율입니다. 원래 하바네라는 카르멘이 부르는 아주 유명한 아리아인데요, 박지윤의 달빛의 노래에서는 그 익숙한 선율이 강렬한 리듬과 현대적인 댄스 사운드를 만나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경계를 허문 두 곡 함께 들어보시죠.

스윗박스 라이프 이즈 쿨 박지윤 달빛의 노래. 이번에는 우리의 국민 가곡이죠. 보리밭을 집시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로 만나보겠습니다. 박화목이 가사를 쓰고 윤용하가 작곡한 보리밭은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부산 피란 시절에 만들어진 가곡이죠. 발표 당시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요. 1970년대 들어서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고요. 이후에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몰도바 출신의 집시 바이올리니스트 세르게이 트로바노프 바이올린과 그의 아내 올가 트로바노프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볼 겁니다. 애잔하게 흐르는 바이올린의 선율을 따라가다 보면 마치 끝없이 펼쳐진 보리밭 사이로 저녁 노을이 천천히 내려앉는 듯한 풍경이 그려집니다. 우리의 가곡이 집시 바이올린의 음색을 만나면 어떤 분위기가 연출되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세르게이 트로파노프 보리밭이었습니다. 주말 아침 음악에 스며들다. 오늘은 노래와 연주곡의 경계를 넘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명곡들. 노래가 된 연주곡, 연주곡이 된 노래 만나봤어요. 어떠셨어요? 원래 가사 없는 연주곡이다가 누군가의 목소리를 만나 노래가 되고 또 반대로 우리가 익숙한 노래였는데 악기 소리만으로 다시 태어난 노래들. 왠지 모든 노래들이 그냥 하나의 그리움으로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노래만 들었을 때도 연주로만 들었을 때도 우리가 고향과 가족 그리고 다시 돌아갈 일상에 대한 그리움이 그 안에 고스란히 실려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번 명절 고향에서 받은 그 사랑의 무게를 마음 한켠에 잘 품으시고 다시 시작하는 일상도 오늘 만난 이 아름다운 선율들처럼 잔잔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라봅니다. 끝곡 남겨두고 있죠. 오늘 끝곡은요. 클래식의 선율이 팝송으로 다시 태어난 대표적인 노래입니다. 베리 메닐로의 Could It Be Magic. 쇼팽의 피아노 전주곡 C단조 작품 번호 28의 20번에서 영감을 만들어냈는데요. 어느 날 메닐로는 피아노로 쇼팽의 전주곡을 연주하다가 그 선율과 화성에 깊이 매료됐다고 합니다. 그 음악을 바탕으로 이 노래를 쓰게 된 거죠. 수백 년 전 쇼팽의 피아노 선율이 베리 메뉴로를 만나서 뜨거운 사랑의 노래로 다시 태어난 셈이죠. 오늘 노래가 된 연주곡, 연주곡이 된 노래들 들으면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아름다운 선율처럼 평화롭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마웠고요. 저는 참 좋은 오늘 김용은 은빛순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은빛소녀의 마음술래에서 여러분 변함없이 기다립니다. 끝곡 베리 메닐로 Could It Be Magic 들으면서 인사 나눕니다.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2: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3: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4: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5: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2: 엄마, 여기 꽃.
6: 고마워.
5: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7: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9: 고수익에 원금 보장?
8: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7: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0: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7: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0: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7: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0: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7: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0: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7: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10: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10번, 예수 생각.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추석특집 한가위 마음 담은 선율 따라의 장일범입니다. 전화를 받는 포즈를 취할 때 대부분 우리는 옛날에는 이렇게 주먹을 쥐고 전화 받는 흉내를 냈고요. 요즘은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펴서 얼굴 가까이에 가져가는데, 하지만 또 요즘 아이들은 다르다고 하죠. 스마트폰을 들듯 또 손바닥을 펼쳐서 귀에 댄다고 하는데요. 세월이 만든 작은 차이입니다. 명절 풍경도 마찬가지겠죠. 누군가에겐 고향 마을의 한적함과 북적이는 가족들로 꽉 찬 추억이지만 요즘은 다를 텐데요. 풍경도 사람도 세월과 함께 달라지겠지만 그 안에 담긴 그리움과 따뜻함만큼은 오래도록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일봉 유쾌한 클래식 오늘의 첫 곡, 존 윌리엄스의 Extraterrestrial, E.T. 가운데서 Flying Theme, Flying 테마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주 신나게 달을 향해 가는 그 모습, 참 보기 좋죠. 존 윌리엄스가 지휘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존 윌리엄스의 Flying Theme, E.T. The Extraterrestrial, 정말 추억의 명화죠. 존 윌리엄스가 지휘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존 윌리엄스가 이 베를린 필이나 빈필하고 이렇게 녹음하고 또 공연할 때만 해도 정말 그 클래식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앨범으로 이렇게 꼽혔고 건강하게 아주 지휘를 하셨는데 이제는 저 얼마 전에 휠체어 타고 나오셔가지고 힘겨운 모습이었어요. 아 그래도 존 윌리엄스 건강 또 쾌유하시기를 좀 기원하면서 또 함께 들어봤습니다. 존 윌리엄스와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고요. 자 추석 특집 한가위 마음 담은 선율 따라에서는 고향과 그리움 가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음악을 만나봅니다. 고향으로 향하는 설렘과 소중한 사람을 떠올리는 마음을 아름다운 선율에 담아 전해드릴 텐데요. 추석 연휴 귀성길과 귀경길은 물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도 좋은 음악이 따뜻한 동행이 되어주길 바라면서 아일랜드 미녀 데니 보이 함께 듣겠습니다. 런던더리 에어라는 원래 제목을 갖고 있죠. 자, 피아노의 빌 에반스, 드럼스, 셸리 만의 연주입니다.

이집트 등 세계 곳곳을 떠돌며 수많은 모험을 겪지만 결국 늙고 지친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오는데요. 그곳에는 오랜 세월 한결같이 그를 기다려온 연인 솔바이가 있었죠. 그리그는 노르웨이 민요를 그대로 인용하기보다 민요 특유의 선율과 리듬을 활용해 고향의 정취와 솔바의 기다림을 표현했는데요. 정말 그 바이킹들도 많았고, 노르웨이 남자들, 거친 바다와 싸워온 그 나름자들의 이 진면목을 페르긴트가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먼 길을 돌아온 페르긴트를 품어주는 음악, 에드바르 그리크의 페르긴트 모음곡 2번 작품 55. 자, 1곡, Abduction and Ingrid's Lament. 자, 페르긴트가 이 결혼을 하는 신부를 보고 신부를 이제 납치를 하죠. 그리고 그 잉그리트는 또 버려져 가지고 나중에 탄식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주 페르긴트 못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곡, 아라비아의 춤, 아랍 댄스. 세 번째, 페르긴트의 홈커밍, 페르긴트의 귀향. 그리고 네 번째, 솔바이. 이 정말 평생 자신만을 이렇게 믿고 따르는 그런 부인입니다. 솔바의 노래까지 함께 듣겠습니다. 이번 주 또, 지난주, 장일봉의 귀향 클래식에 예술가의 항구의 주인공이었던 네빌 마리너의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더 필즈 오케스트라 지휘로 함께 만나봅니다.

페르긴트 모음곡 2번 작품 55, 에드바르 그리크의 작품 1곡 Abduction and Ingrid's Lament, 신부의 약탈과 잉그리드의 탄식, 2곡 아라비안 댄스, 그리고 세 번째 곡 페르긴트의 홈커밍, 페르긴트의 귀향과 네 번째 곡 솔바이의 노래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네빌 마리너가 지휘한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더 필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체스코의 민속 선율과 자연 풍경을 담은 음악을 만나봅니다. 체키아라고 소개 많이 해드렸는데요. 체키아는 이제 영어식 표현이고요. 체코 표현은 또 체스코드라고요. 그래서 체스코로 앞으로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자, 메드르지 스메타나의 교향시 몰다우, 이 불타바죠. 불타바는 연작 교향시 나의 조국 마블라스트 가운데 두 번째 곡으로 이 체키아를 가로지르는 불타바 강의 흐름을 그렸는데요. 두 개의 작은 샘에서 시작한 물줄기는 점차 하나의 큰 강을 이루고 숲과 들판을 지나 프라하로 흘러갑니다. 강가에서는 사냥꾼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시골 마을의 결혼식도 펼쳐지는데요. 스메타나는 이 장면에 체스코의 대표적인 민속 춤곡인 폴카 리듬을 담아 흥겨운 축제 분위기를 살렸습니다. 이어 달빛 아래 춤추는 물의 요정과 거센 급류를 지나 강물은 장엄한 모습으로 프라하에 도착하죠. 체스코의 자연과 민족의 삶을 한 줄기 강물에 담아낸 작품, 자, 함께 들어봅니다. 메드르지 스메타나의 마블라스트, 나의 조국 가운데서 2곡 불타바. 자, 테오도르 쿠샤르가 지휘한 야나첵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베드루지 스메타나의 마블라스트, 나의 조국 가운데서 우리가 몰다우라고 이제 독일식으로 표현하던 불타바, 이 체키아 체스코 언어죠. 자, 테오도르 쿠차르가 지휘한 야나첵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야나첵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오스트라바에 있습니다. 체스코에. 자, 이렇게 또 소개를 해드렸고요. 라흐마니노프에게 고향 러시아는 평생 음악의 뿌리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는 1917년 러시아를 떠난 뒤에는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다시 조국 땅을 밟지 못했는데요. 낯선 나라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러시아의 풍경과 정서를 잊지 않았고 그리움은 그의 음악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라흐마니노프는 1912년 러시아어 가사를 붙인 13곡의 가곡집을 발표하는데 여기에 한 곡을 더해 14번째 곡으로 완성한 작품이 바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보컬리스트입니다. 가사 없이 하나의 모음으로만 부르는 길고 애잔한 선율 덕분에 훗날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라흐마니노프의 삶과 겹쳐 들리기도 하는데요. 말 한마디 없이도 깊은 그리움을 떠올리게 하는 이 곡,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14개의 로망스 작품 34, 그 중에서 14번 보컬리스트 함께 듣겠습니다. 다니엘 호프의 바이올린과 피아니스트 크리스토프 이스라엘의 연주입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14개의 로망스 작품 34의 14번 곡 마지막 곡만 이렇게 가사가 없죠. 보컬리스 바이올린의 다니엘 호프, 피아노의 크리스토프 이스라엘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드보우작에게 고향 보헤미아의 민속음악은 작곡의 중요한 원천이었습니다. 그의 피아노 3중주 4번 둠키 역시 슬라브 민족의 정서를 담은 작품인데요. 둠카는 우크라이나에서 유래한 민속음악으로 명상적이고 애잔한 선율과 빠르고 흥겨운 춤의 리듬이 번갈아 등장합니다. 안토니 드보우작은 6개의 둠카를 이어서 고향에서 느낀 기쁨과 슬픔, 사람들의 소박한 정서를 다채롭게 풀어냈는데요. 쓸쓸한 그리움과 따뜻한 활기가 한 곡 안에서 교차하는 안토니 드보우작의 피아노 트리오, 피아노 3중주 4번 둠키 가운데서 2단조 작품 90, 브루크하우저 번호 166, 둠키 2악장 뽀꼬 아다지오, 비바치 논트로뽀로 이어드립니다. 보자르 트리오의 연주 들으시면서 저는 2부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

0: 시절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3: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조지 거슈인의 But Not For Me. 하지만 나를 위한 것은 아니에요. 내게는 잘 어울리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보컬의 엘라 피츠제럴드, 넬슨 리들 and his orchestra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넬슨 리들은 뭐 프랭크 시나트라하고 린다 런슈테트하고 또 이 스탠다드 곡들 아주 많이 녹음한 아주 명 오케스트라죠. 자, 9월 26일 토요일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2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0세기 초 미국 음악계에도 유명한 형제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랩소디 인 블루와 피아노 협주곡 F장조로 잘 알려진 작곡가 조지 거슈인과 그의 형이자 작사가인 아이라 거슈인인데요. 동생 조지가 선율을 만들면 형 아이라는 음악의 분위기와 흐름에 맞춰 재치 있고 세련된 가사를 붙였죠. 두 사람은 뮤지컬과 오페라, 영화 음악을 함께 만들며 I got rhythm, 그리고 summertime, 그리고 the man I love 같은 수많은 명곡을 남겼는데요. 자, 오늘은 그 중에서 But Not For Me 함께 들으셨습니다. Wolfgang Amadeus Mozart의 교향곡 41번 C장조 케일번호 551 주피터, 그 중에 4악장 몰토 알레그로 니콜라우스 아르논쿠르가 지휘한 콘첸투스 무지쿠스 빈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모차르트의 교향곡 41번 그의 마지막 작품 C장조 켈번호 551 주피터 이 제우스 신이었습니다. 4악장 몰토 알레그로 니콜라우스 아르논쿠르가 지휘한 콘첸투스 무지쿠스 빈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예르막을 전문적으로 연주하는 고음악계에는 부부와 형제, 자녀가 함께 활동한 음악 명가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오스트리아 출신

신지휘자 니콜라우스 아르논쿠르와 바이올리니스트 앨리스 아르논쿠르 부부인데요. 두 사람은 1953년 고막 연주단체의 선구자로 꼽히는 콘첸투스 무지쿠스 빈을 함께 창단한 뒤 앨리스 아르논쿠르가 악장으로 활동하며 반세기가 넘도록 남편과 음악적 호흡을 맞췄죠. 또 프랑스에는 합시코드 연주자 피에르 앙따이를 중심으로 한 바로크 삼형제가 있습니다. 큰형 마크 앙따이는 바로크 플루트를 연주하고 둘째 제롬 앙따이는 비올라 다 감바와 건반 악기를, 막내 피에르 앙따이는 세계적인 합시코드 연주자로 활동하며 여러 고음악 무대에 함께 올랐는데요. 벨기에의 카위칸 형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윌란트 카위칸은 바로크 첼로와 비올라 다 감바를, 시히스발트 카위칸은 바로크 바이올린과 지휘를 맡았고요. 바르톨드 카위칸은 바로크 플루트 연주자로 활약했습니다. 여섯 형제 가운데 세 사람이 고음악 전문 연주자의 길을 걸으며 유럽 고음악의 발전에 큰 역할을 했죠. 스페인 카탈루냐 출신의 조르디 사발 가족도 고음악계를 대표하는 음악 명가입니다. 조르디 사발은 지휘자이자 비올라 다 감바 연주자로 활동했고요. 아내 몽세라 피게라스는 고음악 전문 성악가로, 딸 아리안나 사발은 하프 연주와 노래를, 아들 페란 사발은 기타와 류트 연주 성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마랭 마레의 스위트, 두 대의 비오를 위한 모음곡 2번 쥐장조, 그 중에서 10번째 곡 샤콘 듣겠습니다. 바이올린의 우에무라 카오리, 그리고 비올 연주의 제롬 앙따이, 첼로의 알릭스 베르지에, 그리고 합시코드의 피에르 앙따이 연주로 감상하시고요. 이어서 게르크 필립 텔레만의 파리 콰르텟 9번, 트와지엠 콰투어, 이세 번째 사중주, 첼로의 윌란트 커이켄, 그리고 플루트의 바르톨드 커이켄, 그리고 합시코드의 구스타프 레온하르트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로드리고 마르티네스의 라폴리아, 조르디 사발, 그가 지휘한 에스페리온 21 연주로 감상하시죠.

Rodrigo Martínez, La Folia. Jordi Savaric 위한 에스페리온 빈티우노, 에스페리온 21의 연주로 감상하셨고요. 그에 앞서서 게르 필립 텔레만의 파리 퀄텟 9번, 트라지엠 카투어 세 번째 사중주, 4곡 위떼, 빠르게 바이올린의 시키스발트 커이켄, 그리고 첼로의 빌란트 커이켄, 그리고 플루트의 바르톨트 커이켄, 합시코드의 구스타프 레온하르트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렉 마레의 이 두 대 비올을 위한 모음곡, 마렉 마레가 아주 훌륭한 또 비올 주자였잖아요. 이 스위트 2번 두 대 비올을 위한 작품 G장조 열 번째 곡 샤코헌느 들으셨습니다. 우에무라 가오리의 바이올린과 제로 망따이의 비올, 그리고 첼로의 알렉스 베르지에, 그리고 합시코드의 피에르 앙따이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남성 지휘자와 여성 성악가가 평생의 음악적 동반자로 함께한 대표적인 커플도 있습니다. 지휘자 리차드 모닝과 소프라노 존 서덜랜드 부부인데요. 두 사람은 젊은 시절 호주에서 만나 피아노 반주자와 성악가로 함께 연주했고 1954년에 결혼했습니다. 리차드 모닝은 서덜랜드의 뛰어난 고음과 화려한 기교에 주목해 그녀가 오페라에 집중하도록 이끌었는데요. 그 결과 존 서덜랜드는 도니제티의 람메르모의 루치아를 비롯한 벨칸토 작품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라 스투펜다, 위대한 성악가, 위대한 가수라는 찬사를 얻었죠. 리차드 버닝은 1960년대 초부터 아내가 은퇴한 1990년까지 서덜랜드가 출연한 대부분의 오페라와 음반을 지휘했던 대단한 그런 부부였고요. 두 사람은 당시 자주 공연하지 않던 벨칸토 오페라를 발굴해 무대에 올리며 19세기 이탈리아 오페라의 부활을 이끌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악가 부부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바로 프랑스 출신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와 폴란드 출신 소프라노 알렉산드라 꾸르짝입니다. 두 사람은 2012년 영국 코벤 가든 로얄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한 도니제티의 사랑의 묘약을 통해서 만났는데요. 무대 위 연인이 실제 연인으로 이어졌고 두 사람은 2015년에 부부가 됐습니다. 이후 여러 오페라와 갈라 콘서트, 음반 작업을 함께하며 각자의 개성과 부부만의 자연스러운 호흡을 동시에 들려주고 있는데요. 지금도 굉장히 그 궁합이 잘 맞는

두 사람의 모습을 곳곳에서 이렇게 또 볼 수 있고 사랑의 맥도 요즘 최근에도 계속 공연하고 있습니다. 가에타노 도니제티의 람메르모의 루치아 관도에서 Quando rapido in estasi 불길이 타오르는 정열에 사로잡혀 이 또 광란의 아리아 소프라노 존 서덜랜드 메초 소프라노 위겟 두랑고 그리고 리차드 보니 지휘한 오케스트라 오브 디 로얄 오페라 하우스 코벤가든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또 이어서 다비드 알라냐 그러니까 이 로베르토 알라냐의 동생이죠. 기타리스트인 다비드 알라냐가 쓴 딜리버런스 구원 소프라노 알렉산드라 꾸르짝 그리고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 이반 카사르가 지휘한 런던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시죠.

로베르토 알라냐의 동생인 다빗 알라냐 그 작곡한 기타리스트 다빗 알라냐 딜리버런스 함께 들었습니다. 소프라노 알렉산드라 고르작 그리고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 시칠리아계 프랑스 남자와 폴란드 여성이 함께 만난 남남북녀가 만났네요. 함께 이반 카사르와 런던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으셨고요. 그에 앞서서 가에타노 도니제티의 람메르모의 루치아 가운데서 Quando rapito in estasi 불같이 타오르는 정열에 사로잡혀 함께 들었습니다. 소프라노 존 서덜랜드가 루치아 역을 불렀고요. 메초 소프라노 위게 뚜랑고가 바로 그 하녀 역을 불렀죠. 그리고 리차드 보닝이 지휘한 오케스트라 오브 더 로얄 오페라 하우스 코벤가든 연주로 감상하신 곡이었습니다. 부부가 서로의 음악을 이해하며 함께 성장한 경우가 있다면 부모의 뒤를 이어 같은 길을 걸은 음악가들도 있습니다. 음악계에는 유독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지휘자로 활동한 가족이 많은데요. 에리히 클라이버와 카를로스 클라이버, 아르빗 얀손스와 마리스 얀손스, 네메 예르비와 두 아들 파보 야르비, 크리스티안 야르비, 또 아르망 조르당과 필립 조르당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 중에서도 에리 클라이버와 카를로스 클라이버 부자는 두 사람 모두 20세기를 대표하는 거장 지휘자로 이름을 남겼는데요. 아버지는 아들의 음악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지만 카를로스는 여러 오페라 극장에서 경험을 쌓으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20세기 최고의 지휘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정상에 오르죠. 이 클라이버 부자의

해석을 한 자리에서 비교할 수 있는 흥미로운 음반이 있는데요. 버로진의 교향곡 2번을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지휘한 녹음을 한 음반에 함께 담은 겁니다. 두 사람은 같은 무대에 오른 적도, 이 음반을 함께 기획한 적도 없지만, 같은 작품을 해석한 두 세대의 연주를 통해 닮은 점과 서로 다른 개성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에릭 클라이버가 1947년 NBC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연주와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1972년 슈투트가르트 방송교향단을 지휘한 연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르 버러진의 교향곡 심포니 2번 비단조 3악장 안단테, 에릭 클라이버가 지휘하는 MBC 심포니 오케스트라, 토스카니니가 지휘하는 오케스트라고요. 역시 버러진의 교향곡 2번 비단조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지휘한 이 슈투트가르트 남서독일 방송교향단 연주로 감상합니다. 아, 추석 특집 이렇게 3일 동안 함께 하셨는데요. 좀 보람 있는 시간이 되셨는지 궁금하고요. 추석이 다 지나가서 아쉽겠지만 그래도 내일이 남아 있으니까 잘 정리하시고 또 우리 월요일에 즐겁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멋진 또 가을 이제 활짝 열릴 텐데요.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6주년도 여러분 많이 음악회도 기대해 주시고 또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살베!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2: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1: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2: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0: 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1: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0: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티공소.
1: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0: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1: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0: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1: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2: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6번, 순교자의 믿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안녕하세요. 이인의 대리사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가을은 가을인가 봐요. 아침엔 확연히 공기가 다른데요. 특히 추석이 다가오면 아침 공기의 느낌이 좀 더 날카롭다고 할까?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시원함마저 느껴집니다. 말라온 김에 숨을 깊이 들이마셔 보실래요? 온몸 구석구석 가을의 정취가 채워지면서 잠시나마 모든 것이 조금 더 선명해지는 것 같죠? 그렇게 잠깐 숨을 고르면 왠지 새로운 날을 맞이한 느낌, 계절이 바뀌었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의 사랑 나눔 프로그램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시작합니다.

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의 진행을 맡은 배우 이인혜 대리사입니다. 9월 26일 토요일 첫 곡으로 이무진의 가을 타나봐 들려드렸습니다. 요즘에는 명절이라고 꼭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거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이 추석이라는 이름이 주는 따스함 같은 거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명절이 꼭 뭔가를 많이 해야 하는 날이기보다는 잠시 멈춰서 내가 어디에서 왔고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이번 추석 다들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괜히 들숨날숨 깊이 쉬어보면서 가까운 사람들과 밥 한 끼 나누기도 하면서 우리 삶을 좀 찬찬히 돌아보는 시간 이렇게 보낼 수 있다면 충분히 훌륭한 명절의 모습 아닐까요?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은요. 가톨릭 평화방송이 기획하고 고 김수환 추기경의 사랑과 나눔 정신을 잇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 함께하는 이웃돕기 방송입니다. 어려운 이웃의 삶을 들으시면서 그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후원금이 자동으로 전해지는 ARS 전화를 걸어주시거나 은행 계좌로 직접 후원금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한 통에 5,000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번호 먼저 알려드릴게요. 060-700-1225 060-700-1225 은행 계좌로 직접 후원금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은행은 하나은행이고요.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또 샵 1053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계좌번호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후원계좌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1053 누르시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후원금 창구는 방송 후에도 한 주간 계속 열려있고요. 다음 방송 전까지 모인 후원금은 소개된 주인공에게 모두 전액 그대로 전달됩니다.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아사하나를 실천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온 감사 인사 메시지 함께 들어보는 시간 이어갑니다. 지난주엔요, 병마와 싸우는 서용근 씨 사연 들어봤었죠. 사업에 실패해서 파산하고 가족과 헤어지고 당뇨 합병증까지 심해졌다는 사연. 아, 혼자 얼마나 외롭고 막막하실까 걱정이었는데 여러분 덕분에 많은 응원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용근 씨의 감사 인사 함께 들어볼게요.
3: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또 얼굴도 보는 사람 얘기만 듣고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긴하게 병원비나 또 제가 또 앞으로 살아가는데 자립할 수 있는 종잣돈으로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앞으로 살아가시는데 행운과 축복이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병원 한번 갈 때마다 약값만 수십만 원이고 약이 너무 많아서 혼자 다 들고 올 수 없을 정도라고 하셨는데요. 서영근 씨가 치료비 걱정 없이 치료 잘 하셔서 건강이 나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을 듣고 후원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김진호 가족사진.

0: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이웃을 소개받아 사랑을 실천하고 혼자가 아니란 걸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 오늘도 하윤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아, 이번 추석 좀 쉬는 날이 짧은 것 같아서.
1: 짧아요.
0: 아쉬운데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1: 들숨 날숨 쉬면서 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휴일이 짧다고 공휴일이 짧다고 많이들 그러시는데요.
0: 이번에는 뭐 짧아서 사실 들숨 날숨할 시간이 없어요.
1: 빨리 해야 되나? 들숨 날숨도요? 짧게라도 이렇게 네. 휴일이 있는 게 그러니까 오늘 아마 올라오시는 분들 고향에서 이렇게 귀경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하는데 토요일에 가장
0: 네. 네.
1: 뭐 아무튼 큰 명절 지내시느라고 애쓰셨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가까이에 부모님들이 계셔서 비교적 예 그렇긴 한데 그래서 토요일이 조금 더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네. 들숨 날숨 하면서 조금 쉬어가는 이제 정말 이 연휴가 지나면 10월, 11월, 12월 남은 거잖아요.
0: 이제 겨울이 와요.
1: 그러니까요. 네. 또 금세 차가워지겠죠.
0: 맞아요. 네.
1: 뭔가를 준비해야겠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조금 생각하는 시간. 네. 잘 가고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 방송 끝나고 갖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아니, 근데 정말 그 추석이 되게 기다려지면서도 왜냐면 그래도 1년 중에 길게 쉴 수 있는 휴일 중에 하나잖아요. 아,
1: 그렇죠.
0: 네. 기다려지면서도 막상 추석이 지나면 또 한 해가 다 가는 것 같아서 네. 왜 이리 아쉬운지.
1: 이제 성탄을 기다리면서.
0: 네. 또 성탄을 기다리면 괜히 또 약간 설레이잖아요.
1: 아, 그럼요.
0: 그러면 네. 또 들숨날숨 하면서 생각이 안 된다. 이렇게 또 후딱후딱 가게 되는데 아무튼 추석은 의무적으로라도 내가 가족들하고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명절 뭐 설날도 있고 하지만 추석에는 더더욱이 뭔가 맛있는 거를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계절인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더 설레이고 기분도 좋고 그래서 더 시간이 짧은 것 같은 느낌이
1: 그렇습니다.
0: 드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 만나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좀 연휴가 짧게 느껴지는 거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보내고 계시다는 증거니까요. 남은 시간도 좀 즐겁게 그리고 풍성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웃 소개해 주시죠?
1: 네, 오늘은 혼자 살고 계시는 독거 어르신 최영옥 루피나 어르신 교우분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0: 네.
1: 이렇게 혼자 지내고 계신 어른들을 소개할 때 보면은 저는 그 가끔씩 집에서 뭐 온 식구가 다 복작복작거릴 때 가끔씩 그냥 푸념처럼 혼자 살고 싶다 뭐 이런 말 내뱉고 나서
0: 네, 하죠.
1: 하늘을 향해 하느님께 죄송합니다 바로 용서를 구하는데요.
0: 네.
1: 현실과 그 이제 신앙 안에서 조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가족이 그리워서 애절하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실
0: 맞아.
1: 텐데 아 제가 행복한 푸념을 했구나라는 그 죄책감으로
0: 투정
1: 네. 이렇게 혼자 거하시면서 그 외로움에 또 건강도 좋지 못하시고요.
0: 네.
1: 또 무엇보다 아버지와 남편을 대장암으로 잃으신 거예요.
0: 아이고. 네.
1: 남편분 특히 이제 95년에 세상을 떠나시고 그때부터 이 최영옥 루피나 어르신이 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건데요.
0: 네.
1: 거기에 4년 전에는 큰아들이 식도암으로 또 세상을 떠나면서 온 가족이 암으로 그렇게 먼저 보낸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처는 사실 쉬이 사라지지가 않고 네. 남편분이 세상을 떠나시고 어떤 일을 해서 어쨌든 생계를 꾸

0: 꾸려가야 되니까
1: 네.
0: 예, 자녀들이 그때는 학년기였었고 중고생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초등학생과 그리고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 일을 하면서 건물 청소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왔고요. 그러다가 작은 아들까지 이제 독립해서 떠나게 되면서 지난해부터 수급자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우선 어르신의 가장 큰 건강 걱정은 얘기를 나누실 때도 머리가 계속 흔들리는 증상이 있으시거든요. 네.
1: 네.
0: 근데 아마 이제 좀그 검사를 동네 병원에서 받긴 하셨는데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하셨다는데
1: 네.
0: 예, 추천해주신 기관에서는 좀더큰 검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일상생활에 좀 불편하실 만큼의 그런 증상이시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치아가
1: 네.
0: 이제 건강을 해칠 정도로 지금 좋지
1: 안
0: 않으세요.
1: 좋으세요?
0: 예, 그래서 지역의 병원 쪽에서 이 복지관과 연계를 해서 좀 병원 쪽에서도 사회사업실과 이렇게 도움을 드리긴 하지만 이 치과 부분이 어른들이 잘 부담스러워하시는 게 가장 큰게 이제 비용 때문이잖아요. 예, 그래서
1: 맞아요.
0: 여러분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 연휴에 얼마나 또 외롭게 어르신 지내셨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들고요.
1: 네.
0: 이 당일이나 이 연휴도 그렇지만 추석이라는 이름이 뭐 매스컴에서 계속 얘기할 때 이런 어른들은 정말 나는 그냥 혼자인데라고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이 연휴 보내시면서 어른과 좀 함께하는 마음으로 가족이 돼주시는 마음으로 나눔해 주시면 어르신 여생이 조금은 건강하게 또 외롭지 않게 보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듭니다.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1: 네. 친정아버지와 남편을 같은 암으로 잃었는데 큰아들마저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어요. 와, 진짜 어떤 심정으로 살아오셨을까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0: 아들이 식도암으로 투병하면서 어머니한테는 좀 나중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출가를 해, 결혼을 해서 이제 며느리까지 있긴 했었는데 같이 살지 않으니까 아마 이제
1: 숨길
0: 말하지
1: 수 있었을 것
0: 않아도
1: 같아요.
0: 예, 그랬을
1: 네.
0: 것 같고 같이 살지 않았던 부분도 있지만 어머니의 상처를 큰아들은 잘 알고 있기
1: 아니까,
0: 때문에
1: 네.
0: 예, 암으로 두 번이나 가족의 이별을 겪은 어머니를 위한 배려로 나중에 돼서야 이제 며느리와 아들이 얘기를 했고요. 친정아버지와 남편 모두 대장암으로 일찍이 세상을 떠나셨고, 남편은 95년도에 이제 사별을 하셨거든요. 그 아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어떤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을지 어머니가 너무 그잘 아는 부분이라 예
1: 네.
0: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또 아들을 얼굴을 보면 그 고통이 다 전해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며느리와 함께 그 아들 곁을 지킬 때 차라리 회복 불가인 거라면 예, 하루속히 우리 아들 거두어 주시라고 데려가시라고 차라리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세상 떠날 때 그래도 아들의 표정이 평화로워서 그것만큼은 그래도 위안을 삼고 계시고 지금도 아들을 위해 기도하신다고 하는데요. 최영옥 루피나 어르신 얘기입니다.
2: 그 암이라는 그 병도 무섭지만은 친정 아버지도 대장암, 또 애들 아빠도 이제 대장암, 큰아들도 이제 식도암으로. 저 이제 이렇게 힘들면은 그만 살고 싶다고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아들이 그만큼 말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한테. 그러다가 보니까 그 과정을 이제 암으로서 고통받는 그 과정을 아니까 더 고통스럽게 저렇게 하지 마시고 재생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루속히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떠나갈 때는 참으로 얼굴 표정이 평화로웠어요.
1: 남편과 사별하시고 혼자 두 아들을 키우면서 어르신 정말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셨다면서요?
0: 네. 남편이 계실 때는 남편분이 사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1: 네.
0: 그래도 형편이 어렵진 않았었고, 그 아들들 키우시면서 가정 일만 이제 돌보셨던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다른 일을 하시지 않았었고, 그러니까 다른 경력이 없다 보니까 막상 사별 후에, 경제적으로 조금 이제 그 사업이 좀 어려워지시다가
1: 네.
0: 아프시고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0: 사별 후에 일을 찾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건물 미화 일밖에는 없어서 네. 병원 청소 일을 그때 하셨다고 해요. 그래도 15년간 꾸준히 해오셨고요. 그래서 아들들 키우셨고 늘 빠듯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몸이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안 좋은지 병원을 이제 가는 것들이 이제 소홀해진 거죠. 당장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1: 네.
0: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더 병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몫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어르신들 만나 뵈면은요. 치아가 상해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또 윗니 같은 경우에는 틀니를 하셔야 된다고 해요. 거의 이제 남아있는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도 늘 위축돼 있고
1: 네.
0: 지금 발음도 조금 불편해 보이시잖아요.
1: 맞아요.
0: 아무래도
1: 네.
0: 그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다 보니까 뭐 다른 일을 한다거나 또 뭐 교우분들을 만나시거나 이런 부분도 나에 대해서 또 나중에는 미안하다고도 하시더라고요. 사람을
1: 네?
0: 만날 때 미안한 마음이 든다.
1: 아,
0: 그들이 불편해할까봐.
1: 예. 네.
0: 치아가 많이 빠져서 음식을 드실 수도 없게 되고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밥을 아예 죽처럼 만들거나 아주 질게 하시거나 또 반찬 같은 건 그냥 다져서 조금 양념이 되지 않은 채로 뭐 김치 같은 것도 그냥 물김치 같은 거 이런 것만 드신다고 하니까요.
1: 네.
0: 체중이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서 이 영양 상태도 사실 걱정이 되는 거고요.
1: 그렇네요.
0: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가 최근에는 더 많이 흔들려서 예,
1: 아이고.
0: 그것도 검사를 조금 더 면밀하게 받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건강에 대한 얘기 어른께 들어봅니다.
2: 할 수 있는 게 청소 미화더라고요. 생계 유지하면서 하루하루 생활을 감사하게 생활을 했는데 근데 우측으로 가면은 흔들리거든요. 불편함이 이제 그거는 여러 사람들 앞에 갔을 때 제가 미안하고 조금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죠. 치아가 이렇다 보니까 저 사람 말하는 게 왜 저럴까 하고 요즘에 기도는 더 이상 제가 체중이 빠지지 않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먹는 걸 제대로 못 먹으니까 그냥 지금 먹는 거는 그냥 연명하기 위해서 질축하게 하든지 끓여서 먹든지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먹고
3: 남편과 아들을 암으로 잃은 것도 모자라 오랫동안 생활고를 겪은 최영옥 어르신 치아가 심하게 상해 식사를 제대로 하실 수 없는데요 어르신이 꼭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 060-700-1225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땐 하나은행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810-1009 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양희은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0: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1: 가톨릭 평화방송이 기획하고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 함께하는 방송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오늘은요, 혼자 살면서 생활고를 겪는 최용욱 어르신이 생계와 치료를 위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 060-700-1225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땐 하나은행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치과치료는 시기를 놓치면은 치료 과정이나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지잖아요. 아마 어르신도 생활이 어렵고 하시니까 병원 갈 엄두를 못 내다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까지 이른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라도 치료 좀 받으셔야 될 텐데 문제는 이게 비용이죠. 그렇죠. 돈이 문제예요. 참.
2: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나 몸이 안 좋거나 이상하다고 느낄 때 바로 가는 게 맞아. 가장 비용을 절감하는 최고의 맞아요, 방법이긴 맞아요. 한데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또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걸 당장 그렇게 뭐 내 건강을 위해서 병원을 바로 들어선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네. 병을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최영옥 루피나 어르신이 거하고 계신 곳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그 영구임대 아파트시거든요. 오래전부터 있던. 그래서 그 임대 아파트 안에 복지관이 있으세요.
1: 네. 예,
2: 그래서 이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님이 어르신이 진료를 받으셨던 병원 쪽에 연락을 받으셔서
1: 네.
2: 그렇게 이제 협업으로 말하자면 할머님 치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건데요.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했더니 이제 1,000만 원이 넘는 치료비가 나왔던 거고
1: 네. 네.
2: 이거를 어른 혼자서 감당할 수는 없다는 거를 복지관이나 또 병원에서도 이미 너무나 알고 있는 상황이라 다행히 병원에서 어르신 사정을 알고 치료비 중 그래도 일부를 부담하시게 됐고요.
1: 네.
2: 일부는 어르신 부담인데 그 부분이 이제 막막하니까 지역 복지관과 연계가 된 겁니다. 고양시 힌돌 종합사회복지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이제 만나게 되도록
1: 네.
2: 이제 노력을 해주신 거죠. 청취자 여러분들과 만나실 수 있게. 왜냐하면 어떤 지역사회 안에 이 공적인 지원은 이미 연말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가나요? 지원처가 많이 없거든요. 이미
1: 맞아요.
2: 예정이 된 곳들이 있어서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들처럼 민간 차원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병원 쪽에 연락을 받고 어르신하고 이제 어르신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곳들을 이제 수소문을 한 끝에 저희 프로그램과 만나게 된 건데요.
1: 다행이에요.
2: 네. 어르신들이 아파도 이렇게 복지관이 가까이 있어도 어디 아프다는 얘기를 진짜 도움받으셔야 될 분들은 못 하신다는 거죠.
1: 아.
2: 네. 나 위해서 또 저 선생한테 내가 어디 아프다고 얘기하면 또 힘든 거 아닌가? 아니면 이 치아 치료가 워낙 고가라고 어른들이 알고 계시기
1: 계시니까.
2: 때문에
1: 네.
2: 또 치아도 개수가 정해져 있고 그렇잖아요. 어르신들에 네. 대한 지원도.
1: 맞아요.
2: 그래서 아예 입 밖에 꺼내지 않는 어른들이 많다는 거죠. 그냥 정형외과나 다른 과는 막 잘 알아서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 적어도 치과 치료만큼은 사실 더 빨리 가셔야 되는데 예, 그렇게 놓치고 좋은 기회를 놓치고 더 병을 키우는 어른들이 많아서 곁에서 볼 때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사회복지사님도 해주셨습니다. 최용옥 어르신도 마찬가지셨던 거고요. 더 이상은 이제 고통, 그러니까 통증이 너무 심해서 참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거고
1: 네.
2: 남아있는 치아가 특히 윗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다시피 해서 지금이라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머리가 자꾸 흔들리는 부분도 상급 병원에서 제대로 검사받을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1: 네.
2: 사회복지사님 말씀입니다. 저희 제작진이 늘 오래전에는 치아를 위한 치료 부분은 방송에서 하지 못했었어요.
1: 예. 맞아요.
2: 왜냐하면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치과 치료는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1: 네, 비용이 예. 워낙 비싸니까 예,
2: 그렇죠.
1: 네.
2: 정말 생계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과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저희 제작진이 많이 의논 끝에 아, 더 어려운 분들을 하자라고 했던 시기도 있었거든요. 저희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들어보신 분들은 아, 이제 치아치료를 위한 방송도 하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다른 상황까지 보는 거죠.
1: 네.
2: 어르신이 혼자 거주하고 계시고
1: 맞아요.
2: 이 치아가 그냥 일을 그 뭔가 음식을 씹는 것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살아가는 생계와도 생명과도 연결이 되는
1: 맞아요.
2: 네, 이 씹지 않으면 어떻게 음식물을 소화할 수가 없는 네. 다 이 장기가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1: 또 연세가 있으시니까
2: 그럼요.
1: 이게 건강이랑 직결되잖아요.
2: 아, 그럼요.
1: 네.
2: 네. 진짜 그래서 체중이 많이 줄었고 여러 가지 영양 상태가 걱정이 되는 상황까지 온 거라서 김진욱 사회복지사님도 뭐라도 더 도와드리고 싶다. 예, 이 어른께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복지관과 저희 방송을 믿고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네. 김진욱 사회복지사님 얘기입니다.
3: 이제 영구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어서 여기 세대가 1500세대 정도 되는데 90%가 거의 이제 어머니처럼 1인 독거노인 90살까지도 계신 분도 계시고 어르신들이 아프셔도 이제 복지관 쪽에 말씀을 안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말씀을 안 하시다가 더 큰 문제가 발생해서 발견되는 경우도 많고 치과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고액이기도 하고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세요. 다른 부분은 뭐 정형외과나 뭐 신경외과 이런 부분은 워낙 잘 다니셔서 병원을 아시는데 치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번 들었던 게 가시면은 금액 때문에 매번 이제 고민하시거나 거절당하셨다라는 게 많았어서 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이런 지원 방책이나 정책들을 좀 알아서 지원을 많이 해드려야겠다. 소갈이를 안 하실 수 있게 좀 정기적인 상담도 필요하신 것 같고 이제 교통사고 나셔서 본인 생각에선 후유증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보시기에는 또 증상이 있어서 아 다른 부분의 문제도 해결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저도 뭐라도 더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기 때문에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조금이나마 많은 힘을 더해주셔서 어르신의 삶이 조금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1: 누구나 늙고 병들지만 가족이 없고 형편이 어려우면은 고통이 훨씬 커지잖아요. 노년기에 겪는 어려움은 우리 사회가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짊어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2: 그렇습니다. 누구나 몸이 아플 수 있지만 의지할 가족이 없고 경제적인 여유까지 없다면 작은 아픔도 감당하기 어려운 큰 고통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뜻 치료를 시작하지 못하는 어르신을 위해서 조금씩 마음을 모아주시면
1: 네.
2: 한 사람의 여생이 정말 달라지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작은 후원이 이 어르신이 소박한 식사라도 진짜 편안히 걱정 없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될 거라는 생각 들고요. 노년의 어려움을 혼자 견디시지 않도록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네.
1: 네. 어르신이 지금 치아 때문에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잖아요. 후원을 통해서 치과 치료 받으시고 음식을 씹을 수 있게 되면은 가장 먼저 어떤 음식 드시고 싶은지 좀 궁금해요.
2: 아, 생각보다 너무 소박한 반찬을 말씀하셔가지고 어르신이 네. 매콤한 걸 매운 음식을 원래 좋아하신대요.
1: 아.
2: 예, 그러니까 고춧가루나 고추장이나 뭐 이런 매콤한 칼칼한 네. 게 칼칼한 재료가 들어가 있는 식사를 워낙 좋아하시는데 거기서 뭐 거창한 게 아니라요. 지금은 뭔가 물김치나 이런 반찬 뭐 이렇게 두부나 이런 것도 잘게 이렇게 다져서만 드시는데 잘게 다지지 않은 예, 양념이 맛있게 제대로
1: 오체제.
2: 들어간
1: 네. 네,
2: 겉절이 김치를 밥에 올려서 드시고 싶대요. 질지 않은 그런 밥. 어른들은 좀 진 밥도 좋아하시는데 그냥 적당하게 맛있게 된 쌀밥에 겉절이 김치를 자르지 않고 양념이 다 들어간 그런 식사를 하고 싶다는
1: 뭔지 알겠어요.
2: 그쵸.
1: 겉절이 같은 거는 왜 이렇게 길게 있어가지고
2: 그렇죠.
1: 이렇게
2: 덩어리
1: 카삭하게 침을 꿀꺽꿀꺽 삼키시네요.
2: 말을 못하겠네요.
1: 네.
2: 아이고.
1: 그래야 되는데 이게 잘게 잘게 썰면은 사실 그 맛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 겉절이를 드시고 있어도 아 겉절이 제대로 된 겉절이 먹고
2: 맞아.
1: 싶다 이런 생각 하시는 것 같거든요.
2: 그 그림이 막 연상이 되니까 모락모락 나오는 흰 밥에
1: 맞아.
2: 겉절이 김치 다
1: 올려가지고
2: 크게 한 숟갈 드시는 그 어른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1: 네.
2: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1: 네.
2: 그게 빠른 시간 안에 가능했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여러분들 도움으로 더 나빠지지 않고 조금씩 건강해져서 여생에 봉사하면서 살아가고 싶다는 바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영옥 어르신의 바람입니다.
4: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더 나빠지지 않고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제가 남은 여생에 그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도우미로 살다가 떠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제 남은 여생에서 지금 마지막 기도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매운 걸 참 좋아했었는데 이 치아가 이렇게 되고 난 뒤부터는 제가 지금 국물김치만 먹고 있는데 그 물김치조차도 제가 이제 잘게 다져갖고 지금 먹고 있는데 시원하게 먹고 싶다면은 따뜻한 밥에다가 겉절이 김치 먹는 게 제 지금 소망이에요.
1: 최영옥 어르신은 남편을 잃고 생활고 속에 두 아들을 키우다가 큰아들마저 세상을 떠난 후 건강이 나빠진 상태로 혼자 살고 있으신데요. 어르신이 꼭 필요한 치료를 받도록 돕는 방법 허윤희 리포터님이 알려주세요.
2: 최영옥 어르신 방송하다 보니까 영화 대사인지 아니면 뭐 좋은 글귀인지 모르겠는데요. 너희들의 젊음이 너희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든 나의 늙음도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대사가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다 젊었었고 나이 들어가고 어쩔 수 없는 과정이잖아요. 네, 어르신들을 대할 때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게다가 혼자 계신 이런 최영옥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이름의 가족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해주셔서 어르신이 여생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번입니다. 060-700-1225번입니다. 뒷번호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번호입니다. 060-700-1225번입니다.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때는 하나은행입니다. 810-1009-1009-803입니다. 가운데 1009-1009 두 번 들어갑니다. 1009을 예약하는 번호로 많은 분들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10-1009-1009-803입니다.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1: 네, 우리 최영옥 어르신 삶의 낙이 뭘까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가 진짜 없으면 난 먹는 낙으로 살아 이러잖아요. 근데 현재 지금 치아도 너무 안 좋으셔서 김치 하나 먹는 것도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생활을 보면 부모님 돌아가신 것도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남편 잃었죠? 거기다가 아들까지 잃은 상태에서 살아가시는 거잖아요. 꿋꿋이 사시는 모습이 너무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건강이 나빠진 상태로 혼자 사시는 모습은 정말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르신 치료 제대로 받으셔서 진짜 음식이라도 제대로 드셔서 좀 행복감 느끼실 수 있도록 많은 나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나눔과 기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의 도움이 절실한 최영옥 어르신의 사연은 내일 다시 한 번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허윤희 리포터님과 인사 나눠야 할 시간인데요. 고맙습니다.
2: 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1: 노래 듣고 올게요. 더블 V 잘 먹고 잘 사는 법.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낸 뒤 그 빈자리는 참 커다랬습니다. 함께 걱정하고 함께 의지하며 살던 사람이 사라지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아직 엄마 손길이 필요한 두 아들이 있었기에 하루하루 버텨내야 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건물 청소일을 시작했고 매일 새벽이면 몸이 아무리 아파도 일어났네요. 아들에겐 든든한 엄마이고 싶으니까요. 그렇게 고생하며 키운 두 아들. 큰아들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땐 가슴 한쪽이 텅 비어 도무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청소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한때 식구들 목소리로 가득했던 집이 너무나 조용해서 견딜 수 없었죠. 그래도 어떡합니까? 살아야지요. 누군가에겐 그저 평범한 하루였을 시간을 참 치열하게 살아냈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먼저 보낸 슬픔을 마음 한켠에 품고 제 삶을 이어가야 한다는 건 정말 잔인한 일이더군요. 그래도 잘 살아냈다고 나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남은 삶은 조금 덜 아프고 덜 외로우면 좋겠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두 아들을 키웠지만 큰아들마저 세상을 떠난 뒤 어르신 역시 건강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지금 최용옥 어르신에게 필요한 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작은 희망이고 우리가 그 희망을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땐 하나은행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또 샵 1053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계좌번호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후원계좌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1053 누르시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후원창구는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 열려있습니다. 한 주간 ARS 전화와 계좌 입금을 통해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방송에 소개된 주인공의

분들께 모두 전액 그대로 전달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후원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끝곡 프랭크 시나트라의 That's Life 들려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인의 대리사였고요. 내일 낮 1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필요한 만큼의 사랑과 도움이 꼭 채워지길 기도드릴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 타구! 파울입니다!
5: 펄!
6: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4: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7: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 운동부 청년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8: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9: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10: 퇴근길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쪽에서 이웃사람이 급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데 아이가 열린 버튼을 누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아저씨 오시잖아요. 잠시 뒤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이웃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꼬맹아. 아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었습니다. 짧은 한마디가 바쁘기만 한 우리 삶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9: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1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3: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수다 식구들 한가위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연휴는 나흘 정도로 지난 해에 비하면 살짝 짧은 편이죠. 그러다 보니 올 추석 여행 풍경이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1: 네, 장거리 여행을 가자니 이동하느라 피곤하고 집에만 있기는 좀 아쉬워서 이곳으로 바캉스를 가는 사람들이 엄청 늘었답니다. 명절 연휴에 가까운 도심이나 휴양지에서 편안하고 고급스럽게 즐기는 휴가.
2: 네, 그렇습니다. 호텔에서 주는 밥도 먹고 구름같이 푹신한 침대 위에서 꿀잠도 자고 또 스파나 풀장에서 어푸어푸 수영도 하고 사우나도 즐기는 이거 뭔지 힌트 주시죠, 신부님들.
0: 네, 저는 휴가라면 세 글자 이것을 추천합니다. 깔끔하잖아요.
1: 저는 돈이 없어서 저도 이걸 좋아하는데 호텔은 아닙니다.
2: 아, 그렇죠. 동남아 쪽 리조트에서 이걸 많이 즐기시죠. 자, 정답 아시는 분은요,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문자번호 #2340 유튜브 부산가톨릭 평화방송 실시간 생록방 댓글창으로 정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너는 참 올리브유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신부들의 수다 미소남 3인방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산교구 홍영택 베드로,
3: 김명희 도미니콤,
4: 이추성 베드로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2: 한가위 연휴인 만큼 네, 또 인사를 드려야 되겠죠. 네, 자 하나 둘 셋.
3: 수다 식구들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5: 너 왜 안 해?
2: 놓쳤어요.
5: 아니요. 괜찮습니다.
4: 그대로 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 네. 얼쑤
4: 아무 말이나 한 거죠.
2: 지워줘.
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 아, 네. 그 한가위가 되면
3: 네. 네.
2: 여러 가지 것들을 듣는데 다들 뭐 어떤 한가위를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뭐 그 한 해 그런 수확이나 이런 것들 예, 감사하고 싶. 그 신부님 늘 말씀하시는 오곡백과가 아니고
4: 오곡백과. 오곡백과 사전.
2: 네. 그런 가족들에게 또 서로에게 힘내고 또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또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 요즘은 좀 명절 풍경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여론조사를 보니까 추석에 차례를 지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40% 초반에 그쳤다고 하네요.
3: 네, 이제는 제사를 지내는 가정보다 지내지 않는 가정이 더 많은데요. 그렇다 보니 제사 음식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4: 또 이게 사실 오프닝 토크에 이제 가장 좋은 주제 중에 하나죠.
3: 먹는 거.
4: 얘기.
3: 네.
4: 이거 이제 한 지금부터 이제 지금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요거 40분짜리거든요.
3: 네. 이거 중간 끊어야 돼. 강제로 끊어야 돼.
2: 제가 네. 끊어드리겠습니다.
4: 네. 그래서 아니 이거는 네. 오늘 오프닝 대본에 제작진이 포문을 열었어요. 네. 자 이제. 제사 음식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3: 네네,
4: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간에 이 제사 음식 하면 또 생각나는 것들이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2: 그 자기 집안 또 트레이드마크 그렇죠. 좀 있거든요.
4: 이미 이제 네, 네. 유명해진 것도 있죠. 네. 저희 사이에서.
2: 그렇죠. 뭐 지포, 네, 지포 튀김, 네. 신신부님 이야기는 엄청 많이 한 것 같고. 네.
3: 얼마 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작년에 분명히 작년 기준으로 올해까지만 하고
4: 네.
3: 튀김은 이제 그만하겠다 라고 이제 잠정 파업을 선언하셨던 저희 어머니께서
2: 네네.
3: 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
2: 네.
3: 이번 추석 때 다시 한 번 더
2: 아니 레시피를 넘기라고 하십시오.
3: 레시피가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우리 농 그

0: 또 튀긴 가루에다가 하는 거 알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튀기는 게 워낙 번거롭고 귀찮으니까 이제 고만한다 했는데 네. 아버지가 아들이 좋아한다니까 아, 해라.
1: 네. 해라.
0: 그렇게 해서 이제 올해 한 번 더 준비한다고는 했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는 했습니다. 안 해도 된다 이제. 물만큼 묻었다. 네, 근데 이제 뭐 일단 지금 저희가 녹음하고 있으니까 네네. 다음 네, 방송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저희 집 시그니처 음식 하면 아무튼 어머니가 그 저기 동그랑땡 있죠. 아. 그 소 그 고기 그쵸, 이렇게 다져서 다져가지고 한 그 동그랑땡이랑 두부. 그다음 생선을 찌십니다.
0: 찐다고요?
1: 예, 생선 쪄서 이렇게 쪄먹는 네네네. 그 생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그 탕국 뭐 이런
2: 탕국.
1: 거. 예. 탕국 명절 지나고 나면 또 싸주시거든요.
0: 맞아요.
1: 예. 그러면 또 제 냉장고에 또 두고.
0: 탕국에 그거 하얀색 그 몰캉몰캉한 거 그 이름 뭐예요?
2: 그게 곤약이죠.
0: 곤약이에요, 그게. 어. 저는 그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1: 왜 맛없는 걸 그걸?
0: 그냥 몰캉몰캉한 거 그거 왜 있나? 젤리 같은 거 그거.
2: 아니 왜 우리 포장마차 어묵 파는 포장마차
0: 맞아요. 네네네네네네. 가면 네네네. 맞아요.
2: 부산에만 있는 것들이 왜 몇 가지가 있죠.
0: 뭐 물떡이나.
2: 네, 물떡. 또 그리고 곤약도
0: 있어요.
2: 네. 아마 경상도 지역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0: 그거 왜 있는가 모르겠어요. 네.
2: 근데 그거 맛있잖아요.
0: 맛있어요. 맛있는데.
1: 그게 칼로리가 낮잖아요. 네.
2: 아, 그렇지.
1: 보기도 좋고.
2: 보통 포장마차는 1차에 안 갑니다.
0: 3차 돼야.
2: 3차 이상은 돼야 이제 가는데 약간의 그런 양심의 가책을 덜어줄 수 있는 메뉴 중에 하나죠.
1: 지금 바로 우리 수다 식구들도 지금 먹는 이야기 하니까 바로 지금 많이
0: 시작됐습니다. 댓글 없다가 네. 이제 터지고 네. 있네.
1: 튀김, 예, 빈첸시아 맘님께서 뭐 튀김, 전, 생선, 수육 등등.
0: 이게 또, 예. 제사 음식이 맛있는 이유가 네. 다 기름에
2: 맞습니다.
0: 다 튀겨서 그래요.
1: 기름지게 하리라.
0: 맞아요. 예, 기름. 네.
2: 그래서 사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제사 음식. 네네. 저는 이건 사실 제사 음식은 아닌데
0: 나는
2: 전찌개.
0: 아, 전찌개. 뭔지 압니다. 네.
1: 전찌개.
2: 전찌개 네. 안 먹어보셨어요?
1: 잡탕 이거 말하는 거죠.
2: 그렇죠, 그렇죠.
0: 그 의미죠.
2: 모든 이제 명절 이 남은 행사가 음식. 다 끝나고 네네. 이제 남은 전들이 있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한 냄비에 모읍니다.
2: 네, 한 냄비에 모아서 돼지고기 숨풍숨풍 썰어놓고
0: 맞아요.
2: 네, 김치 넣고 푹 끓이는 거죠. 아.
0: 베이스는 약간 돼지김치찌개 베이스인데 그렇죠, 그렇죠. 네, 전 같이 넣어서
1: 전 그게 같이 뭐 넣어서. 기름 들어가지 탄수화물 들어가지
2: 그렇죠.
1: 막 이게
0: 그게 맛이 없을 그거는 비주얼이 좀 그래서 그렇지 네네네. 맛이 있죠.
1: 입에 들어가면 그냥 살살 녹습니다.
2: 아, 녹습니다. 예, 예. 이미 전들이 한번 익었던 거거든요.
0: 네네. 또 기름을 뿜어요. 네,
2: 기름을 네. 내뱉으면서 다시 이제 보슬보슬해지는
1: 입에서 녹죠. 근육도 녹고 다 녹아요.
2: 그 자리에 지방이 채워지죠.
1: 지방이 채워지죠.
0: 다음날 화장실 변기도 녹고. 네.
1: 아니 저 여기 지금 우리 수다 식구분들이 떡갈비도 이야기해 주셨고 네네. 물고기도 찐다. 그리고 표고버섯전. 예.
2: 표고버섯전도 예.
0: 잠시만 구운 생선찌개가 뭐예요? 그것도 맹 아까 잡탕
1: 각 그렇죠. 잡탕이 들어가죠.
2: 생선도 구워놨던 거 통으로
1: 그냥 다 넣는 거예요. 다
2: 한 두 마리 올렸다가 이제 한 마리만 먹고 한 마리는
0: 찌개로
2: 찌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0: 구운 네. 거를 네. 어, 괜찮다. 네.
1: 냉장고 털기 해주세요. 나물 비빔밥 그렇죠. 나물도 비빔밥 그렇죠. 들어가야죠.
2: 비빔밥 해야죠.
1: 네네. 어쨌든 이런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애를 쓰는 예, 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제사가 없어지면. 이제
0: 맞아요.
1: 그 음식들 예전에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여행을 가서
2: 네
1: 거기서 그곳에서 호텔에서 차려가지고
2: 그렇죠. 호텔
1: 네, 차례를 지내고
0: 패키지 패키지 상품으로 시골에 있더라고요. 가면 제사 음식 차려드립니다. 대행업체가 많아요.
1: 맞습니다.
2: 뭐 요즘은 이 반찬 가게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0: 그렇죠, 네네. 네. 아예 그냥 세팅 하는데 뭐 뭐가 얼마고 이렇게 해서 아예 그냥 그게 패키지가 저 있더라고요.
2: 요즘 돌잔치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예 인터넷 쇼핑에서 시키면 박스에 이렇게 패키지로 담아져서 옵니다. 그럼 이제 뒤에 거는 거 하고 이제 돌잡이 할 그런 거 하고
0: 그 상만 있으면 되네.
2: 상만 있으면 됩니다. 테이블 보하고 이제 다 그렇죠. 세팅이 되는 거죠.
1: 우리 N0815님 요즘은 성당으로도 가요. 그렇죠.
2: 그렇죠.
1: 성당에 가면 다 미사 봉헌하고 할 수 네. 있으니까.
2: 예. 그래서 요즘 그 추석, 설, 명절 미사 네네. 자꾸 인원이 늡니다.
0: 맞아요.
2: 맞아요. 어느 순간 거의 부활 성탄보다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 생각해 보면 맞다.
2: 네네.

0: 이야기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프닝 퀴즈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정답은요. 호캉스입니다.
1: 네, 오늘 선물 당첨자는 0955번님. 네, 축하드립니다.
2: 축하드립니다.
1: 네. 아, 문자가 왔는데.
0: 네.
1: 이번 추석에는 남편과 밥값을 내면 잠을 재워주는 창원의 유명 호텔에 묵고 오렵니다. 친정이 창원인데 남편이 이 호캉스를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라고 보내셨네요.
0: 아...
1: 그죠? 보통의 경우에 아니 집이 있는데 말라고 호텔에 쓰잖아.
3: 남편이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죠. 남편이 정신을 안 차린 거죠.
1: 이럴 때라도 가야지. 네. 약간 이런.
3: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호텔에 간다 안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밥을 준다는 겁니다.
1: 그러니까 엄청 큽니다.
3: 네. 밥을 그냥 수저만 뜨면 된다.
1: 와이프가 엄청 크죠.
0: 밥값을 내면 잠은 재워주는. 네. 호텔이다.
1: 밥값이 아. 15만 원 아니에요.
0: 아,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죠. 네.
3: 써는 거죠. 어. 일단 호텔이잖아요.
0: 그러니까 조산모사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그냥 숙박만 네. 하고 조식을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기는 이제 아예 아침 점심 저녁 다 주는 건가?
1: 그렇겠지.
0: 오, 네. 어, 괜찮은데.
3: 하지만 남편이 이해 못하더라. 이해 못했다.
1: 근데 뭐 밥값 밥 엄청난데 방에 누가 보면 요 하나 깔려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3: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일단
1: 잠만 자라.
3: 친정이 창원인데 안 간다는 거잖아요.
1: 아, 친정이 창원인데 네네. 창원의 유명 호텔을 가겠다. 아. 필요합니다.
3: 네. 필요합니다.
0: 이 환경이 바뀌면 또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3: 네. 그렇습니다.
0: 정답은 호캉스였습니다. 예. 우리 당첨되신 0955번님은 예.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40으로 예. 지금 바로 성함, 전화번호,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 지난해 추석 연휴가 평일 하루 연차를 내면 최장 10일이었답니다. 그에 비해 올 추석 연휴는 4일로 가장 짧은 편이라고 하네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본당이 있다 보니까.
3: 그렇죠.
1: 빨간 날 예. 의미 없죠.
0: 의미 없습니다. 예. 의미 있죠. 교구청.
1: 매우 큰 의미가 있죠.
3: 아직 모르겠어요. 저 지금 첫 연휴인데 4일이잖아요. 4일.
0: 아, 첫 명절 연휴. 추석 연휴인데 4일이다.
3: 네.
0: 어, 잘 모르겠다.
1: 굶어도 행복합니다. 4일 동안 밥을 안 줘도
3: 네.
1: 쉰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겁니다.
3: 맞습니다.
0: 그렇죠. 네.
1: 아, 너무 알겠습니다. 장거리 해외여행보다는 요즘엔 제주도나 가까운 일본 쪽으로 이 호캉스를 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짧게 가더라도 확실하게 쉬겠다는 겁니다.
0: 그렇죠. 이동하는 시간이 길면 피곤하거든요.
3: 그렇죠.
0: 네. 좀 이동 시간 짧고 뭔가 이렇게 좀 신나는 그런 걸 가지면 좀 가까운 곳에 그런 야. 곳을 생각하지 않겠나.
1: 갑자기 생각났는데
0: 네.
1: 어, 10월에 휴가가 10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나 10월 중순에 가는데? 안 되네. 10월 중순에 가야 돼.
0: 네.
1: 아,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계획이 그 목적지에서 보내는 시간만큼 그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0: 어...
1: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0: 네네. 이동거리가
1: 이동하는 데에 네. 그러니까 비행편이 좀 그렇게 없는 편이라서
3: 어, 오지로 가시는군요.
1: 자고 그러니까 거기서
3: 타고, 버스 타고
1: 잤다가 가야 되고
3: 버스 타고
1: 네, 이런 게 있어놓으니까 확실히 그런 게 좀 많이 아쉽긴 아쉽죠. 그래서 오히려 제주도나 일본을 선호하시는 게 확실히 이게 좀 뭐 득인 것 같아요.
3: 가까우니까.
1: 가깝고 네. 이동 시간 짧고.
3: 네. 어, 그래서 그런지 이 제주나 일본 쪽 4성급, 5성급 호텔들은 진즉에 예약이 다 찼다고 합니다.
0: 이야.
1: 어.
3: 그래서 아까 뭐 창원에 예, 호텔 예약을 하신 분도 어, 마찬가지로 이 호텔하면 역시나 맛있는 또 조식 그리고 룸서비스 또 부대시설 이런 걸 누리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죠.
0: 네. 어. 가만히 있어도 뭐 다 치워주고 정리해주고 먹을 수 있고.
3: 아, 그렇죠.
0: 예. 그런 게 매력이지 않습니까?
3: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쪽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호캉스 파인가 아니면 어, 많이 먹고 또 많이 보고 하면서 아주 액티브한 여행을 즐기시는지 한번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은 어떤 여행파십니까?
0: 저는 일단은 숙소는 무조건 그 좀 깨끗한 데였으면 좋겠어요.
3: 깨끗한 데.
0: 네, 그래서 호텔이나 이런 데
1: 싱글
0: 예, 그런 데서 좀 저 휴가를 가도 그렇게 하거든요.
3: 네.
0: 그래서 깨끗한 데를 좀 하고 그 외에 나가서 많이 보고 많이 먹고
3: 아.
1: 저는 맞아요. 숙소에서 해결하는 것, 그러니까 아까 뭐 했다시피 뭐 2박 3일 숙소에만 있는 것도 해봤습니다.
3: 네네.

0: 오히려 그것도 선호하는 편입니다. 숙소의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저기 필리핀이었나 저기 갔을 때 그때 동기 신부 몇 명이랑 갔는데
1: 네.
0: 베란다 쪽에 1층에 열면 수영장이에요.
2: 오.
0: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만 갔다가
1: 샤워 안 하고.
0: 샤워 안 하고 그냥 쑥 들어가요 그냥. 그리고 헤엄쳐서 쭉 갔다 옵니다.
1: 오.
0: 그리고 베란다로
1: 네네.
0: 들어오고
1: 네.
0: 아까 그런 데서 한번 지내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1: 마지막에 물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귀에.
0: 아니, 전 물을 좋아하니까
1: 네네.
0: 그냥 책 읽다가 잤다가 일어나서 또쓱 들어갔다가 네. 괌에서 한번 제가 보자 때
1: 네.
0: 그때는 그 숙소가 그 단인 성당 지금은 아니지만은
1: 아, 네.
0: 그 저기 호텔 유명한 좀 비싼 호텔을 좀 알려주시더라고요. 신부님 도움으로 들어갔는데 와 좋더라고요. 해안이랑 바로 이어져
1: 바로 붙어 있는.
0: 붙어 있죠. 수영장에 수영하다가
1: 네.
0: 거기 선베드에서 잤어요.
1: 뭐.
0: 저도 모르게.
1: 지금 빈첸시아 맘께서 신부님 공유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요? 어디에요?
0: 그가
1: 어디에요?
0: 보홀이었나 막탄이었나 아마 그럴
1: 네네.
0: 겁니다.
1: 네. 참고하시고요.
0: 네.
1: 자, 그럼 여기서 더 이야기하면은
0: 네. 한도 끝도 없다.
2: 지금 몇 분이죠?
0: 네. 지금 벌써 네, 다
1: 아,
0: 돼간다
1: 네,
0: 지금.
1: 다 돼갑니다.
2: 다 돼가.
0: 방송 원한다.
1: 한 5분, 저한테는
2: 5분, 5분
1: 비즈니스
2: 얘기했는데.
1: 호텔 저한테 추천하신다고 꽃빛 디바람님께서 말씀해 주셨네요.
2: 저 한창 동기심임하고 축구 게임에 한창 빠져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0: 아하.
1: 네네.
2: 호텔을 고르는 기준이 이제 사진을 보고서 그 중에 제일 TV가 큰
0: 중요한 부분입니다.
2: 네. 그래서 그 게임기를 가져가서
0: 빔 프로젝트도 있는 요즘 숙소 많은데
2: 뭐 그런 곳도 있는데 아무튼 예. 화면이 가장 큰 숙소를 골라서
0: 네.
2: 굳이 휴가에 그
0: 맞아요.
2: 무거운 게임기를 가지고
0: 바리바리 싸들고
2: 네,
0: 가야죠.
2: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신나게 축구 게임만 하다 온 예. 그런 적도 있어요.
0: 그게 힐링이죠. 그게 호캉스.
1: 주신부님은 호캉스를 좀 즐기실 것 같아요.
2: 전 호캉스를 즐긴 편이죠.
1: 예. 안 나가고
2: 일단 호텔에서 한 10분 내에 모든 걸 다 해결합니다. 걸어서 10분 내로.
0: 네. 저도 비슷해요.
2: 네. 네. 굳이 뭐 먹는 걸 찾아서 뭐 지하철을 타고 택시를 타고 그것보다는 그냥 주변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네. 저기 맛있어 보인다 하면 그냥 들어가서 먹어보는 편입니다.
1: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네, 한 15분 이상을 예, 이 이야기를 했는데
2: 짧게 했네요.
1: 네. 자, 오프닝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코너 신스타그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사진 한 장으로
0: 신부들의 일상에
2: 가까워지는 시간
0: 신스타그램.
1: 우리 신부님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신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유튜브로 사진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추신부님 사진 설명 부탁드립니다.
2: 네. 이 희신부님의 호캉스 사진 같아 보이는 것 같았는데 수영장 사진만 봐서는 호캉스라고 느꼈으나
1: 호캉기.
2: 네. 또 다른 사진을 보니까 이거 성인상 같은데
1: 네네.
2: 네. 그런 점에서 성지 사진 같아 보입니다. 저도 여기를 가본 적은 처음 보는 곳인데
1: 네네.
2: 심해 한번 소개해 주시죠.
0: 전주입니다.
1: 전주?
2: 전주.
0: 네. 전주교구에 있는
2: 비빔밥 맛이
0: 맛있지.
2: 초코파이.
0: 해월리 유노 요셉의 집입니다.
2: 아마 해월리 유노 요셉.
0: 아마 검색하시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해월리 피정의 집이라고 검색하셔도 됩니다.
1: 네.
0: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전주 한옥 마을이랑 멀지 않아요. 가까워요.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1: 네네.
0: 지금 현재 기준으로 청소년 사목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피정집입니다.
1: 아~
0: 그래서
1: 여름 신학교 장소 해도 되겠네.
0: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청소년 교구 청소년 행사들 예를 들면 선택이라든지
1: 네.
0: 뭐 이런 전주 교구는 여기서 다 해결합니다.
1: 오~
0: 그런데 그 전에는 건물이 컨테이너 건물이었습니다.
1: 네네.
0: 올해 신축을 했습니다.
1: 아~
0: 그래서 따끈따끈한 새 집입니다.
2: 그 수영장도 있는 거네요?
0: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 아~
0: 이 새 집인데
1: 네네.
0: 수영장 우리 간물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네네네.
0: 그 정도 크기에
2: 네.
0: 좀 더 크나 아무튼 그 정도 크기인데 거기 바로 옆에 샤워장을 만들어놨어요.
1: 오.
0: 이거 가림막 쳐놨고
2: 네네.
0: 데크까지 짜놨습니다.
1: 오.
0: 수영장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아예 시설을 만들어놨습니다.
1: 네.
0: 그 말은 뭐냐? 여름 한철 다
2: 한번 씹어먹겠다.
0: 씹어먹겠다는 거죠. 새 건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약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약이 지금 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1: 봄에 가야 되겠네.
0: 건물은 건물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1: 네.
0: 한 식당도 있긴 한데 수용 인원이 한 1인실은 없고요.
1: 네.
0: 뭐 2, 3인실부터 시작해서 6인실 이렇게 돼 있는데 한 40, 50명? 오. 한 60명 이렇게까지는 돼요.
1: 에어컨 있어요?
2: 있죠.
0: 새 건물이라니까.
1: 있죠. 알았어요.
0: 너무 새 건물이에요. 네. 대신에 진입로가 조금 열악합니다. 버스가 들어가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네. 근데 그것을 떠나서 새 건물이다. 그래서 전주교구에서 이번에 좀 힘을 많이 준 걸로 알고 있고 요건 제가 왜 갔냐면 제가 신부들 모임하는 게 있습니다. 부산, 광주. 전주, 광주 신부님들 모임하는 게 있는데 이번 모임이 전주로 잡혀서 원래는 저희 평화의전당이나 그렇게 그쵸. 많이 갔었거든요.
1: 네네.
0: 근데 이번에는 여기로 와라 해서 갔는데 저 너무 놀랐어요.
1: 오.
0: 제가 만약에 본당에 신부로 있었으면
1: 네.
0: 다음 캠프는 여기입니다.
1: 교구 생각 안 하고.
0: 물론 멀죠. 먼데
1: 네.
0: 한옥마을 낮에 보고
1: 그쵸.
0: 그리고 오전에 한 돌다가
1: 네네.
0: 많이 덥지 물에 들어가면 됩니다. 끝납니다.
2: 그 최적의 장소군요.
0: 안에 성전 있지.
1: 네네.
0: 뭐 강당 있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다.
2: 운동장도 있어 보이는데. 네.
0: 그 이제 주차장 그 턴데 아직 그 아직 새 거로 해놔서 아직
2: 정리가 좀 덜 됐군요.
0: 아 전면 다 됐어요. 에즈가랑 다 됐는데
1: 그러니까
0: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기서 캠파이어가 아직 새 거니까 아직 한 적은 없고 계획은 없다.
1: 요즘도 캠파이어 하나요?
2: 요즘 어렵습니다.
0: 어렵죠.
1: 그러니까
2: 소방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0: 맞아요. 그 완전 산 아니에요.
1: 그 폭죽도 못 터뜨리잖아요.
2: 폭죽도 못 터뜨리죠.
1: 네.
0: 신고 들어오죠.
1: 그러니까 옛날에 다 했는데
2: 그렇죠. 그래서 머리카락 태워 먹고
1: 휘발유 뿌리고
0: 그래서 아마 재단체 모임이나 이렇게 피정이나 1박을 하실 분들은 사실 너무나 괜찮은 공간이다.
1: 네.
0: 여름에
1: 네.
0: 성 조윤호 요셉입니다.
1: 아, 예.
0: 1848년부터 1866년까지 예. 네, 사셨던
1: 조윤호 요셉
0: 네. 성인. 충청도 신창에서 태어나셔서 네. 3대가 순교를 대물림한 네, 훌륭한 성인이십니다.
1: 네.
0: 19세의 나이로 네, 참수를 당하셨던
1: 야.
0: 네. 네. 알겠습니다. 훌륭한 네, 병인 밖에 돌아가셨던 분이십니다.
1: 네. 조윤호 요셉 성인. 예.
0: 그래서 저도 교구에 물론 잠깐 제가 계속 새 건물이라고 강조를 했지만은 그전에는 사실 열악한 환경에서 청선 사목의 그 시골에 컨테이너 건물에서 열심히 하고 이제
1: 네.
0: 이제 새 건물로 이제 하는데 그간 또 청소년 사모 고생 많이 하신 것 같고 동시에 전주 교구가 계속해서 날로 성장하고 커지고 있는 것 같아서 또 부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1: 우리에게도 간물이 있잖아요.
0: 간물 있죠. 간물 여름에 예약 문화입니다.
2: 푸나도 있잖아요.
0: 푸나는 수영장이 없어요.
2: 왜 그래요?
1: 그러니까 수영장이 없어요.
2: 그래도 푸나 담당이셨잖아요.
0: 광안리 가야 돼.
1: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는 얘기예요.
0: 광안리 가야 돼.
1: 그렇죠. 네, 간물 좋습니다.
0: 광안리 한 20분 걸어가야 됩니다. 네.
1: 자, 그럼 신스타그램 여기서 마무리 이제 하고요. 예,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서영은이 부릅니다. 와, 가을이 오면.

0: 1441번님 이젠 에어컨 안 켜고 날개 없는 선풍기로 견딜 수 있네요. 행복합니다 라고 보내셨네요. 짧은 가을 선풍기 바람 말고도 또 산들바람도 즐길 수 있죠. 아주 시원한 계절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톨릭 수다 지금 시작합니다.
1: 아, 이 에어컨 안 켜고 이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2: 네. 왜요?
1: 올 여름 엄청 더웠는데
2: 안 켜셨어요?
1: 안 켜셨어요.
2: 그러니까
1: 그래서 아니 더우면 어머니 에어컨 있잖아요. 그래도 혼자 있는데 어떻게 켰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래서 그 제 동생이 네. 그 인근에 일이 있었어요. 본가에서 하룻밤 잤는데
2: 둘이 있으면 켭니까?
1: 에어컨 안 켜셔가지고 아.
2: 둘이 있으면 켜야죠.
1: 동생이 나 그냥 갈게요.
2: 아니 둘이 있으면 해야지. 네.
1: 아 그래요. 저 어머니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가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 조금 아끼고 싶다 뭐 이렇게. 선풍기 앞에 그냥 이렇게 얼굴을 대고 이렇게 아 올해 너무 더웠다면서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
2: 양산 42.5도였습니다.
1: 아 올해 좀 그랬어. 그래서 어머니한테 네네. 제발 좀 에어컨을 필요할 때 좀 켜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0: 맞습니다.
1: 지금은 이제 좀 날이 바뀌어서 좀 이렇게 에어컨 바람보다 바깥에 부는 아유, 바람이 정말 시원하고 시원하죠. 좋다고 상쾌하고 네. 네.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2: 네.
1: 더울 때는 에어컨 켜세요, 어머니.
0: 맞습니다.
1: 제발 어머니.
2: 좀 제발 좀 켜세요.
0: 혹시나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에 가시는 것보다 에어컨 네. 요금이 훨씬
2: 맞아요,
0: 쌉니다.
2: 맞아요, 네. 맞아요.
1: 네. 네. 그래서 그 주변 분들한테 그 어머니 이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한 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에어컨을 27도나 8도에 맞춰놓으면 그렇게 전기세가 안 나온다더라. 아. 이런 말을 하면 부모님 켜신다고.
2: 저 27도에 아. 살았어요. 이번 여름.
0: 네네.
2: 제가 말씀드렸죠.
0: 27도 이하로 안 떨어진 거 아닙니까?
2: 그게 아니라 제가 올해 켰는데. 제일 잘한 일.
0: 네.
2: 제습기 사는 겁니다.
0: 아.
2: 고가의 제습기를 샀습니다.
0: 네.
2: 제가 올해 제일 잘한 일입니다. 올해 여름 무사히 넘길 수 있었던 이유. 27도 민트를 안 떨고 있었던 이유. 제습기 덕분입니다.
1: 아. 내년에 28도 도전하십니까?
2: 아 그건 좀 27도 딱 좋아요.
1: 알겠습니다.
2: 네. 42.5도였다니까 양산.
1: 네 맞아요. 여러분이 보낸 메시지와 사연을 만나보는 가톨릭 수다 시간입니다. 신부님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답답한 일들, 고민거리, 자랑거리 뭐든 털어놓을 수 있는 시간이죠. 그럼 고 미사데이 출발합니다.

0: 네, 오늘 첫 번째 사연은 8824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들. 저희 남편 때문에 웃겨 죽겠어요. 우리 집에 말을 알아듣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동안 사용 방법을 몰라서 묵혀두다가 아들이 와이파이로 연결을 해줬어요. 저희 남편이 완전 네이티브 경상도 사나이인데 인공지능 스피커가 저희 남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원래는 스피커 이름을 부른 후 스피커가 대답하면 그때 요청사항을 말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스피커가 대답하기도 전에 자꾸 남편이 요청사항을 말하니까 스피커가 자꾸 길을 잃고 버벅거립니다. 그러면 제가 여보, 스피커가 대답을 하고 나면 요청을 해. 이러면 남편은 알았다 하면서 또 이렇게 말해요. 헤이 카카오, 떨었다 좀 들어봐봐. 오유지, 노래 좀 들어봐봐. 예. 아니, 트로트를 떨었다. 예. 오유진을 오유지라고 하면 스피커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여보, 트로트가 아니고 트로트 오유지 아니고 오유진이라고 해봐 하고 말해줘도 남편이 표준어 발음을 못해서 둘이 한참을 웃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열받아서 마! 와 못 알아듣는데 니 사람 차별하나? 니 부사뿐데 버뜩 떨어뜨 틀어라이 라고 하면서 웃겨가지고 예. 이러다 조만간 스피커가 부서지기 전에 남편 멘탈이 먼저 부서질 것 같은데 AI 스피커를 저도 못 쓰는 우리 남편 어쩌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200% 300% 공감합니다.
2: 맞습니다.
1: 저 안 쓰고 있습니다. 못 씁니다.
0: 아 그래요?
1: 저 비슷한 경우인데 네네. 이게 못 알아듣잖아요. 네. 제 말을 못 알아들어요. 어느 순간부터 솔말을 하고 있는 저 자신에게 자괴감이 들었어요. 날씨가 어떠니?
3: TV 좀 틀어줄래?
1: 정말 자괴감, 제 모든 것이 무너지는, 네. 제 정체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지금 AI가 나온 시점에 조금 써보고 네네. 현재까지 쓰고 있지 않습니다.
0: 이제 좀 발전을 하면 이제 그런 사투리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겠습니까?
1: 그렇긴 이제 하겠죠. 네.
0: 심지어는 마! 마, 마, 이렇게 같은 말을 해도.
1: 이래도 알아듣고.
0: 아, 알아듣고. 네. 네. 아, 그렇죠. 그, 편하게 이제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알아듣지 못하면 소통이 안 되는 거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오유지 노래 좀 들어봐봐.
4: 오유지.
0: 오유지.
1: 네. 저도 아니, 그, 못 알아들으니까. 네. 아, 이게 제가 빠른 포기를 했죠, 저는. 이미. 그렇죠. 저도 좀 써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저는. 네.
0: 아, 인농농님께서 아빠가 TV 좀 켜줘 라고 했는데 못 알아들은 우리 집 캐긴 뭘 캐냐고.
3: 저는 뭘 캘 수가 없어요. 네.
1: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0: 네. 네. 그렇죠. 네. 아마 그 AI랑 대화를 좀 시도해 보다가 네. 좀 스트레스를 좀 받았던 그런 기억들이 아마 다들 있을 거라 생각이
1: 사실은
0: 듭니다.
1: 사실은 저는 이미 군대에서부터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제가 완고를 잡았을 때 네. 업무 지시사항을 합니다. 야간 초소 들어갈 때 뭐 이런 지시사항을 하면 제가 나가고 얘기해라 하면 다시 회의를 합니다. 제 말이 뭔지에 대해서
3: 해석
1: 예, 아. 토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3: 토론회가 열리죠.
1: 네. 딛기가 뭐야? 뭘 딛기라가 뭐야? 이러면서 그때부터 아 내가 사투리 심하구나. 네.
0: 그렇습니다. 그 AI랑 소통하는 연습을 좀 더 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 사연 넘어가 볼까요?
1: 4083번님의 사연입니다. 저희 엄마가 옛날부터 동네 소문난 오지랖 왕이시거든요. 결혼하고 집이 멀어져서 얼마 전에 오랜만에 엄마랑 마트에 갔는데요.

0: 한 20대 청년이 복숭아 소쿠리 앞에서 뭘 사야 할지 몰라 서성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자취하냐, 혼자 먹을 거냐 그런 걸 막 물어보고, 복숭아는 겉에 핑크빛이 예쁘게 돌고 향을 맡았을 때 단내가 진한 걸로 골라야 돼 하면서 과일을 골라주셨어요. 또 신이 나셔서 옆에 수박을 고르던 다른 손님한테 가서 이 수박통은 통통 소리가 안 나, 저쪽 걸 집어야 돼 라고 하시더라고요. 고맙다고 인사하는 사람들이랑 으쓱해하는 엄마 모습을 보니까 옛날엔 엄마의 저런 모습을 부끄러워했던 제 자신이 더 부끄러웠습니다. 지금 보니 우리 엄마 참 귀엽더라고요. 저는 내셋 안고 엄마에게 그 정도 오지랖이면 동네 통장을 해라 하니까 감투 쓰는 건 싫으시답니다. 이렇게 남일에 관심이 많은데 수십 년 세월 자식 키우느라 바삐 사신 우리 어머니, 어찌 그 세월을 견디셨나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우리 엄마 사랑해요. 라고 보내셨네요.
1: 네. 아, 어머님 대단합니다.
2: 아닌데.
0: 지난주 사연이죠.
2: 그 복숭아 아닌데.
3: 그 복숭아 아니다.
0: 아닌데.
2: 그 수박도 아닌데.
0: 핑크빛 아닌데.
3: 그 복숭아 파이다.
0: 통통 소리 안 났는데. 네.
1: 네.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시죠?
0: 오지랖.
3: 어, 그렇죠. 오지. 네. 근데 이거는 오지랖이라기에는 조금
0: 친절이죠.
3: 친절이죠.
0: 네. 오지랖과 친절의 차이가 좀 있긴 해요.
1: 사실. 네. 이게 사연의 어머니는 그를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보면 옆에서 막 도와주고 싶고 그렇죠. 그러셔가지고 이런 모습 참 보기 좋다.
3: 이건 도움이죠, 도움. 자, 오늘 가톨릭 수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하나, 아직 하나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다수결 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1: 진수다.
3: 다수결
0: 재판소.
1: 사소한 듯 사소하지 않은 은근히 사람 열받게 하는 에피소드.
3: 하루에 한 번쯤은 꼭 겪는 현실 고민들.
0: 저희가 단칼에 정리해 드릴지 말지는 일단 보고 결정합시다.
1: 오늘은 특히 결혼을 앞둔 분이라면 더욱더 공감이 갈 만한 사연입니다. 8738번님의 고민인데요. 다수결 재판소에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참 정의가 살아 숨쉬는 곳, 신수다 다수결 재판소입니다. 오늘의 피고인 누구시죠?
3: 오늘의 피고인은 처남인 듯 처남 아닌 처남 같은
1: 처남.
3: 형님입니다. 9살 어린 데다 버르장 머리까지 없는 형님이라고 합니다.
0: 저는 11살 어린 여자친구와 결혼을 염두에 두고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유죄입니다, 이거. 11살이면.
1: 염두해요.
2: 자, 유죄 끝.
0: 유죄. 11살, 완전 도둑놈. 11살은, 네. 어쨌든. 제 여자친구에겐 2살 터울의 친오빠가 있는데요. 저보다 9살 어린 셈이죠. 아, 11살 어리니까. 2살 차이니까. 그런데, 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3: 저군요.
0: 아니, 그 머리 말고. 그 머리 아니고. 버르장 머리가 없어도 너무 없어요.
3: 아, 저군요.
0: 아, 넌 아니고. 편의상 예비 형님이라고 할게요. 이 예비 형님이 얼마나 문제냐 하면요. 저에게 반말을 합니다. 처음엔, 이 반존대를 쓰려고 하나 했는데, 그냥 반말입니다. 그것도 뉘앙스가, 저를 아랫사람 대하듯 하는 그 반말입니다. 한 번은 이 예비 형님이 제 차를 빌려갔는데요. 사고까지 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열받는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두 번 돈을 빌려가더니 아주 상습입니다. 상습. 피를 나눈 가족도 이런 식으로 영 끊고 싶어지는데 결혼하면 형님 될 사람이고 여자친구의 친오빠니까 제가 먼저 관계를 틀어놓고 싶지 않아서 참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지내는 게 맞나 싶습니다. 제가 어른이니 참는 게 맞는 건지, 한 번은 나서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됩니다. 저보다 9살이나 어린데 버르장머리도 없어도 너무

0: 아무 없는 예비 형님 유죄인가요 무죄인가요?
1: 뭐 이건 뭐 유죄죠.
2: 아 이게 처음에 저는 읽었을 때
1: 네네.
2: 이게 처음에 반말을 한다. 저 여기까지는 이해는 했습니다.
0: 저도 이해
2: 이게
0: 합니다.
2: 약간 기싸움이거든요. 내가 이제
1: 어떻게 보면
2: 형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님이 되니까 이 그렇지만 또 나이는 나보다 많다. 이러면은 좀 약간의 그런 이 위계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 또 초장에 사실 그런 것 관계가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 뒤에 돈을 빌려갔다. 그리고 이건, 갚지 않았다. 이거는
0: 문제 나오면 네. 유죄입니다.
2: 유죄입니다.
1: 무조건 유죄.
0: 이건, 네. 이건 뭐 자 끝입니다. 유죄 끝.
2: 끝.
0: 뭐 볼 것도 없어. 어,
2: 집에 빨리 간다.
0: 집에 빨리 가자.
2: 아까 먹던 얘기 좀 더 하죠.
0: 먹던 얘기 나 아까.
1: 아니 우리 수다 씨도 지금 반말까지는 무죄인데.
2: 네. 예.
0: 봐 오늘 이번 유죄, 주는 유죄가
1: 상당히
0: 많이 나오네.
1: 유죄. 100% 유죄.
0: 예. 그 전에는 무죄가 많았거든.
1: 아, 철도 없고 네 가지도 없네요.
0: 이번 달에는 유죄가 유죄. 많네.
1: 예.
2: 아, 털이 없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1: 아니 우리 수다 식구분이
2: 네.
0: 철도 없고
2: 아 철도 없고 예. 전 털도 없고
0: 철도
1: 철
0: 예. 니 자꾸 그럴래
2: 네. 네
1: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사실 가족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죠라고 라이언님께서 예 저희는 전부 다 이제 유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근데 이제 결혼을 염두에 두고 연애를 하고 있다는데 가족의 문제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하는 케이스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1: 맞습니다. 맞아요.
0: 이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 멀쩡하다 하더라도 뭐 사랑한다 하더라도 가족이 사랑하는 관계를 해치거나 위협할 수 있다면 결혼하는데 고민할 것 같아요.
2: 그렇죠.
1: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연의 주인공은 여자친구를 아주 사랑해요.
0: 아 그건 있죠. 네,
1: 그 사랑하는데 가족이 이제 문제인 거죠.
0: 사랑하니까 근데, 고민하는 거죠.
1: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라고 정말 이야기하고 싶어요.
2: 그렇죠.
1: 왜냐하면 이게 지금은 이 정도이겠지만 나중에 정말 그 염두에 두고 있는 결혼을 하게 됐을 때는 더할 거라는 거죠.
2: 맞아요.
1: 더할 거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그래서 선을 끄어서 만약에 해결이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은 다시 염두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0: 평생 함께할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2: 그렇죠.
1: 그런데
0: 그렇죠.
1: 이제 잘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2: 그렇죠.
0: 네. 네.
1: 그래서 바로 결론 넘어가겠습니다.
2: 네. 네.
0: 잠깐만 이거 무죄라는 사람 한 명도 없나?
1: 없습니다.
0: 없네.
1: 네네. 네.
0: 사실 이거는 뭐 탕탕탕 뭐 이렇게 고민스러운 건 아니네. 이건 누가 봐도 유죄인 것 같네요.
1: 그러니까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끝까지 양보를 한 거. 끝까지.
0: 그러니까 고민한 아, 사랑하니까 고민.
1: 사랑하니까 거지. 생기는 이런 고민이거든요. 예, 네, 끝까지.
2: 아,
1: 우리 출신 분이 판결,
2: 아, 판결문,
1: 예,
2: 판결문이요.
1: 예, 지금 유죄로 다 나와 있어서, 네네네. 예.
2: 아, 이 유무죄에 상관없이 판결문을 예. 해야 네네. 되는 건가요?
1: 네네. 네,
0: 지금 뭐 이미 대장 기울었어.
1: 네네네. 네,
2: 이 말 저 말 다 짜겠습니다.
1: 네,
2: 네. 아홉 살이나 많은 여동생의 남자 친구에게 벌써부터 아랫사람 대하듯 반말을 한 죄.
1: 죄.
2: 남의 차를 빌려가 사고를 치고. 상습적으로 돈을 빌려간 죄.
1: 죄.
2: 이거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1: 용서받지 못합니다.
0: 아홉 살이 많은 사연자도 단호하게 선을 긋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일부 과실이 있음을 감안하여 본 재판소는 피고인과 사연자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인 예비 형님은 그동안 빌린 돈과 차 수리비를 조속히 정산하고 여동생의 남편 될 사람에게 격식을 갖춘 존댓말 사용을 즉시 생활화할 것. 또한 사연자 역시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무작정 참지 말고 진지하게 대화를 청하여 스스로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것을 명하는 바이다. 이상 끝.
1: 네, 아...
2: 인격적인 대우가 가능할까?
1: 아닌데.
2: 아닌데. 이건.
1: 저는 개인적으로 그 혼인을 준비하는 커플들을 이렇게 많이 보면 이제 면담을 하잖아요. 혼인 네. 면담을 하면 혼인 준비하시는 많이 힘드시죠 하면 그냥 표정으로 아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뭐냐면 아마 준비하시면서 아마 이거 한 가지는 크게 느낄 겁니다. 혼인은 좋아하는 사랑하는 두 사람만 좋아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예. 네. 가족이 함께하는 예, 그런 큰 내 인생에서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이야기를 늘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좋다 해서 두 사람만 결혼해가지고 결혼식이 되는 건 아니죠.
2: 네네.
1: 가족들하고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0: 그렇게 좀 뭐 크게 보고 그걸 염두에 두고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1: 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이거 두 번 할 일 못 되죠, 이런.
0: 그렇죠.
2: 두 번 맞아요.
1: 두 번 하지 말게 잘하세요.
0: 맞아요.
2: 그때 네. 하지.
0: 지금 다 좋으니까. 네. 그래.
2: 그때 맞지. 그래 하지.
1: 두 번 안 할 수 있게 잘 준비하시라.
0: 어쨌든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좀 안타까운 사연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신수다 다수결 재판소 어떠셨습니까? 매월 4주차 때 찾아오는 이 재판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다 식구들도 유죄, 무죄 판결이 필요한 고민 사연 있으시다면 다수결 재판소라고 말머리를 다셔서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2340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을 조금 자세하고 길게 보내주시면 사연 소개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하러 갈게요.
1: 먹는 얘기 적당한 선에서 끊었더니 네네. 적당히 끝나게 된 것 같습니다.
2: 아, 나도 좋은 시간 끝났어.
0: 네네. 아, 네. 그런데 이게 마지막에 하고 난 게 좀 까깝하네요.
2: 그러니까.
0: 네, 이게 뭔가 이제 뭔가 까깝하게.
2: 그러니까 우리 시작은 그 엄청 좋았는데.
1: 다만이 없었어야 돼. 다만. 다만 이런 말은 네. 하지 말아야 됩니다.
2: 아, 우리 방송 시작은 좋았어요. 네네. 아, 뭐 튀김 먹고 구워 먹고 얘기하는 거 좋았는데.
0: 그래서 찐득찐득한 이야기를 했는데.
1: 찐득찐득한 얘기를 했는데.
0: 네, 녹아내리는 이야기를 했다가 깝깝한 걸로 지금.
2: 얼척이 없는 아가 나가.
0: 이런 사연도 있구나. 그런데 이런 사연 너무 좋습니다.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1: 다만. 다만. 신수다 방송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0: 네, 나오시죠. 아. 거기서 나오시죠.
2: 약간 우리 약간 네. 드라마보다 약간 너무 몰입해갖고.
0: 지금 지금 이 분위기는 지금 마치고 네네. 지금 어디 근처에 저기 포장마차 가야 돼요 지금.
1: 이거 다수결 재판소
0: 이게 말이 돼요 이러면서 막 계속 그 이야기를 해야
1: 2심
0: 돼요.
1: 2심 3심 만듭시다. 2심 3심. 네. 아, 재심제도.
2: 이건 항소의 네. 끝까지 유죄될 네네. 것 같은데. 네.
1: 대법원까지 가서 확실히 죽여. 네, 확실히 끝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우리 방송은 어디까지 끝장을 좀 보실 예정이십니까?
2: 끝을 봅시다.
1: 여기까지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네, 다음 생록방은 다음 주입니다. 9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2: 다음 주라고요?
1: 네, 네, 다음 주입니다. 네. 연휴 오늘 연휴 방송을
2: 연휴 일정 관계로
1: 방송을 찍었는데 연휴 전에 해결을 다 해놓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 연휴가 또 있기 때문이죠.
2: 맞습니다.
1: 그렇죠.
2: 네.
1: 그래서 9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놀러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람 설정해 주시고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자메시지 빵톡 손편지 홈페이지에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당첨자 발표를 하겠습니다.
0: 네, 먼저 0955번님 예, 맛의 명태자 최고급 젓갈을 만드는 대경 F&B에서 큐브 명란 그리고 유튜브 라이언님 예, 깊은 맛과 정성을 느낄 수 있는 부산 참 어묵에서 고품질 부산 어묵 세트 드립니다.
2: 네, 8738번님 신선한 한우와 한돈의 정성을 듬뿍 축산물 해썹 인증 단체 급식 전문업체 요셉푸드에서 LA 갈비 2kg 드리고요. 유튜브 인농농님 천연성 제기도초 전문 주님바라기에서 카카오톡 1만원 상품권 드립니다.
1: 네, 그리고 유튜브 여윤석님께 파전 수육 보쌈이 맛있는 부평 깡통시장 녹두밭에서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리고요. 그리고 유튜브 드리밍 키보드님께 허영만 작가도 인정한 아미동 70년 전통의 옛날 국수집에서 2만원 식사권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문자번호 샵2340으로 성함 주소 닉네임까지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끝곡으로 로이킴의 달리 표현을 할 수 없어요 들려드리겠습니다.
0: 지금까지 연출 최수련 안토니아 작가 김국희 기술 김예은 제작의 부산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저희는 부산교구 홍영택 베드로
2: 김명희 도미니코
1: 이추성 베드로 신부였습니다. 여러분
2: 행복한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까사미야 키팅, 에몬스 가구 키팅, 수면 건강 연구소와 함께하는 매트리스 침대 키팅, 이탈리아 명품 가구부터 코웨이 렌탈 전시장까지 키팅, 집을 완성할 땐 키팅, 한 번에 비교하고 키팅하세요. 대구 경대병원역 키팅.
2: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3: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2: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4: 오래 기다리셨죠? 매일 듣는 기쁜 소식, CPBC 라디오 앱 빵이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새로운 빵이와 함께라면 안정적인 온에어로 편안한 청취, 더 잘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실시간 빵톡으로 DJ들과 소통하는 재미까지. 한눈에 보는 편성표는 기본, 실시간 선곡표뿐만 아니라 AOD까지. 듣던 곳에서 언제든 이어듣고 다시 듣고 싶은 방송은 반복해서 즐겨보세요.
5: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11번, 무궁세 우리 주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잘 잃어버리는 물건이 있잖아요. 바로 우산인데요. 근데 우산을 고쳐서 쓰면 잘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네요. 우산과 나 사이에 사연을 만들고 그러면 아무리 물건이라고 해도 정이 생기고 그래야 소홀함도 덜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 사이에 사연이 있어야 서로를 잃지 않고 잘 살죠. 그러니까 오늘 오랜만에 만난 가족 누군가와 티격태격 하셨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우리 사이에 끈끈한 사연 하나 더 만들었구나, 이렇게요. 늘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는 곳, 여기는 두셰뮤직 김빛나입니다.

0: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9월 26일 토요일 두제 뮤직 김빛나입니다. 연휴에 맞는 토요일이라서 여러분 아마 많은 가족들과 함께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오늘 첫 곡은 목소리가 참 예쁜 말레이시아 뮤지션이에요. 지아비의 Don't Worry, Be Happy로 시작해봤어요. 명절에는 이제 추석 다음 날이니까 오늘쯤은 각자 집으로 가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은 오랜만에 또 다른 친척들 만나는 분들 아니면 친구들 만나는 그런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오랜만에 보는 가족 한 명쯤 있죠. 뭐 사촌일 수도 있고 뭐 작은아버지 아니면은 시동생이나 동서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는 그런 고모들 있을 수 있는데요. 각자 결혼하면 왜 형제들도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정도에 가끔씩 보게 되잖아요. 근데 잘 지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만나면 꼭 티격태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형제들 중에서도 사촌들 중에서도 괜히 서로의 예민한 부분을 건드려서 말이 곱게 나가지 않는 그런 형제가 있고요. 오랜만에 봤는데도 와 진짜 예나 지금이나 눈치 없고 미운 말만 골라서 해서 웃음기 싹 사라지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근데 명절이라는 이때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얼굴 붉히지 않고 좋게 좋게 아 이렇게 또 끈끈한 사연 하나 더 만들었다 이렇게 최대한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하면서 보내시면 좋겠어요. 싸우고 돌아서면은 또 후회되잖아요. 그렇죠? 나도 마음이 불편하고 하니까. 자, 이제 토요일이니까요. 오늘 편안한 두 시간 만들어드립니다. 토요일 일부에서는 이번 주에 다 전하지 못한 여러분의 문자 사연과 신청곡 준비해놨어요. 이번에는 또 명절 주여서 여러분이 추석 사연도 미리 많이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그거 못 들려드린 거 준비해놓고요. 원곡과 리메이크곡 함께 들어보는 같은 노래 다른 느낌 준비했습니다. 2부는 과거로 돌아가서 그 시절 가요와 팝도 들어보고 신곡까지 만나보는 뮤직 올드

이유로 함께 할게요. 오랜만에 듣는 노래 두 곡 준비했어요. 비와 임정희가 함께 부른 카시오페아, 그리고 ART예요. 슬픈 얼굴.

평일에 다 전하지 못한 사연, 토요일에 확실하게 AS 해드립니다. 신청곡 애프터 서비스. 이 시간에는 이번 한 주에 다 소개하지 못한 우리 방글이들의 사연과 신청곡 저희가 최대한 많이 전해드리려고 준비한 시간이에요. 자, 4610님이 이런 사연 보내셨어요. 빗띠, 어떤 날엔 춥고 어떤 날엔 덥고 아침마다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가을이니까 바이브에 가을 타나봐 신청할래요. 진짜 이번 주 날씨가 좋긴 했어요. 근데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 점심에는 또 덥고 땀날 정도로 덥고 이래가지고 옷 입는 게 참 애매하긴 했어요. 반팔 입고 위에 좀 가벼운 거 걸치고 네 그러면서 벗었다 입었다 해야 되더라고요. 이번 주 하늘도 참 예뻤고 정말 가을가을 했는데 어떤 재밌는 가을 추억들 많이 만드셨나요?

가을에 꼭 들어야 되는 곡 중에 하나예요. 이 곡도 그쵸. 바이브의 가을 타나봐 4610님 덕분에 저희가 함께 들어볼게요. 0680님은 이하이의 1, 2, 3, 4 듣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아내의 애창곡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손가락을 다쳐서 이번 명절은 아내가 장거리 운전을 하기로 했거든요. 응원하는 의미로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오, 손가락을 다치셨군요. 또 아내분이 또 멋지게 이렇게 운전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옆에서 애창곡 들려드려야죠. 왔다 갔다 하실 때 입에도 맛있는 거 좀 넣어주시고 네 그러면서 알콩달콩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0799님의 사연입니다. 로꼬와 펀치의 Say Yes 신청해도 될까요? 도시의 뮤직 언제나 고마워요. 그럼요. 완전 예스죠. 로꼬와 펀치의 Say Yes까지 바이브의 가을 타나바 이하이의 1, 2, 3, 4 로꼬와 펀치의 Say Yes 함께 들어요.

이번 주에 소개 다 못한 밀린 사연도 전하고 신청곡도 들려드리는 신청곡 애프터 서비스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사연 더 만나볼게요. 0807님은 이렇게 보내셨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학원 강사라 늘 밤까지 식사를 잘 거르는데요. 드디어 명절에는 엄마 밥 제때 실컷 먹을 수 있네요. 이 시간이 천천히 갔으면 그런 마음으로 장범준의 당신과는 천천히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아, 학원 강사님들도 진짜 시간, 밥 먹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아이들 또 중간중간마다 뭐 애들이 찾아서 물어보면은 또 가르쳐 주셔야 되고, 그래서 식사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고 들었어요. 끝나고 집에 가서 막 배고파서 막 허겁지겁 먹거나 아니면은 너무 지쳐서 그냥 주무실 때도 많다고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아이고, 이번 명절에는 진짜 천천히 어머니 밥 많이 먹고 좀 쉬다가 오시면 좋겠어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명절은 바쁘게 갔다가 막 거기서도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하고 또 시간 또 막 보내다가 또 정신없이 막 오게 되는 것 같은. 네, 그러다 보면은 명절이 순식간에 지나가 있는데, 이번 명절은 모두에게 0807님의 사연처럼 이 시간이 천천히 갔으면 좋겠네요. 장범준 노래 준비해 놓을게요. 5618님은 새 아파트로 이사 가신 부모님 댁에서 처음 맞는 명절 너무 기대됩니다. 축하 많이 해드리려고요. 이승철의 열을 세어보아요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이야, 새 아파트로 이사 가신 부모님도 얼마나 좋으실까. 그쵸? 거기서 함께 맞는 명절 잘 보내고 계시기를 저도 축하드릴게요. 1581님은 요즘 하늘 너무 예뻐요. 빛띠 10cm의 그라데이션 듣고 싶어요. 요즘 하늘 진짜 예쁘잖아요. 가을 하늘이고 뭉게구름도 뭉게뭉게 있고 파란 하늘. 그래서 하늘도 예쁘고 노을도 예쁘고 바람결마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노을 보면서, 노을 지는 거 보면서, 와, 진짜 여러 가지 색깔이 이렇게 그라데이션처럼 펼쳐져 있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이 노래 진짜 딱이네요. 1581님 덕분에 듣습니다. 자, 장범준의 당신과는 천천히, 그리고 이승철의 열을 세어보아요, 10cm의 그라데이션 듣고 와서 같은 노래 다른 느낌으로 돌아올게요.

옷도 사람마다 핏이 다르죠. 노래도 가수 따라 느낌이 달라집니다. 원곡과 리메이크 곡을 만나는 시간, 같은 노래 다른 느낌. 원곡과 리메이크 곡을 함께 들어볼게요. 오늘 들어볼 노래는 희극인이자 싱어송라이터인 박명수 씨가 2008년에 발표한 디지털 싱글 바보에게 바보갑니다. 시인이자 작사가인 원태현 씨가 작사한 곡이에요. 이 노래는 사실 박명수 씨가 결혼을 앞두고 아내에게 불러주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진심이 통했던 건지 발매 당시에 음원 차트 1위까지 했고요. 지금도 결혼식 축가로 많이 불리는 곡이죠. 이 노래의 매력 포인트는 뭐랄까, 평소 방송에서는 이 항상 호통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네, 이것과 반대되는 아주 따뜻한 진심을 담아낸 진지한 보컬 덕이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보에게 바보가, 이 노래가 13년의 세월이 흐른 2021년에 음색 여신의 목소리로 재탄생합니다. 호소력 짙은 음색으로 사랑받는 보컬리스트 지아씨가 이 노래를 리메이크했어요. 2008년에 박명수의 원곡이 마치 거친 손으로 정성껏 써내려간 이 진솔하고 투박한 손편지 같다면 2021년 지아의 버전은 좀 더 완성도 높은 감성 수필에 가깝거든요. 뭔가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한번 두 곡을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먼저 원곡 박명수의 바보에게 바보가 듣고 올게요.

박명수의 바보에게 바보가 들었고요. 이어서 지아의 또 새로운 버전의 바보에게 바보가 들으면서 저는 1부 마치고 잠시 후 2부 뮤직 올드 앤 뉴로 만날게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1: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0: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1: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0: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티공소.
1: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0: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1: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0: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1: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2: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3: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0: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3: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 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0: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4: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하나로 종합선물 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에 설레는 라디오.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두셰뮤직 김빈나입니다. 2부 시작은 자우림의 밀랍천사로 시작했어요. 토요일 2부는 과거의 차트도 살펴보고 추억 속의 음악 또 들어보는 뮤직 올드인뉴 함께 할게요. 신곡도 함께 만나볼게요. 롤러코스터에 숨길 수가 없어요. 푸른 하늘 자아도취.

과거로 떠나는 음악 차트부터 새롭게 만나는 신곡까지 토요일에 만나요. 음악 종합 선물 세트 뮤직 올 데이 뉴. 과거 9월 넷째 주엔 어떤 가요가 사랑받았고 또 같은 해 어떤 팝이 사랑받았는지 비교해서 들어볼게요. 오늘은 1994년으로 떠납니다. 서울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었어요. 1394년에 태조 이성계가 도읍지로 한양을 결정한 이후에 600주년을 맞이해서 서울 정도 600년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열었는데요. 특히 남산골 한옥마을에 서울 천년 문물주머니라는 타임캡슐을 묻었대요. 이 타임캡슐에는 1994년 당시 서울 시민들이 사용하던 생활 필수품부터 각종 행정서류, 교과서, 신문, 씨앗, 무선호출기 같은 600개의 물건들이 담겼는데요. 언제 오픈할지 궁금하시죠?

9월 넷째 주 어떤 가요들이 사랑받았을까요? 5위입니다. 모노의 넌 언제나. 멜로디가 참 좋은 그런 댄스곡이었어요. 4위는 전설적인 그룹 듀스의 우리는. 듀스 진짜 너무 좋았죠. 김성재 씨가 세상을 일찍 떠나지만 않았어도 듀스의 노래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아쉬워요. 3위는 김현철의 달의 몰락이고요. 2위는 윤종신의 오래전 그날. 1위는 김건모의 핑계였습니다. 진짜 댄스곡부터 발라드, 레게까지 다양한 장르가 사랑을 받았던 94년이었네요. 자, 1994년에 사랑받았던 노래 세 곡 듣고 올게요. 모노의 넌 언제나, 듀스의 우리는, 김현철의 달의 몰락.

두시 뮤직 김빈나입니다. 토요일 뮤직 올드 뉴 함께하고 있어요. 자 그럼 1994년의 팝 차트 어땠을까요? 5위는 보이스투맨의 I Will Make Love To You. 그 시절에 정말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듣고 또 들었던 보이스투맨의 앨범이었어요. 네 남자가 겹겹이 쌓아 올리는 그 달콤한 화음은 완전 신세계였어요. 4위는 애니메이션 라이언 킹의 OST, 엘튼 존의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디즈니사에서 처음에 엘튼 존에게 곡을 의뢰했을 때는 아 당연히 거절하겠지 이런 생각이었대요. 근데 엘튼 존이 기꺼이 한다고 해서 이 섭외한 쪽에서도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결과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대성공이었죠. 3위입니다. 듣는 순간 마음이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감미로운 멜로디 All for One의 I Swear. 일단 이 시대에는 화음과 멜로디가 인기의 비결이었나 봐요. 2위는 리차드 막스의 Now and Forever. 요즘에도 라디오에서 사랑받는 발라드 명곡이죠. 1위입니다. 셀린 디온의 The Power of Love. 이야, 조용히 시작해서 폭발하듯 터져나오는 가창력. 정말 언제 들어도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자, 이 중에서 세 곡의 팝을 골라봤어요. 엘튼 존의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리차드 막스의 Now and Forever, 셀린 디온이에요. The Power of Love.

우리의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들 만나봤습니다. 1994년에 사랑받았던 곡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많은 사랑받고 있는 것 같네요. 지금 들어도 명곡이 참 많아요. 자, 이번에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플레이리스트를 화려하게 채워줄 신곡들을 만나볼게요. 첫 번째 곡은 로제의 뉴 트릭입니다. 아파트로 전세계를 휩쓸었죠? 로제. 그래서 그런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시작부터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함이 있고요. 뭐랄까? 약간 치어리딩이 연상되는 음악이라고 할까요? 또 나른하게 흐르는 선율까지 있어서 한국의 노래에서 다양한 매력을 느끼실 수 있어요. 이어서 들어보실 곡은 그룹의 이름만 들어도 신뢰가 가요. 에픽하이의 에픽이즘. 크러쉬가 피처링을 했네요. 이 에픽하이 특유의 감성적인 힙합 비트 위에 타블로와 투컷의 래핑이 얹어지고 거기에 크러쉬의 음색까지. 세상에. 이 음악 장인들의 협업이라서 그런지 힙합을 잘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와, 이 노래 진짜 좋다. 잘 만들었다. 이렇게 느껴지는 곡입니다. 자, 마지막 곡은 감성 발라드의 진수를 보여주는 노래예요. 이창섭의 사계 그리고 너. 이창섭 씨는 그룹 B2B의 메인 보컬이자 솔로 아티스트죠. 단단한 가창력을 인정받은 그런 이창섭 씨의 신곡인데요. 가을과 일단 참 잘 어울리고요. 뭔가 이 일본 청춘 애니메이션 주제곡 같은 느낌도 있어서 좀 아련함이 전해지는 그런 곡이에요. 자, 신곡들 차례로 만나볼게요. 로제의 뉴 트릭, 크러쉬 피처링 에픽하이의 에픽이즘, 이어서 이창섭의 사계, 그리고 너.

따끈따끈한 신곡까지 오늘 함께 만나봤습니다. 두시의 뮤직 김빛나입니다.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연휴 잘 마무리하시고 가족들과 또 좋은 사람들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면 좋겠어요. 운전하고 돌아오시는 분들은 운전 조심하시고요. 패닉의 왼손잡이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빛나는 명절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2: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1: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3: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4: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 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44번,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주말 기도의 오솔길 예수의 이원준 베드로 신부입니다. 오늘 제 1독서로 읽은 코헬레서 말씀은 마치 우리들의 한평생을 보는 듯 합니다. 젊은이야, 내 젊은 시절에 즐기고 젊음의 날에 내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내 마음이 원하는 길을 걷고 내 눈이 이끄는 대로 가거라. 그리고 그 끝에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먼지는 전에 있던 흙으로 되돌아가고 목숨은 그것을 주신 하느님께로 되돌아간다. 아시는 것처럼 코헬레서는 솔로몬의 고백이기도 하죠. 현세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도 모든 것이 허물하고 고백하는 그에게 단 하나 돌아갈 곳은 성부 하느님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도달할 곳이 어디인지 그 묵상도 깊어져 가는 계절, 오솔길 기도 동무가 있어 참 행복합니다.
1: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1336 1336 1336 1336.
4: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한

오늘 첫 번째 노래 선물로 박창근이 부르는 나 그대와 함께 살겠네 들으셨습니다. 막막하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합니다.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오후 4시 주말 기도의 오솔길은 여러분의 어려운 일, 바라는 일, 감사한 일과 기쁜 일, 마음 모아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53 열려 있고요. 스마트폰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빵에서 실시간 청취와 기도 신청, 듣고 싶으신 노래 신청 가능합니다. 밤 11시 재방송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어가는 요즘입니다. 뭐 한낮에 기온이 조금 뜨겁긴 하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졌죠. 계절이 그래서인지 지난 날들도 돌아보게 되고 앞으로 다가올 날은 또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화답송 시편 말씀에 한참을 머물러 보게 됩니다. 인간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당신은 말씀하시나이다. 사람들아 돌아가라.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지금 내가 가진 소망들이 하느님 보시기엔 어떻게 보여질지 자연스럽게 묵상해보게 되는 말씀이 아닌가 싶네요. 날수를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슬기를 정해보면서 오늘 두 번째 노래 선물 띄워드립니다. 줄리 런던이

참 좋은 가을날. 길을 걷다 보면 하늘 사진 찍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종종 마주치게 되는데요. 한낮이 조금 뭐 무덥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가을은 가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가을로 접어드는 이 계절 어떤 풍경을 만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보내오신 사연 또 소개하면서 가을 풍경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크리스티나님, 안녕하세요. 베드로 신부님, 성홍님, 크리스티나입니다. 가을 하늘 쳐다보면서 그저 행복하여 미소 짓는답니다. 신부님과 오솔길 가족분들과 모든 분들이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라며 변함없이 오늘도 오솔길 걷는답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네, 또 가을도 가을인데 또 우리 가을하면 또 우리 기다리고 있는 명절이 있죠. 추석, 한가위 추석. 네, 아무래도 추석이 가까워지다 보니 네, 또 이렇게 추석 인사를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이 또 계시네요. 네, 우리가 뭐 이런 인사 많이 하죠. 이 한가위만 같아라, 풍성하고 넉넉한 한가위만 같아라. 네, 그런 명절의 풍성함이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 정말 푸근하게 자리 잡아보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봅니다. 네, 크리스나님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임유리님, 신부님 지난주엔 어느 프로그램 재방송 보다가 울다가 들어왔네요. 공감 가는 사연이 있어서요. 오늘은 앞집 방송 듣다가 이어 듣고 있습니다. 잘 이어서 듣겠습니다. 다음 주 추석 잘 보내시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신부님. 네, 임유리님 감사합니다. 임유리님도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어떤 프로그램 재방송이었을까요? 궁금하네요. 얼마나

우리 임유리님과 비슷한 삶의 이 흐름을 이 보여주는 사연이었을지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근데 이런 시간이 참그내 마음을 치유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무언가 내가 겪고 있는 이 삶의 이 역경들이 나 혼자만이 겪는 일이 아니라는 것, 누군가 함께 걸어주는 길이고 또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서로서로 자기의 삶을 나누는 이 시간들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이민우님. 그래요. 그 공감을 주었던 그 사연, 아마도 이민우님이 겪어왔던 삶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 자신을 또그 이야기 안에서 잘 위로해주고 또 돌봐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5852님, 예전에 대학생 때 어쩌다가 고향에 다녀오면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늘 생각했답니다. 비타민 주사를 맞고 오는 것 같다고요. 마음도 둥글둥글해지고 넉넉해지고 무언가 꽉 차오르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 힘으로 한동안 살다가 또한번 다녀오면 지치고 메마른 마음에 다시 원기를 회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맛난 반찬과 고추장도 듬뿍 받아왔고요. 돌아보니 참 그리운 시절입니다. 네, 5852님, 남겨주신 이 사연이 진짜 우리 추석 명절의 한 장면, 그리고 누구나가 너무나 그리워하고 있는 그런 명절의 풍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집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집에 돌아간다라는 것은, 이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차원하고는 좀 많이 다르지 않나 싶어요. 집에 간다. 우리가 집 하면 떠오르는 참 많은 이미지들, 또그 분위기들, 기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참집 하면 떠오르는 기분을 한마디로 딱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는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있으실까요? 아, 그 집만이 주는 아주 그 신비로운 마법과도 같은 그런 힘이 아닌가 싶은데, 이번 추석 명절, 특히 집에 다녀오시는 분들, 고향에 다녀오시는 분들, 우리 5852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돌아오는 길 정말 꽉찬 그런 마음 안고, 다시 돌아올 수 있길, 기도하고 응원해 봅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홀로 남은 곰님, 가을, 여름이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 아마 다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다가도, 한낮에 또이 기온이 올라가고 또 태양빛이 아주 또 따갑게 내리쬐는 걸 보면, 가을과 여름이 동시에 있다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홀로 남은 곰님, 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이 외로움들과 잘 동행하고 계신가요? 그 외로움에 너무 무너지지 않길 바라면서, 또 혼자가 아니라는 그 마음속에서 키워내시길 바라면서 보내주신 신청곡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인과 촌장이 부릅니다. 가시나무.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포도밭에 나가서 일을 하러 오라는 아버지의 말에 맏아들은 싫습니다 라고 하고서는 나중에 생각을 바꿔 일을 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대답을 하였지만 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묻습니다. 두 아들 중에 누가 더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는가? 마음 안의 동기는 선하지 않았지만 선을 실천하는 것 혹은 선한 동기를 지니고 있으면서 실천을 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 이 둘 중에 어떤 일을 더욱 좋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맏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한 이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에서 생각과 실천이라는 행위의 동기와 결과 안에서 결과, 즉 실천적인 측면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선한 동기로 선한 실천을 하는 것이겠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과 실천이 하나로 일치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체험합니다. 몸이 생각을 따르지 못하고 생각이 몸을 이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후회하게 되는 일을 자주 겪게 됩니다. 둘째 아들처럼 생각은 있지만 실천을 하기가 힘들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생각을 행동으로 전환해 줄 수 있는 행동 계획을 세워 움직여보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실천해 보면서 그 이후에 얻어지는 그 보상과 기쁨을 조금씩 느껴보는 경험을 쌓아 나가는 겁니다. 첫째 아들과 같은 성향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처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일을 우리 회심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회심이 또한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생각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반성과 성찰이 뒤따라야 합니다. 한번 마음 안에 굳어진 생각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돌처럼 굳은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여기는 태도는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두어 두게 됩니다. 잠시 침묵 중에 머무르시면서 내 안에 굳어진 생각들이 있다면 부드러워질 수 있는 은총을 청하고 꼭 붙잡고 있는 생각으로부터 돌아서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말 기도의 오솔길에선 우리들의 바람과 어려움 그리고 감사한 마음 간절함을 담아 함께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기도에 아멘이라고 동참해 주신 모든 우리 기도 지기님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보내오신 기도 지향 또 주말 풍경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37님 베드로 신부님 안녕하세요. 벌써 불금이 지나 주말이 찾아왔네요. 언제나 주말과 주일은 좋은 것 같아요. 주중에 힘들었던 몸과 마음을 주말에 풀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오솔길 살짝쿵 들어왔어요. 신청곡도 감사해요. 라고 사연 또 남겨주셨네요. 2037님 감사드립니다. 반갑고요. 네, 주말과 주일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뭐 저도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가 되게 중요하겠죠. 우리 너무 피곤에 젖어 있으면 많은 경우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쇼파나 혹은 침대와 한몸이 되어 이 주말과 주일을 보내신 분들 참 많죠. 어떻게 쉬는 게 잘 쉬는 걸까요? 글쎄, 여러분들의 쉼이 어떤지 참 궁금하기도 해요. 뭐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쉬고 나서 어떤 기분과 여운이 남는가. 아마 그게 내가 잘 쉬었는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또 한 주를 살아오시면서 또 걸어오시면서 몸과 마음에 쌓여있는 그 피로감 또 이번 주말에도 네, 확 날려버리시기를 네, 바라봅니다. 감사드리고요. 3391님 오늘 날씨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늘도 높고 푸르고요. 약간 더운 것 같은 날씨이기도 합니다. 제가 요새 어쩌다 보니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 되어서 이런저런 복지정책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무언가 하우스푸어 청년 같은 상황인데요. 관련해 마음이 자주 답답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이 초라한 것 같은 마음도 들고요. 그렇다고 예전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기에는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듭니다. 저도 자유롭고 우리 파파 프란치스코 교황님 이야기처럼 희망을 갖는 따스한 삶 100세 시대를 같이 지내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 희망 드려보고요. 신청곡도 남겨주셨네요. 네, 카톨릭 성가죠. 생명의 양식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네, 3391님 아마도 지금 취준생이라고 소위 우리가 부르는 그런 시기를 좀 힘들게 보내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네, 아마 지금 걷고 있는 이 시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무능력해 보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3391님 본인의 삶 전체가 무너지는 건 아니다. 자신의 존재 전체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지금 이 시기, 지금이 단지 그럴 뿐. 이 시간 분명히 잘 넘어서실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은 요즘 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제공하는 청년 지원 정책들 좀 잘 알아보시면서 지원받고 추진하고 있는 또 무언가 이렇게 새로 계획하고 있는 일들 꼭 이루어 나가시기를 저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앞날이 종종 막연하지만 그런 중에도 희망의 끈을 결코 놓지 않으려는 이 땅의 청년들의 간절함에 주님의 사랑 가득한 축복과 은총을 청하나이다. 가끔은 앞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지만 다시 일어나 희망을 찾아가는 그의 발걸음과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소서. 그런 중에 스스로 초라하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런 그의 약함을 주님의 사랑과 위로로 토닥여 주시고 다시 기운을 내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갈 용기를 내려주소서. 또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고심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 가득한 지혜를 내리시어 참으로 찬란한 청춘들이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북돋아 주소서. 사랑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한 마음 모아 청하나이다. 아멘.

3391님의 신청곡이었죠. 가톨릭 성가 166번 한송이 조이람이 부르는 생명의 양식 함께 들으셨습니다. 어느새 오솔길 산책 또 마무리할 때가 되었네요. 저는 마지막 노래 선물로 재휘가 부르는 Dear Moon 남겨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부공 에밀리아나, 작가 김영순 베로니카, 저는 이현준 베드로 신부였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 제25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성동성당 보좌 황복은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예, 오늘 보검은 좀 많이 평범해 빕니다. 짧기도 짧고요. 근데 좀 특이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여기까지는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예, 묻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되는 거야 뭐 그렇다 치는데, 와, 묻는 것조차도 두려워했을까요? 그저 내용이 어렵다는 이유만은 아닐 겁니다. 오늘 복음은 사실 이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웠다. 예수님하고 잘 댕기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답니까?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거랍니다. 다른 순환 예고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죠. 근데 이런 말을 우리가 듣고 싶습니까? 우리가 제자라고 생각했을 때 제자된 입장에서 그걸 듣고 싶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니 뭐 예를 들어가 뭐 예, 내가 뭐 땅이나 주식이나 뭐 펀드 이런 게 있다 칩시다. 그런데 내가 그걸로 투기 같은 것도 안 해요. 그냥 평범하게 해요. 근데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네 땅값이 폭락할 것이다. 아니면 너의 주식이나 펀드가 두 배로 내려앉을 것이다. 이런 말을 누가 굳이 청해 듣고 싶겠습니까? 칼간에 꺼리는 깁니다. 피해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진실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이 어디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들입니까? 아니죠. 우리 흔히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불편한 진실보다는 뭘 더 좋아합니까? 편안한 거짓말을 더 좋아한다. 진실로서 내 마음이 괴로운 것보다야 거짓으로서, 오류로서 그걸 덮어버리는 것을 더 선호한다. 문제는 그런다고 해가 어느 것도 해결하거나 직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당장 예, 이 제자들은 그 내용이 무서워가지고 진짜로 예, 예수님 잡혀가시거나 돌아가시고 나면 자기들도 큰일 날 거를 잘 아니까 묻는 거를 피했습니다마는, 그런다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순환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가 돌아가시는 그 미래가 사라졌습니까? 아니었죠. 결국은 그들이 맞이해야만 하는 미래였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손바닥으로 우리가 하늘을 다 가린다 해서 하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내 눈만 가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끝도 없이 그 진실 진리를 청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누구한테? 하느님께. 묻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묻고 청해야 됩니다. 설령 하느님 당신 뜻대로만 이루어지면은 그것이 내 뜻과는 좀 달라질까봐, 뭔가 잘못될까봐, 무언가를 잃게 될까봐 굳이 그렇게 청하지도 못하고 그저 내 뜻만을 하느님께 아뢰게 된다면 이미 그건 제대로 된 기도라고 부르기 어려울 겁니다. 하느님께서 내게 주시려는 그것이 달콤한 잔이 되었든 쓰디쓴 잔이 되었든 하느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하면은 당연히 받아 모시겠다고, 아멘이라고 오히려 얼른 주십사고 청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결국 하느님의 뜻은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방해되는 것은 사람의 뜻, 사람의 약함, 사람의 이기심일 뿐입니다. 괜히 내가 막연한 나의 뜻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느님의 구원 사업을 방해해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설령 우리가 하느님께 청해 묻기조차 두려운 주제나 뜻이라 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오히려 청하면서 오늘 하루도 기쁘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 연중 제25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성동성당 보좌 황복은 신부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천주교 남산성당 서찬석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2: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3: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처.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어른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손주가 오면 진짜 좋거든. 근데 있잖아, 가면 더 좋아. 이제는 연휴도 후반, 서서히 평소의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이제는 명절 모드를 좀 정돈할 때인 거죠. 제가 아는 그 어른도 그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일 것 같아요. 명절에 식구들 보면 반갑고 적당히 시간을 보낸 뒤 명절 이후 집이 나만의 공간으로 돌아오면 그건 그거대로 반갑고요. 음식도 기분도 서서히 명절 모드에서 평소 모드로 돌아오는 날. 봄과 마음의 리듬을 되찾는데 또 평소 듣던 라디오만 한 게 없죠? 신나라의 달콤한 5시 추석특집 가요 투게더. 안녕하세요, 신나라입니다.

9월 26일 토요일 신나라의 달콤한 5시 추석 특집 가요 투게더 그 셋째 날입니다. 오늘 첫 곡은 권진원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우리 코미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서 함께하고 계신가요? 지난 목요일부터 사흘간 추석 특집 가요 투게더로 우리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9월에 사랑받은 노래방 최신 인기 가요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0: 이 노래들만 있으면 코인 노래방 필요 없겠죠. 내 방, 내 차 안이 노래방이 될 거예요. 노래와 함께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속속 골라서 가져왔으니까요. 한 시간 함께해 주세요.
1: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추석 특집 가요 투게더 9월에 사랑받은 노래방 최신 인기 가요 차트 오늘 주제인데요. 김광석 나의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과연 9월 한 달간 우리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은 국민들의 노래는 무엇일지 지금부터 함께 보실까요? 자, 먼저 93위부터 갑니다. 와, 이 노래 진짜 명곡이죠. 어제 보내드렸던 떼창 특집에도 넣고 싶었던 곡인데 오늘 소개해드리게 됐네요. 바로 윤도현 밴드의 흰수염 고래인데요. 2011년에 나온 노래인데 어느 날 흰수염 고래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윤도현 밴드 멤버 윤도현

씨와 허준 씨가 함께 만든 곡이라고 해요.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노래를 만들고 싶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모두가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단순하면서도 진정성 담긴 멜로디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발매 당시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사랑을 받게 된 노래고 심지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렸다고 하네요. 자, 이어서 88입니다. 이 노래 정말 오랫동안 차트에 머물고 있는데요. 응답하라 1988의 OST, 오혁의 소녀. 원래 이문세 씨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곡이죠. 오혁 씨의 담담하면서도 서정적인 목소리와 참 잘 어울리는 곡 같습니다. 그럼 윤도현 밴드의 흰수염 고래와 오혁의 소녀 지금 이어드릴게요.

윤도현 밴드 흰수염 고래, 오혁 소녀 이렇게 두 곡 함께 들었어요. 어떤가요? 노래방 인기가요 차트 90위부터 80위에 늘 담겨있는 곡인데 우리 코미들도 한 번쯤 불러보신 곡들인가요? 2026년 9월에 사랑받고 있는 노래방 인기가요 차트. 이번에는 80위 초반대로 올라가 봅니다. 요즘 한창 효리수로 활동하고 있는 유닛의 본체죠. 소녀시대의 2007년 데뷔고 다시 만난 세계가 82위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이 노래가 최근에 민중가요화되면서 차트를 역주행했다는 거. 한 10년 전쯤부터인가 각종 시위와 집회 참여자들이 다시 만난 세계를 엄청 많이 불렀거든요. 생각해보면 집회나 시위와 꽤 잘 어울리는 노래죠. 가사도 희망적이고 역경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곡입니다. 이 곡을 만든 김정배 작사가 역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다시 만난 세계라는 곡은 이미 국민들의 것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죠. 이 노래는 이제 MZ들의 민중가요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한 것 같네요. 이어서 72위는 2000년에 발매된 소찬휘 씨의 Tears입니다. 자, 올 게 왔죠? 노래방 차트에 이 노래가 빠질 수는 없습니다. 노래 중

공감한다 하는 분들, 고음 잘한다 하는 분들의 애창곡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각종 오디션이나 예능에서도 고음을 뽐내는 분들이 이 노래를 많이 선곡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소찬휘 씨를 잘 모르는 세대에게도 Tears나 현명한 선택, 이 두 곡만큼은 익숙한 경우가 많아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 소찬휘 씨 근황도 너무 멋집니다. 지금도 이 두 곡을 원키 반주 그대로 똑같이 부르신다고 해요. 심지어 녹음할 때 넣었던 고음 애드리브까지 말이죠. 재능에 노력까지 겸비한 러커 아닌가요? 자, 그럼 소개해드린 두 곡 이어 듣고 올게요.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소찬휘 Tears.

추석 특집 가요투게더 노래방 인기 차트 특집.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소찬휘 Tears 두 곡 함께 들었습니다. 와 이제부터는 저도 불렀던 노래들이 나오네요. 이번엔 60위권으로 가봅니다. 63위는 2011년에 나온 김범수 씨의 끝사랑 차지했네요. 보니까 차트의 신곡보다는 오랜 시간 사랑받은 명곡들이 많이 포진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끝사랑 참 애절하고 좋죠. 특히 이 곡은 김범수 씨 본인의 인생을 담아낸 작품이라고 합니다. 첫사랑을 12년 동안 하고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만든 노래였다고 해요. 12년이라니. 와, 당시 마음이 얼마나 절절했을까 싶은데요. 첫사랑이 마치 끝사랑인 양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가 그 가사에 그대로 녹아져 나온 것 같습니다. 실제로 노래를 하면서 많이 울고 공감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진심으로 만든 노래라 오랜 시간 노래방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바로 이어서 50위권입니다. 노래방 인기 차트 53위는 지난 2016년 발매된 정승환 씨의 너였다면. 이 노래 드라마 또해영 OST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죠. 싹사랑을 하시는 분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 아마 눈물 찔끔 하셨을 거예요. 가사가 정말 짝사랑 특화곡입니다. 엇갈리는 마음 때문에 가슴앓이 하는 분들이 노래방에서 많이 부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사랑에 관한 절절한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김범수 끝사랑, 정승환 너였다면.

와, 없던 첫사랑, 없던 짝사랑도 불러올 것 같은 두 곡이었습니다. 김범수의 끝사랑, 정승환의 너였다면 이어드렸어요. 자, 이제 드디어 50위 안으로 들어왔어요. 48위, 코르티스의 Let Let입니다. 와, 이 노래가 48위라니. 요즘 하도 핫해서 저는 사실 더 높을 줄 알았거든요. 이 노래가 특이한 점이 또 하나 있는데 노래 자체가 뜨기 전에 이 레드 레드라는 가사 중에 일부가 젠지 세대들에게 밈으로 소비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덩달아 노래의 인기가 올라간 케이스입니다. 그 화제가 됐던 가사 혹시 아시나요? 도가니 사리기, 넘어가 울타리, 궁뎅이 가리기, 주변을 살피기. 와, 그냥 생으로 말하려니까 살짝 민망한데요. 요즘 밈 이제 저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이어서 41위는 지난 2017년에 출시된 먼데이 키즈의 가을 안부가 차지했네요. 이 계절과 찰떡같이 잘 어울리는 노래죠. 노래방 차트도 보면 계절감이란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봄이면 벚꽃 노래들이 다시 차트에 오르고 여름이면 바다 노래나 시티팝, 가을이면 이렇게 가을 냄새 묻어나는 노래, 겨울이면 어김없이 캐롤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 가을 안부는 듣기에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도 막상 실제로 불러보면 난도가 훨씬 높은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방에서 무척 사랑을 받는 노래이지만 동시에 완곡이 어려운 곡으로 소문나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48위와 41위의 곡 두 곡 차례로 듣고 올까요? 코르티스의 Red Red, 먼데이 키즈 가을 안부.

추석 특집 가요 투게더 2026년 9월 노래방 차트 순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20위권입니다. 거제 야호 기억하시나요? 최근 유튜브 클립으로 화제를 모은 리샌드 원희 씨의 유행어죠. 이 여세를 모아 리샌드의 프리디걸이 28위를 기록했습니다. 카라의 리메이크 버전입니다. 자, 10위권 18위는 쿨의 애상인데요. 히트곡이 많은 쿨 노래 중에도 정말 사랑받은 곡이죠. 쿨 멤버들도 활동하면서 가장 행복했고 또 가장 좋아하는 곡이라고 합니다. 리샌드 프리티걸 이 곡 함께 들어요.

추석 특집 가요 투게더 2026년 9월 노래방 차트 특집으로 함께했어요. 10위 안쪽으로는 박명수 바다의 왕자, 이승기 삭제, 나윤권 나였으면, 2위가 우즈의 드라우닝, 1위는 MC 더맥스의 행복하지 말아요 였습니다. 전부 공통점이 시원시원한 고음이 매력적인 노래들인 것 같네요. 자, 추석 특집 함께 하시면서 명절 스트레스 저희와 싹 날려버린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오늘 끝곡은 명절 마무리 즐겁게 하시라고 애상 쿨 목소리 보내드릴게요. 저랑 월요일 오후 5시에 다시 만나실 거죠? 우리 내일은 더 달콤할 거예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타고! 파울입니다!
2: 펄!
3: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1: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4: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8: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7: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8: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7: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8: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7: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8: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7: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8: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7: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9: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9번, 병인 순교자 노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

0: 선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1: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네.
2: 흑표옥 침대 대구중고점 오픈. 34년 전통 흑표옥 침대 오픈 기념 특별 혜택. 달라진 흑표를 체험 방문하세요. 흑표옥 침대 대구중고점 경대병원역 4번 출구 계층 5층 416-8989.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자, 오늘 당신의 SNS 피드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유명 브랜드 옷을 입고 또 비싼 교구를 갖고 노는 아이 사진 있진 않았나요? 우리 아이도 그런 사진 찍어주고 싶다는 익숙한 바람이 들었을 겁니다. 저출생 시대, 기업은 프리미엄이라면서 단가를 높이고 SNS는 우리를 비교의 늪으로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이를 위해 쥐어준 그 화려한 물건들이 정작 우리 아이가 딛고 서야 할 지구를 망가지게 한다는 사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이도 지구도 건강하게 하는 소비의 길을 찾아보려 합니다. CPBC 특집 다큐 육아를 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딸, 어제 무슨 다큐를 봤는데 목유 수유할 땐 밥 먹는 그릇도 바꿔야 한다더라. 너네 집에서 플라스틱 컵이랑 그릇 쓰지 않니?
4: 맞아요. 어차피 나중에 애들 크면 플라스틱 쓸 거라서 아예 그걸로 샀지.
3: 아유, 안 돼. 환경 호르몬이 모유에 다 들어간대. 이참에 프라이팬도 스텐펜으로 바꿔라.
4: 잘 쓰고 있는 걸 뭐하러 바꿔요. 그냥 쓰던 거 쓸게요. 그리고 애들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컵 집어던지고 깨지고 난리래.
3: 아니, 너는 무슨 엄마가 그러냐. 잠깐을 쓰더라도 애들 건강에 좋은 걸 써야지.
5: 며칠 후 커다란 택배 상자가 집에 도착해서 열어보니 유리컵과 스탠냄비 세트가 들어있었죠. 보내주신 아버지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쓰고 싶었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유 수유할 거란 계획과 다르게 아기는 완분, 그러니까 분유만 먹었기 때문이에요. 더구나 아이가 커가면서 깨지기 쉬운 그릇과 컵은 찬장에서 나올 새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방마저 가득 차고 말았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CPBC 특집 다큐 육아를 삽니다. 진행을 맡은 김슬입니다. 앞서 들은 얘기는요, 우리 제작진의 실제 경험담이었어요.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친정아버지의 성화로 새로운 식기류를 잔뜩 들였다고 합니다. 일회용이나 플라스틱 식기를 사용하면 모유에 환경 호르몬이 검출될 수 있다는 기사 때문이었는데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니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는 많은 걸 준비합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고 육아용품을 마련하고 심지어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기도 하죠. 소중한 우리 아이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는 마음이 만든 변화인데요. 때론 이런 변화가 양육자를 지치게 하기도 합니다. 육아용품으로 빼곡하게 들어찬 집안에서 가족이 쉴 공간은 사라지고 생활비가 빠듯해집니다. 지금 거실에 있는 물건들이 수백 년 후에도 썩지 않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된다고 생각하면 죄책감이 들죠. 육아는 아이템빨이라는 말이 사실일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제1장, 한 아이를 키우는데 열 지갑이 필요하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죠. 이제는 이렇게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열 지갑이 필요하다. 아이가 태어나면요, 부모는 물론이고 조부모, 친척까지 10명 넘게 지갑을 열기 때문이에요. 사상 최저 출생률을 기록하는 시대라서 그럴까요? 귀하게 생긴 아이를 위해 가족 구성원 모두가 아낌없이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국가 데이터처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아동 유아용품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무려 1조 4,037억 원. 이렇게 온라인 시장도 활발하지만 다양한 육아용품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볼 수 있는 육아 박람회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찾고 있습니다. 저희 제작진은 지난 6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 한 육아 박람회에 다녀왔는데요. 저도 오랜만에 가보니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몇 년 새 새로운 아이템도 보이고요. 영유아기 육아를 한참 지난 저도 마음이 혹하는데 이제 막 자녀를 만난 엄마 아빠는 얼마나 사고 싶은 게 많을까요? 9월 말 출산을 앞두고 있던 한 부부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2: 온습도계 당연히 사야 되는 거고 바스트 샴푸
6: 체온계도 없으니까 체온계도 사야 돼.
2: 체온계는 그 브라껌 아 이거 무조건 사야 되는 로션 수딩젤 이런 거는 나오면 사야겠네 다. 세탁 세제도 다 아기 걸로 사야 되네 보니까. 무슨 차이지?
6: 좀 성분 성분 차이 같아.
2: 아기용 빨래 건조대도 사야 돼?
6: 그러니까 이것도 필수템은 아니라고 하는데 뭐 필요한가? 이제 일단 찾아보고 살려고 이렇게 써놓긴 한 거지.
2: 건조기를 돌리면 안 되나 아기 거는?
6: 근데 이게 사람들마다 다른 게 자연 건조하는 사람도 있는데 처음에만 그렇게 하고 점점 귀찮아져서 그냥 건조기 돌린다는 얘기도 있고.
2: 홈캠이
7: 하나 있어야 되니까.
2: 그러네. 백색 소음기도 있고 가습기도 사야 되고. 그 아이템이 지금 그러니까 52개인 거네. 사야 될 게.
6: 근데 이제 미리 뭐 산 거는 다 이제 내가 지우고 뭐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것도 이제 지우고 자 이제 필요한 것만 사려고 이제 일단 리스트업을 해놓은 거지.
2: 이거만 사면 다 끝나는 건가?
6: 웬만한 거는.
0: 저도 첫 애를 임신했을 때 육아용품 리스트 만들고 하나씩 마련했던 기억이 납니다. 재밌는 건요. 필수 육아용품 리스트를 검색하면 사놓고 후회하는 육아용품 리스트도 함께 뜬단 거예요. 꼭 필요하다는 말에 넘어가 샀다가 먼지만 뽀얗게 쌓이는 경우가 적지 않단 거죠. 그런데 사실 부모만 이런 시행착오를 겪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도요. 마트 장난감 코너에서 나 이거 필요해, 나 갖고 싶어 조르다가 며칠만 지나면 흥미를 잃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걸 뻔히 알고 안 사주려고 해도 아이가 보채거나 하면 엄마 아빠는 어쩔 수 없이 카트에 담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 둘 쌓여가는 장난감 때문에 집이 좁게 느껴지는 경험. 아이 키우는 가정이라면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전남 나주에서 만난 시연이와 승태 남매 가정도 이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8: 저희가 주말 부부이거든요. 2주에 한 번씩 저희 남편 오는데 그때마다 남편이 팡으로 주문을 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아이들이 길을 가다가 이거 누구는 있는데 나도 갖고 싶어 라고 하면 또 그 모습이 또 귀여워서 또 그 전에는 지인분들이 오면은 키즈 카페 따로 안 가도 되겠다고 이제 방이 저희가 총 4개인데 2개는 장난감 방으로 다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꽉 차가지고 거실까지 나와 있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비워낸 상태예요. 아 저거를 언제 다 비워내지? 저거 다 비워내고 다 누군가를 줘야 되고 버려야 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좀 쌓이는 것 같아요. 예, 결국엔 비워내야 하는데 저걸 언제 비워내야 할지 어떻게 비워내야 할지 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0: 주말 부부인 남편이 올 때마다 애들 장난감을 사온다는데 이걸 어떻게 말릴 수 있겠어요. 아이들이 보고 싶고 미안하고 그래서 애들 좋아할 만한 뭐라도 사주고 싶은 그 마음 너무 잘 알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 둘 늘어나는 장난감이 방을 다 채우고 거실까지 나와 있으면 그것도 스트레스거든요. 저거 언제 다 정리하지? 어떻게 버리지? 장난감이 쌓일 때마다 스트레스도 쌓이고 육아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문득 그게 생각나네요. 비행기 타면 이륙 전에 나오는 안내 방송이요.
9: 어린이를 동반한 승객은 본인의 마스크를 먼저 착용한 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0: 아이를 돕기 전 부모부터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건데 육아도 그렇지 않을까요? 아이에게 안정감과 편안함을 전해주려면 부모부터 마음이 편안해야 하는 거죠. 여기저기 쌓여있는 물건들 때문에 정신없는 게 아니라요. 아이에게 미안해서 사주는 건 말고도 엄마 아빠가 장난감에 지갑을 여는 또 다른 이유. 바로 아이 발달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요. 신생아 때부터 시각과 청각을 발달시킨다고 해서 침대 위에 모비를 달고, 아이가 좀 크면 공간감과 창의력에 좋다고 해서 나무 블럭을 사주고, 또 사회성과 언어 발달에 좋은 역할놀이 세트 드리고, 아이 발달을 위해서라면 아까울 게 없다는 한지혜, 박상원 씨 부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0: 어른들은 그런 말 하잖아요. 요 시기에 뒤집는다, 요 시기에 걸어야 한다, 요 시기에 이가 난다, 뭐 이런 시기들이 있잖아요. 그때에 맞춰서 정상적이게 평균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좀 그런 물품들을 많이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첫째 때는 아이를 좀 일찍 낳게 돼서 병원을 오래 다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 다니면서 교수님이 그때그때 맞춰서 이 시기에 이걸 해야 돼요, 뭐 이때는 이걸 꼭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나요, 이건 못하나요, 이런 테스트를 항상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도 아, 어느 정도는 평균을 따라잡아야 되겠구나. 결과적으로 교정이라는 게 36개월인데 3살이 지나가면 교정일 기준이 아니라 그냥 태어난 기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모든 발달이 그럼 다 평균적으로 뒤처진 걸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3년 동안 발달 교구나 이런 걸 많이 찾아보고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가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다른 걸 줄이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좀 더 올인을 했던 거라 생활비 안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거에 남편도 동의를 해줬고,
11: 가능한 선 안에서는 아이를 위한 거니까, 그리고 워낙 그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이해를 하고 설득을 하니까 그 안에서 해결을 하자, 네, 그렇게 얘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샀을 때 아이들이 행복해할까? 좋아할 것 같다,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 하면은 조금 그게 우선순위인 것 같기도 하고.
0: 내 아이가 잘 자라고 있나 하는 걱정은 언제쯤 사라질까요?

0: 의지가 중요하다. 이런 말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게 특정 제품 홍보와 연결되면 부모는 일단 솔깃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요즘에는 SNS를 통한 구매도 늘고 있는데요. 육아 인플루언서의 자녀가 제품을 사용한 뒤 기존에는 잘 되지 않았던 게 가능해진 모습을 쇼폼 영상으로 보여주면요. 어느새 제 손가락 구매 링크를 클릭하게 됩니다. 우리 애도 이거 쓰면 얘처럼 될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요. 그런데요, 육아용품의 수명은 길지 않습니다. 아이가 크면서 잘 사용하던 게 쓸모 없어지거나 활용도가 높을 줄 알고 샀는데 창고에 처박아 두는 경우도 많죠. 쓰지 않는 물건은 버려지기 마련인데요. 여기서부터는 환경 문제입니다. 버려진 육아용품 다 어디로 갈까요?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은 분리배출이 어렵고 재활용이 까다로워서 대부분 소각해야 한다는데 그래도 괜찮은 걸까요? 제2장 장난감 말고 건강한 지구를 주세요. 아이들이 크면서 더는 갖고 놀지 않게 된 장난감들 어떻게 처분하세요? 장난감에 쓰는 플라스틱은 고급 재질이긴 하지만요. 분해가 까다롭다 보니 거의 재활용되지 못하고 소각되거나 매립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참 재미있는 장난감이지만 지구에게는 환경 악당인 셈이죠. 이와 같은 플라스틱 장난감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트루인데요. 고장난 장난감을 수리하거나 아예 분해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등 자원의 쓰임을 이어가는 일을 하는 곳. 트루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박준성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1: 이런 뽀로로 장난감이 되게 쬐꼬맣잖아요. 그런데 장난감에 박혀있는 나사 있잖아요. 금속 나사 보면 몇십 개가 넘어요. 적어도 한 2, 30개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2, 30개의 나사를 다 풀러야지 얘네들이 분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새는 리벳이라 그래요. 그 아예 풀지 못하게 체결돼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은 저희 쪽에서도 재활용을 하지 못하는데 종종 그런 장난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본딩돼 있는 친구들. 그런 그 장난감들은 굉장히 재활용하기가 힘들고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소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버려진 장난감을 분해를 해야 되니까 이 분해를 통해서 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작업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한 15년 정도 전에 장난감 학교 쓸모라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2: 여러 장난감 나사 풀어서 분해해서 모아온 이 플라스틱 조각들은 모양이 비슷할까요? 다를까요? 엄청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장난감은요, 레고로 만든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 엄청 재미있는 작품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1: 일로서 분해를 하면은 이건 되게 힘든 일이고 돈 안 되는 일인데 아이들과 함께 장난감이 어떻게 생겼을까, 어디가 고장났을까, 그리고 장난감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를 이야기하면서 장난감을 분해를 하면은 이건 매우 재밌는 놀이가 됩니다. 환경운동에 참여하는 거는 이렇게 재밌고 긍정적인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아이들한테 매우 많이 알려줬어요.
0: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쓸모라는 그 이름 그대로 정말 쓸모 있는 학교네요. 트루에서는 이런 장난감 학교 말고도 장난감 시장을 엽니다. 고장나거나 버려진 장난감을 깨끗이 소독하고 고쳐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거죠. 이곳을 찾은 어린이 손님들을 만나봤습니다.
3: 뭐 하는지 알고 왔어요, 여기?
4: 여기가 버려진 물건을 싸게 파는 끼리장 예전에 있었는데 아빠가 인형 너무 많아서 싫어해가지고.
3: 근데 새 거가 아닌데 이거는 다시 재활용하는 장난감인 거 알죠?
4: 네.
3: 그래도 괜찮아요?
4: 네. 너무 깨끗하고 그리고 건전지 없는 것도 새 걸로 고쳐서 소리도 나요. 얘는 목욕시키면 돼요.
5: 우선은 새로운 물건만 익숙해진 아이들은 당연히 고장난 물건에 대한 좀 거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얼른 새 걸로 교체해야 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냥

0: 무감각해지거든요. 내가 이걸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무감각해지고 무심해지는 게 어쩔 수 없다고 보고요. 근데 만약에 중고 물품을 구매하거나 그런 걸 판매하는 행위를 해본 아이들, 그 경험을 가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게 중고 물품을 사면서 이 중고 물품을 사용했던 이전의 사용자가 있을 텐데 그 사용자의 경험과도 연결이 되고 내가 이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면서도 내가 이 물건을 소중하게 다뤘었고 그리고 이후에 사용자에게도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순환의 원리를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연 생태계는 결국에 혼자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 생태계는 연결되고 의존하고 공생하고 상생하는 것이 자연 생태계가 저희에게 주는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이 중고 물품을 판매하면서 그렇게 연결되는 경험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트루 마켓을 찾은 아이들에 이어 들어본 목소리는 서울환경연합에서 활동하는 강하늘땅 활동가였습니다. 장난감을 사더라도 중고로 구매하는 것, 혹은 실증난 장난감을 그냥 버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판매하는 것이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아이들이 단지 마트 진열대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원하는 물건을 살땐 모든 피조물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실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친구가 아끼던 장난감을 구매한다던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물건을 판매하면서 누군가와 연결되는 경험은 모두가 함께 살아간다는 상생의 감각을 되새기게 하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일상적 행동으로 피조물 보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건 고결한 일이다. 특히 물건을 쉽게 내버리지 않고 재활용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존엄을 표현하는 사랑의 행위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육아의 기본 원칙은 아이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육아도 모든 피조물을 보호하는 일에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결혼했지만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심한 친구가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갈수록 뜨거워지는 지구에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자녀가 있든 없든 기후위기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인데요. 저처럼 이미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다면 지구 환경과 미래 세대의 생존을 위한 지속 가능한 육아를 선택하는 게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독일의 소비제품질 심사기관이자 220만 독자층을 가진 잡지 위코테스트는 기후위기 시대에서 지속 가능한 소비에 도움을 주는 기관이에요.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의 환경성 및 유해물질을 검사해서 발표합니다. 저희 제작진은 지난 여름 독일에 가서 위코테스트의 부편집장 카토야 퇴레 씨를 만나고 왔습니다.
2: Also unsere Erfahrung ist, dass wenn man ganz
3: 저희 경험상 저렴하게 사면 금방 망가져서 결국 두번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제품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물론 꼭 비싸야 할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테스트해 봤을 때는 중간 가격대의 제품도 충분히 괜찮은 경우가 많았어요. 가격대가 높은 제품을 고른다면 튼튼한지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물론 비싼 제품도 중고로 사면 더 저렴하게 살수 있고요. 저는 사실 이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친환경 제품이라면 대체로 아이에게도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친환경 제품의 목재는 환경에 유해한 리스트를 하지 않았을 거고, 그런 제품은 아이에게도 당연히 더 낫겠죠. 결국 친환경 제품이 아이에게 좋은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4: What I 제가 디자이너로서 그리고 아이들의 장난감을 보는 아빠로서 느끼는 건 요즘 소비되는 장난감들이 더 이상 오래가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품질이 너무 낮거든요. 짧은 순간 시선을 끌도록 디자인되지만 아주 빨리 망가지고 수리도 안 되고 그래서 금방 쓰레기가 되어버려요. 정말 아까운 일이죠. 물론 아이들은 처음엔 색깔로 눈에 띄거나 매력적인 형태를 가진 것에 끌리기 마련이에요. 장기적인 면이나 그 장난감이 아이의 창의력, 사고력 같은 걸 얼마나 자극해 줄 수 있는지 그 가치까지는 잘 보지 못하죠. 그래서 사실 그 지점에 개입해서 올바른 장난감을 사주는 건 부모의 몫이에요. 아니, 애초에 가치 없는 장난감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도록 디자인해야 하기도 하고요. 저는 가치 있는 장난감이면서 동시에 내구성 있는 장난감이어야 한다는 그 둘의 조합이 필요하다고 봐요. 아이의 발달에 아주 가치 있는 장난감인데 전혀 내구성이 없다면 균형이 안 맞는 거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 좋은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의 발달에 충분히 가치가 있으면서 충분히 오래가고 동시에 내구성 측면까지 디자인 과정에 반영된 그런 장난감으로요.
1: 독일 웨코테스트의 부편집장 카트야 퇴레 씨에 이어 들어본 목소리는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응용과학대학교의 연구교수 알렉스 씨였습니다.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장난감이 환경적인 측면뿐 아니라 아이 발달에도 유익하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죠. 순환 디자인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알렉스 씨 본인도 아들을 키우는 양육자이기에 더욱 공감이 가는 이야기였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것이 곧 아이들에게도 좋다는 것. 새로운 이야기가 아닌데도 자꾸만 외면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애 키우려면 어쩔 수 없어 하면서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또 손쉽게 새 물건을 들였던 지난날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환경을 지키면서 아이들도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까? 우리 제작진은 환경의식이 높다고 알려진 나라들을 찾아가 어린 자녀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을 만나봤습니다. 제3장 소유 대신 공유를 택한 부모들. 독일과 네덜란드는 일상에서 높은 수준의 환경의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두 나라는 자원순환을 중요시하면서 자녀가 어릴 때부터 자연스레 친환경 가치관을 체득하는 육아를 실천하는데요. 그리스인과 결혼해 독일 뮌헨에 살면서 두 남매를 키우는 박슬기 씨도 그렇습니다. 아이들 장난감이나 옷이 필요하면 마트에 가는 대신 동네 벼룩시장인 플로마게 간다고 합니다. 새 물건을 사지 않고 아이를 양육하는 게 가능할까요? 라는 제 질문에 슬기 씨는 당연히 가능하다는 대답을 내놨습니다.
5: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아 그리고 이제 물건이 집에 많은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물건이 우리를 소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치우고 또 정리하고 하는데 그런 시간이 사실은 그 물건이 드리는 시간이 우리를 점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코로나 때 장난감을 많이 산 적이 있었어요. 중고로도. 왜냐하면 아이랑 집에서 둘이 놀아주기가 너무 힘들어서. 근데 아이가 장난감이 많으면 오히려 잘 못 놀더라고요. 없어야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서 놀고. 그래서 저희 큰아이는 좀 장난감을 이제 어느 순간부터 아예 안 사주고 그랬더니 자기가 만들더라고요. 방패를 사달라 그랬는데 방패를 안, 무슨 방패를 또 사냐. 뭐 그때 플로마에서 1유로 사온 거였는데 자기가 박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장난감이 없는 게 오히려 아이들한테 훨씬 좋다라는 걸 그때 경험을 해봤어요.
1: 네. 네, 앞서 만나본 국내 사단법인 트루 기억하시죠? 부서진 장난감을 분해하고 수리하는 장난감 학교 쓸모. 네덜란드 흐로닝언에도요 이와 비슷한 리페어 카페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은 아이들이 직접 망가진 장난감을 가져와서 수리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공간인데요. 약 2년 전부터 주말마다 아들을 데리고 오고 있는 튠의 아버지 요엘의 목소리입니다.
6: 이곳 수리 카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오후 시간 동안 편하게 와서 이것저것 만져보고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는 곳이라 진입 장벽이 낮아서 다들 좋아하세요. 같은 반에 계신 분들도 대부분 마찬가지고요. 저랑 투은 사이에는 규칙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올 때마다 장난감을 하나씩 집에 가져갈 수 있지만 다음에 올 때는 꼭 반납해야 한다는 거예요. 올 때마다 자기가 고친 새 장난감을 받아가서 최소한 한 달 동안은 가지고 놀 수 있는 거죠.
1: 아이들 장난감만큼이나 부모가 자주 지갑을 열게 되는 거 바로 옷이죠. 아마 많은 부모가 내 옷은 안 사도 애들 옷은 산다는 생각으로 오늘도 열심히 또 장바구니를 채우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그래도 예쁜 아이들 더 예쁘게 입히고 싶다는 마음이 자꾸 옷을 사게 만들고 그래서 지금 지구에는 6세대가 입고도 남을 옷이 있다고들 하나 봐요. 하지만 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만난 부모들은요. 새 옷을 사지 않고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클로딩 루프라는 독특한 캠페인 덕분인데요. 더는 입지 않는 옷을 모아서 가방에 넣고 다른 집에 보내면 가방을 받은 집 가족들이 원하는 옷을 가져가고 대신 자신에게 필요 없게 된 옷을 넣어서 다른 집으로 보내는 겁니다. 한날 한시에 모이는 벼룩시장과 달리 옷 가방이 집을 돌고 도는 거죠. 클로딩 루프에 가입해서 활동 중인 3남매의 엄마 레오니 카위퍼르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7: 6년 전에 암스테르담으로 이사 왔는데요. 옆집 이웃이 자기는 클로딩 루프 회원이라면서 저보고도 가입하고 싶냐고 묻더라고요. 오, 좋네요. 그게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그 개념을 설명해 줬어요. 정말 열광했죠.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가방이 집으로 오면 그 안을 살펴보고요. 예쁜 게 있으면 꺼내고 본인도 처분하고 싶은 물건이 많잖아요. 그럼 그걸 다시 가방에 넣는 거예요. 이 개념이 정말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 루프에는 51가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물건을 나눠주는 걸 아주 좋아해요. 하지만 가방에서 물건을 고르는 것도 정말 좋아하죠. 직접 보고 고를 수 있게 해주거든요. 제가 클로딩 루프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속 가능성 때문인데요. 특히 아동복의 경우에는 정말 짧은 기간만 입게 되잖아요. 옷이 한 번만 입고 버려지는 건 정말 아까운 일이죠. 아이들에게 환경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좋은 물건이라면 그걸 그냥 버리거나 의류 수거함에 넣는 건 아깝다는 걸요.
1: 고장난 장난감을 고쳐 쓰고 다른 사람과 옷을 바꿔 입으며 자란 아이들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쓰고 버리는 선형 경제에서 벗어나 사용한 자원이 다시 자원이 되도록 하는 순환 경제의 주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덜란드 흐러닝헌 대학교에서 사회적 맥락 안에서의 순환을 연구하는 오즈 교수에게 어릴 때부터 자연스레 순환 소비를 경험하며 자란 아이들이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물어봤습니다.
8: 도시학이나 교육학적인 관점에서는 아동들이 어릴 때부터 순환적인 삶의 방식을 긍정적으로 경험하고 또 일상 속에 즐겁고 의미 있는 사회활동 속에 순환성이 잘 녹아 있을 때 아동들도 이를 더 많이 활용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제가 직접 진행했던 연구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동 그룹을 대상으로 교실 환경에서 두 차례 워크숍을 진행하는 방식이었고 참가자들은 아마 9살에서 10살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프로젝트 안에서 저희가 떠올린 아이디어는 연말 파티를 순환적인 방식으로 열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 물건을 사지 않고 갖고 있는 걸 다시 활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저는 아이들에게 우리 지역에서 감자를 재배하는 곳은 어딘지, 파티에서 먹을 감자칩을 만드는 곳은 어딘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직접 지역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감자칩을 만드는 곳들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실제로 찾아냈습니다. 그 다음엔 부모님들을 어떻게 초대할지도 논의했습니다. 종이 초대장으로 할지 디지털로 할지요. 파티 장소는 어떻게 꾸밀지도요. 그래서 뒷마당에서 모은 낙엽을 줄에 매달아 장식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런 생각의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들은 아, 우리도 일상에서 순환성을 실천할 수 있구나. 우리한테 그럴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이런 놀이 같은 환경 안에서는 창의성도 자연스럽게 발휘되고요. 그리고 소속감도 생기는데 이 파티가 자기들 것이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더 신경을 쓰게 되고 나중에까지 그 파티를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뭔가 해냈다는 것도 아이들에게 더 큰 자부심을 준 것 같습니다.
1: 네덜란드 정부는 2050년까지 100% 완전한 순환경제 실현을 공식 목표로 선언할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만나본 서코라는 국제 프로그램 역시 기업이 순환경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혁신 프로그램입니다. 서코에서 활동하는 산업 디자이너 바스 씨 역시 처음부터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디자인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스 씨에게 순환 경제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9: 저희는 매년 100.6기가톤의 물질을 소비합니다. 0이 15개나 붙는 숫자입니다. 광물, 화석연료, 광석, 바이오매스까지 다 포함해서요. 이게 저희가 매년 시스템에 투입하는 양입니다. 이걸로 집을 짓고 이동수단을 만들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가 매일 주변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0기가톤 중에서 저희가 회수하는 건 7기가톤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킬로 중에 겨우 7킬로만 시스템 안에 남고 나머지는 배출되거나 오염이 되거나 흩어지거나 아니면 축적물의 형태로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지금 수준의 편안함을 유지하고 싶다면 시스템에 투입한 물질을 계속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소비를 멈추거나 판매를 중단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스템에 넣은 물질을 지혜롭게 보존할 방법을 찾자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세상이라면 지구가 1년 동안 재생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물질을 소비하지 않겠죠.
1: 인류가 매년 소비하는 자원의 무게가 100기가톤. 사실 너무 커서 실감이 나지 않는 숫자죠. 그럼 이건 어떨까요? 매년 전 세계 장난감 산업에서 판매되는 플라스틱의 양. 어느 정도일지 상상해 보세요. 네, 한 사람당 무려 5에서 6kg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장난감 소비를 조금씩 줄이면 상당히 많은 자원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바스 씨는요, 서코의 워크숍에 참여했던 한 장난감 기업의 사례를 들려줬습니다.
10: I'll give you an example. 장난감 산업과 관련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시아의 한 동물원 기념품 가게와 작업을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많이 팔고 있었습니다. 부모와 아이들이 자연의 소중함, 그리고 자연을 보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하고 난 뒤에 이런 제품들을 사가는 것입니다. 상당히 모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연이 소중하다는 걸 경험하게 해놓고는 정작 그걸 기억하라고 플라스틱 장난감을 파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그 장난감의 기능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결국 동물원 방문을 기억하기 위한 물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찾은 방법은 장난감 가게를 장난감을 고치고 관리해주는 병원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장난감 자체를 파는 대신 아이가 1년 정도 그 장난감을 맡아 돌보게 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난감 값을 내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그 장난감을 갖고 있는 데 대한 비용을 내고 나중에 가져오면 그걸 수리하고 손봐서 다시 관리해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동물원을 찾아올 일이 생기니까 동물원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고요. 장난감을 반납하러 올 때 동물원을 다시 방문하게 되잖아요. 선형적인 시스템을 순환적인 시스템으로 바꾼 아주 실질적인 사례였습니다.
1: 맞아요. 동물원이나 수족관이나 뭐 놀이동산에서 놀다가 집에 가려고 하면 늘 기념품 숍을 거쳐야 했고요. 거기 가면 이거 사달라고 떼쓰는 아이들과 난감해하면서도 결국 사주는 부모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저만 그랬나요? 암튼 이런 방식도 재밌네요. 장난감을 사는 게 아니라 빌리는 개념. 1년간 갖고 논 다음에 다시 반납한다면 저희 집에 먼지 뒤집어 쓴 채 쌓여있는 물개 인형 그리고 뭐 호랑이 머리띠 이런 게 없어도 됐을 텐데 말이죠. 다음 사람을 위해 장난감을 소중히 갖고 놀고 고장난 장난감은 직접 고쳐보고 이런 경험은요 아이들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가치 있는 경험이 될 테니까 말이죠. 앞서서 네덜란드 흐로닝언의 리페어 카페에서 만났던 튠의 아버지 유엘 씨의 얘기 다시 들어볼게요.
11: Well, to me,
12: 이곳에서는 물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울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자전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면 직접 고칠 수도 있고 어떤 게 좋은 자전거고 어떤 게 아닌지도 알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일상생활에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물건을 직접 고치지 않았다면 지난 몇 년 동안 면도기를 더댓게는 새로 샀을 거예요. 다행히 저는 직접 고치는 걸 좋아하니까 그런 수리 방법을 여기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 배울 때는 제 장난감을 구매했다가 다시 조립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번 몸에 밴 감각은 절대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푼한테도 뭔가 호기심을 심어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뭔가를 분해해보고 싶어하면 그냥 하게 두고 다시 조립하는 건 제가 도와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처럼 오후에 같이 수리카페에 오면 참 흐뭇해요. 아이들이 장난감 가지고 재미있게 놀면서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하고 그 얼굴에 피어나는 기쁨을 보고 있으면 저도 기분이 좋아져요. 저한테도 푼한테도 참 보람찬 오후예요.

0: 제4장 부모가 된 경험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CPBC 특집 다큐 육아를 삽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슬입니다. 부모는 가정을 설계하는 건축가 같아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선택을 내리고 하루하루의 리듬과 속도를 정해서 그 위에 일상을 세우죠. 그런데 부모로서 우리가 세운 일상을 보면 종종 위태롭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넘치는 물건, 넘치는 선택, 넘치는 정보와 넘치는 속도, 이런 기둥 위에서는 일상이 불안하게 흔들립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도 그렇고 이 집도 저 집도 다들 비슷할 겁니다. 왜 우리는 부모가 된 순간부터 불안함에 시달리는 걸까요?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정윤경 교수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1: 부모는 아이를 정말 잘 키우고 싶어요. 건강하게 키우고 머리도 똑똑해지고 마음도 예쁘게 자라게 하고 싶은 어떤 그런 통제감의 욕구가 있는데 그게 잘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냥 부모도 능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많은 리소스가 부족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불안으로 엄마의 마음을 이끄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너무 많은 정보 그리고 너무 많은 물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부모의 마음을 이제 압박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아, 내가 저걸 사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는 잘 자라지 못할까. 내가 이걸 잘 사주지 못하는 게 나의 문제야. 내가 부족해 라는 것으로 인해서 죄책감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우리 어떤 뭐 그 마케터들이든지 모든 대기업에서 가장 원하는 게 뭐겠어요? 아이들이 잘 키우게 물건을 개발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소비자가 돈을 많이 쓰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케팅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거는 불안과 죄책감을 유발하는 거예요. 너 이거 안 사면 너희 아이는 다른 사람보다 지쳐질 거야. 네가 잘 못 놀아주지, 네가 잘 못 키우지, 미안한 마음을 이런 물건으로 대신할 수 있어.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그냥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부모님들한테 계속 보내거든요. 그렇게 되면 부모는 자기의 그런 부족한 것, 불안함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소비에 몰입하고.
0: 가진 것에 만족하지 마. 더 필요해. 이걸 사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런 메시지를 하루 종일 접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집에는 육아용품과 장난감이 늘어가고 어느새 수없이 많은 물건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많은 물건은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고 해요. 반대로 갖고 놀 장난감이 제한적이라면 놀이에 심취할 수 있는 집중력과 창의력은 더 커진다고 하고요. 네, 이쯤에서 서울에 살고 있는 송진우, 정지수 부부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이분들 집에 갔다가 저 깜짝 놀랐잖아요. 흔히 말하는 국민 육아템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분들도 써보긴 했대요. 그러다가 어떤 이유로 다 치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얘기를 들어봅니다.
2: 에듀테이블이 원래 또 쓰시던 거 주셔가지고 잠깐 빌려 썼었는데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아 얘 왜 국민템인지 알긴 알겠다. 확실히 애들이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계속 보면 사실 자극이 엄청 강한 그러니까 아이들을 쉽게 현혹하고 그게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자극이 센 장난감보다는 사람이랑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시간을 좀 늘려보자.
3: 한번 용기 내서 좀 모든 것을 좀 리셋하는 방법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 실제로 친누나도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사용했었는데 어느 시점에서 그 부분을 다 끊고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처음엔 힘들었지만 다 잘 적응하더라고요. 아이들도. 아이들이 생각보다 복원력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단력이 있다면 부모님이 한번 아이랑 약속을 해서 딱 어떤 시점에서 새롭게 출발을 해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 자기 확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부모가 자기 확신이 있으면 뭐 남들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굳건한 마음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지 않을까.
0: 자극이 강한 장난감으로 아이들 주의를 끌기보다는 부모와의 상호작용 시간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 이른바 국민템이라 불리는 장난감도 다 치웠다는 이야기. 실제로 실천하면서 하시는 말씀이라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생각보다 잘 적응한다는 이야기도요. 송진우 씨가 말한 것처럼 부모가 육아하는 데 있어 자기 확신이 있으면 아이에게 필요한 걸 마련해 주려고 끊임없이 새 물건을 사는 대신 다른 소중한 걸 줄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네덜란드 서코 프로그램의 바스 씨 얘기입니다.
4: So let's, 세상에는 저렴하고 자잘한 물건들이 정말 많습니다. 잠깐 오 좋다 하고 좋아하다가 금방 버려지는 것들이요. 이런 걸 사기 전에 일단 멈춰서 생각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주려는 선물의 기능이 무엇인지를요. 아마 사랑이나 관심을 전하고 싶은 것이겠죠. 근데 더 현명한 방식으로 할 수는 없을까요? 경험을 선물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을 떠올려봐도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봐도 결국 가장 기억나는 순간들이 뭔가요? 부모님과 함께한 순간, 친구들이랑 밖에서 놀던 순간들이요. 중요한 건 그런 경험들이지 물건 자체가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건 아이들에게 시간과 관심을 쏟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0: CPBC 특집 다큐 육아를 삽니다. 만약에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면 돌아가고 싶은 시점 있으세요? 저는요, 저희 아이가 지금보다 더 어릴 때로 돌아가서 초보 엄마로 우왕좌왕하던 저를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줄 거예요. 괜찮아, 다 지나가. 그러니까 기적이 못 될까 봐 걱정하면서 괜히 노래 나오는 양변기 같은 거 안 사도 된다고요. 미리 준비해야 하는 육아 아이템 같은 건 없더라고요. 아이의 발달 시기와 과정은 엄마의 생각과는 또 다르니까요. 초등학교 고학년인 두 아이의 엄마이자 국내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는 이혜원 박사도 부모는 육아기의 시간을 좀 더 길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5: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국민 땡땡이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없어졌어요. 사람들마다 취향이 너무나 다양하고 국민 배우, 국민 가수, 국민 영화 다 의미가 없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야가 저는 국민 육아템인 것 같거든요. 그 이유가 이 육아용품이라는 거는 특정한 개월, 특정한 연령에서만 필요한 물건들이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지나고 나면은 그것들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짧은 기간 내에 부모 입장에서는 빨리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 빨리 선택을 하지만 오래 선택을 하고 싶은 욕심도 동시에 있습니다. 육아용품 비즈니스가 발달하면 할수록 굉장히 타겟은 좁아지고요. 그 타겟이 사람에 좁아지는 것도 있지만 시간상으로 좁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용품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고 굉장히 눈에 띄고 새로운 마케팅들도 많기는 합니다만 사람의 삶이라는 게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1개월, 2개월 단위로 보면서 너무나 좁게 보기보다는 적어도 6개월, 1년, 2년씩 그 큰 단위 안에서 무언가를 움직여줄 수 있는 것이 실은 아이의 발달에도 저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6: 날 만나던 그 순간 숨이
0: 육아하다 보면 아이가 열이 나고 아팠던 경험 한 번쯤 겪게 되죠. 그럴 때는 아이도 나도 정신이 없어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돼요. 바이러스가 몸의 면역체계를 무너뜨리면 몸에서 고열이 나는 것처럼 정신없이 어질러진 물건과 스트레스에 대처하지 못해도 마음에서 열이 납니다. 이 열을 내리려면요. 뭐든지 넘쳐나고 산만하고 빠르게 돌아가는 일상에 의문을 던져야 해요. 용기를 내서 소비를 멈추고 속도를 늦추고 가족 간의 연결을 더 단단히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생명을 사랑하고 돌보는 습관을 처음 기르는 곳, 바로 가정입니다. 아이들은 양육자를 통해 물건을 바르게 사용하는 법, 질서를 지키는 법, 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걸 배웁니다. 가정과 결혼 생활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권고, 사랑의 기쁨 읽어보셨어요? 277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정에서도 우리는 소비 습관을 고쳐서 우리 공동의 집인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황님 권고처럼 공동의 집인 지구를 아끼는 태도는 아이에게 가장 훌륭한 유산이 된다는 걸 기억해야겠어요. 있는 물건을 오래 쓰면서 하는 육아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속가능한 내일을 선물하는 가장 다정한 방법이라는 것도요. 우릴 무감각하게 만드는 소비주의 문화를 거부하는 것, 단호한 결단으로 피조물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중대한 과제인 셈입니다. CPBC 특집 다큐 육아를 삽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슬혜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TV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의 김슬혜, 연출 오성연, 구성 정신우, 김현경, 촬영 서승열, 기술 성재규, 취재 송창환, 박민규, 목소리 출연에 김부궁, 김지현, 신의석, 신나라, 김현우, 우정민, 그리고 서윤이, 현우, 설아, 재하, 승태, 시연이, 승연이, 민규, 태성이, 하나, 튼튼이였습니다.
7: 본 보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 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8: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9: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8: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10: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4: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양로봇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15: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16: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17: 803강 한우.
18: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17: 803강 한우.
19: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20: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19: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2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이므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22: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9번, 아침 저녁

0: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돌아오는 중이신가요? 아니면 조금 일찍 출발하셔서 막힌 귀성길 뚫고 이미 도착하셨을까요? 아니면 아직 고향집이실까요? 지금쯤 어디에 어떻게 계실지 궁금해지는 그런 명절 다음날 휴일입니다. 꽉 채워진 풍성한 그런 마음이면 참 좋겠어요. 근데 또 사람이 사람 마음 아프게 한다고 모이다 보면 괜한 말 나오고 그 말꽃들이 작은 거 하나가 이상하게 부풀면서 서로서로 얼굴 붉히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도 속상한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고 하여튼 명절이라는 게 그렇죠. 네, 반갑게 웃으면서 만나고 안부를 묻고 수다 떨고 하면서도 몸과 마음 어딘지 살짝 고단한 느낌도 드는 그런 명절 다음 날이네요. 자, 주말 저녁 저는 또 어김없이 왔습니다. 훌훌 내려두고 음악 쉼터에서 쉬어볼까요? 달은 아직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탐스럽습니다. 위로의 음악, 달덩이같이 맛있는 음악, 그런 게 있다면 쉼을 주는 음악과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0: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으로

오늘 성기환의 명동년가 시작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구속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제목처럼, 그죠? 가족도 어떤 면에서는 또 구속이 되기도 하고 부담이 가기도 하지만 서로의 관계는 아름답고 또 그만큼 힘이 되는 관계가 없죠. 추석이란 명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정다운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시간이기도 하고 동시에 또 그 만남이 초래하는 예기치 않은 약간의 부담 이런 것들이 또 약간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뭔가 불편한 느낌이 살짝 있는 것 같기도 한 그런 날. 뭐 그렇지만 정말 부담이 되고 뭐 싫고 그러면은 추석날 또 부모 형제가 모이겠어요? 물론 또 안 모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뭐 추석이 지났지만 주말 동안 또 깜빡 연락 못한 분들한테는 연락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살짝 부담이 돼서 뭐 만나지 말까? 연락드리지 말까? 하다가도 막상 연락드리면 아이고 연락하길 잘했다. 뵙고 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추석 다음 날 여전히 추석 바이브입니다. 신나게 한번 옛 그 댄스 음악들 들으면서 기분 업 시켜볼까요?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 어젯밤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남이의 빙글빙글.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 그리고 나미의 빙글빙글이었습니다. 우리 만남은 정말 빙글빙글 돌고 그죠? 자 이번에는 추석을 맞아서 추석답게 흥겨운 리듬의 퓨전 국악가요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이희문이라는 아주 눈에 띄는 뮤지션이 있죠. 이희문

네, 원래 이제 경기 민요를 하던 국악인인데 그렇게 또 락과 접목시키면서 또 현란한 패션이 참 유명하죠. 네, 아주 독특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못 말리는 패션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화려하고 또 국악적인 느낌하고 그런 외래의 어떤 음악 언어? 외국에서부터 온 음악 언어를 아주 열심히 잘 혼합시키고 있는 그런 미래파 뮤지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희문의 청춘가 먼저 듣고요. 그다음에 펄시스터스 출신의 배인숙 뮤지션 있죠. 배인숙 그 유명한 솔로 앨범 중에서 잘 들어보면 또 창부타령이라는 멋진 그 퓨전 국악가요가 있어요. 당시로서는 정말 혁신적이었을 것 같은데 레게 리듬과 우리 전통 민요를 혼합한 그런 멋진 곡이에요. 뭐한 40년 이상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신선합니다. 두 곡의 퓨전 국악가요입니다.

심연 긴장마에

그 길은 아무리 막혀도 가야 하는 길이에요. 늘 마음속에서 숱한 이야기가 속삭이는 그런 길이고,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떠올리는 길이면서도 때론 무거움으로 다가오는 길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기 전 마음과 돌아오는 길에서 아주 달라지는, 처음과 끝이 대조적인 참 신묘한 길이기도 하죠. 어떤 길일까요? 네, 바로 고향 가는 길입니다. 고향에서 돌아오시는 그런 분들, 그 길을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추석 명절, 설 명절이면 뭐 아무리 막혀도, 뭐 몸이 좀 불편해도 가야지. 에휴, 여기 안 가면 어디 가나 싶고. 막히는 길의 여정. 아이고, 저분들도 다 나랑 똑같겠지. 이렇게 고달프면서도 서로서로 달래고 그러면서 또 설레고, 한편으로는 의무감으로 가게 되는 면도 있고, 또 돌아올 때는 뭔가가 풀린 것 같고 마음 한구석에 약간 이렇게 자리 잡고 있던 응어리 같은 거가 풀린 것 같다 같고, 괜히 허전하기도 하고, 참, 아 이건 무슨 길인가. 고향 고향 하는데 수구초심이라고 하잖아요. 아이고, 그런데 또 추석 명절이면 두고 온 고향이 그리워도 저쪽에 있는데 가보지도 못하고 철창 앞에서, 철조망 앞에서 차례 지내고 먼 발치에서 그저 바라본 게 수십 년, 이제는 백발호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되시고, 그래서 실향민분들 임진각에 이렇게 모여 계신 표정 보면, 아이고, 뭐 막히고 그런다고 짜증내고 이런 게 얼마나 배부른 이야기인지 절감하게 됩니다. 이 실향민 분들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저 북녘 하늘에도 임진강에도 가을이 내린 풍경은 늘 아름답게

있답니다. 여전히 뭐 서울을 비롯해서 지방에, 수도권에, 뭐 또 거점 도시들에 그렇게 큰 도시에서 나와 사는 분들이 많다 보니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많은 분들의 이동이 시작되고 귀향길, 귀성길은 늘 막히고 북적대고 떠들썩하지만 아이고 그 고속도로 휴게소 그러나 그 소란스럽고 부산한 여정이 우리에게 또 묘하게 힘을 주고 살맛을 느끼게 하고 생기를 불어넣기도 합니다. 섬이 고향인 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바리바리 선물꾸러미 들고 뱃길로 또 얼마를 더 들어가야 합니까? 그렇게 당도한 고향 마을 어귀에 고향 방문을 환영한다는 커다란 현수막 걸려있어서 정겹고 버스 타고 슥 지나가는데 아이고 저기가 내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니던 데구나. 운동장이 손바닥만 하고 그렇게 초등학교 앞을 지날 때면 단박에 타임머신 타고 수십 년을 거슬러 시간을 거슬러 옛 그때로 돌아가기도 하고요. 어느 건 그대로고 또 어느 건 사라지기도 한 고향길. 그곳에서 만나는 반가운 풍경들. 돌아올 때면 바리바리 잔뜩 싸주시는 부모님. 고춧가루, 들깨가루, 볶음깨, 참기름, 들기름, 고추장, 된장, 간장. 바다에서 잡아 해풍에 말린 생선들, 고소한 향과 비릿한 냄새 모두 침칸에서 자욱하고 그래요. 타향살이 힘든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정말 엄청난 비타민 충전기 아닐까요? 돌아오는 길 뭔가 부자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달라져 있기를 바랍니다.

정태춘 고향이었습니다. 성기현의 명동연가 추석 바로 다음 날 그리고 추석 연휴의 한가운데 토요일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주말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드리는 음악 쉼터입니다. 음악을 주로 많이 틀고요. 그 다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는 주말 저녁에 프로그램 평일날엔 안 오고 주말에만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추석 직후의 주말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추석 그 명절의 기운을 이어받아서 편안한 리듬을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샵 1053 한 통화에 100원인데요. 이쪽으로 사연과 신청곡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고 새로 개편된 빵 앱 통해서도 빵 앱에 빵톡 이라고 또 메뉴가 있는데 빵톡에서 실시간으로 사연과 신청곡 주셔도 좋아요. 애청자시죠? 0286님께서 사랑하는 그대에게 하고 하트 표시 이렇게 하고 신청곡을 해주셨는데 유심초의 사랑하는 그대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유심초의 사랑하는 그대에게 정다운 노래죠. 함께 들었습니다. 0286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귀소본능. 계속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뭔가 고향 느낌을 주는 그런 노래들 이어드릴게요. 곽성삼이라는 뮤지션이 있죠. 우리에게는 좀 낯선 이름인데 귀향이라는 노래가 유명하죠. 1981년도에 나왔던 그 뭔가 포크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귀한 희귀템이기도 하죠. 곽성삼 2집 길 바이닐 그 앨범에 귀향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김두수, 이성원, 곽성삼 이렇게 1980년대 3대 언더그라운드 포크 가수로 불리기도 했죠. 그리고 한영의 완행열차도 오늘 듣고 싶네요. 완행열차 중간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특급열차 타고 가고 싶지만 왠지 쑥스러워서 완행열차 타고 간다 고향집으로. 하,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뭔가 귀소 본능을 자극하는 노래들 두 곡 들려드렸어요. 포크 뮤지션 곽성삼의 귀향이라는 노래. 예전에 한 몇 년 전에도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들을 때마다 뭔가 그 이 포크 음악이 가지는 힘, 진솔함, 그 다음에 자기 이야기 이런 것들을 곽성삼의 귀향을 통해서 전달받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한영애의 완행열차. 네, 참 멋진 고향 노래인 것 같아요. 그 고향의 완행열차 타고 가는 느낌, 그런 기분 노래에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1부 끝곡은 서도 밴드의 강강술래 한번 불러봤어요. 강강술래, 강강수월래라고도 하죠. 이거 자체가 세계유산이죠. 찾아봤더니 2009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된 그런 노래이자 춤이자 그 전체가 하나의 놀이인 강강술래죠. 일찍이 1966년, 60년 전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돼가지고 보존 전승되어 온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가무 유산입니다. 강강술래 하면 원이죠. 그 둥글게 둥글게 원에 또 하얀 저고리, 치마폭 이렇게 너무 빠른 속도가 아니라 유유히 원을 그리니까 휘날리는 그 모습, 옷걸음 이런 것도 참 멋지고, 그 다음에 저 달 아래서 다시 그 원을 재현한다는 것도 멋지고 좋습니다. 1부 끝곡으로 서더 밴드의 강강술래 듣고 2부로 또 음악 쭉 이어드리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2: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1: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3: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4: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5: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0: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1: 엄마, 여기 꽃.
2: 고마워.
0: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너는 참 올리브유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성기환의 명동연가 2부 시작했습니다. 첫 곡은 멋진 연주곡이었어요. 만토바니 오케스트라의 문 리버였습니다. 문 리버 하면 티파니에서 아침을 그 영화에 또 오드리 헵번이 창가에서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부르는 장면. 물론 뭐 오버더빙 된 거긴 하겠지만 또 거기 오케스트라 버전도 나오고 하는데 그 원곡 버전은 헨리 맨신의 작품이고요. 오늘 들으신 것은 만토바니 오케스트라가 바로 그 해에, 그러니까 1961년 영화가 나왔던 해에 싱글로 발매했던 그런 버전입니다. 토요일 2부 첫 곡으로 9월 한 달 동안 팝 오케스트라, 네, 우리가 예전에 경음악이라고 불렀던 팝스 오케스트라의 어떤 사운드 쭉 이어듣고 있는데, 세심하게 잘 녹음된 프로페셔널한 그런 사운드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만토바니 하면은 그 이른바 캐스케이딩 스트링이라고 해가지고요. 캐스케이딩이 막 이렇게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이죠. 이 문리버에서도 마찬가지로 막 짜라짜라짜라라 하면서 그 스트링, 그러니까 현악기 연주가 막 쏟아지듯이 이렇게 나오는, 그게 아주 트레이드마크죠. 캐스케이딩 스트링스. 만토바니 오케스트라, 이렇게 늘 그 당대에 인기 있던 어떤 OST나 아니면은 팝 멜로디 선율 이런 것들을 특유의 이런 어떤 달콤한 팝 오케스트라 느낌으로 편곡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런 뮤지션이죠. 이 문 리버는 또 앨범 버전으로도 나와 있는데요. 그 해에 여러 OST, 그러니까 영화 음악의 말하자면 주제가들을 모아가지고 Moon River and Other Great Film Themes라는 굉장히 이 경음악 쪽에서 유명한 그런 앨범을 1962년에 발표하기도 했었죠. 이걸 무드 음악이라고도 불렀던 것 같아요. 무드. 뭔가 무드를 만들어주는. 또 라운지, 뭐 호텔 라운지 같은 데서 나온다고 해서 라운지 뮤직이 라고 불리우기도 했었는데, 나중에는 라운지 음악이라는 게 이제 전자음악, 그 클럽 댄스 음악에 좀 다운 템포로, 느린 템포로 이렇게 나오는 한 장르가, 한 경향이 되기도 했었죠. 또 엑소티카, 엑소티카라는 장르도 파생되었죠. 이 경음악 중에서 약간 특별한 느낌을 내는 좀 이국적인 느낌의 그런 또 파생 장르가 있는데 그걸 엑소티카라고 부릅니다. 두 곡의 편안한 음악들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 덴버의 Annie's Song, 카펜터스의 불가능한 일이죠. 어제요 다시 한번, Yesterday Once More.

카펜터스였어요. Yesterday, Once More. 그리고 그 전에는 존 덴버였습니다. Annie's Song. 이번에는 달밤의 노래들. 달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간 노래들을 좀 검색해봤습니다. 탑 로더의 Dancing in the Moonlight이라는 노래가 있었죠. 또 마이크 올드필드의 Moonlight Shadow. 이 노래도 유명했었죠. 그리고 마이클 크레트의 Moonlight Flower도 있습니다. 네. 달밤에서 달밤에 춤추고 달밤에 춤추냐? 막 이런 말 하는데 그 다음에 그림자 가지고 또 달밤에 꽃도 피고 이럽니다.

세 곡의 달밤의 노래들 여러분들과 함께 들었습니다. 처음 나간 노래는 탑 로더의 Dancing in the Moonlight였죠. 그리고 마이크 올드필드의 Moonlight Shadow, 마이클 크레트의 Moonlight Flower. 오늘은 아주 달이 주인공이네요. 성기환의 명동 연가입니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주말의 음악 프로그램, 추석 연휴에도 넉넉한 기분으로 이렇게 음악들 그리고 이야기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샵 1053 문자로 사연 보내주셔도 돼요. 한 통화에 100원입니다. 그리고 빵톡으로 빵 앱 사용하시는 분들 스마트폰에서 빵톡으로 사연 보내주시고 또 뭐 신청곡 해주시고 이래도 됩니다. 서울 소나기 연승희님, 오랜만에 외출하고 기분 좋은 저녁 명연 듣고 있어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서울 마리티노 이상윤님은 찬미수님 좀 늦게 출첵합니다. 오늘 저녁 날씨는 가을이 맞죠? 이렇게 사연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세 곡의 팝인데 고향 느낌의 그런 노래들 이어드릴게요. Take Me Home Country Road는 아까 들려드렸던 그 애니송을 부른 존 덴버의 음악인데 리사 오노의 그 보사노바, 일본 출신의 보사노바 뮤지션이죠. 리사 오노의 버전도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샹 라드패스라는 뮤지션이 있죠. 매기의 추억, When You and I Were Young, 매기. 이런 참 매기의 추억은 외국 민요인데 듣다 보면은 왠지 내 고향 생각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네, 그 미국 민요죠. 버터필드가 작곡해서 1866년에 발표했으니까 160년씩이나 된 노래인데 여전히 고향의 느낌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역시 또 그런 장르라고 할까요? 뭔가 팝인데 그 그리움에 잠기게 하는 Home on the Range라는 노래가 있었죠. 프랭크 시나트라의 버전으로 오늘은 들려드리겠습니다. 세 곡의 고향.

세 곡의 고향 느낌의 음악들 들었습니다. 리사 오노가 부른 Take Me Home Country Road 2006년에 나왔었죠. 존 덴버의 컨트리 로드가 좀 말을 타고 따그닥따그닥 달리는 느낌이라면 리사 오노의 Take Me Home Country Road는 뭔가 좀 더 부드러운 말 타고 가는 거 말고 뭐가 있을까요? 고향 갈 때 가마 타고 가나? 아, 그거는 참 또 호강이죠. 그 예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시집 올 때 가마 타고 오던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신 적이 있어요. 낮에 가마 타고 떠났는데 거의 해질녘에 이렇게 도착하셨다 이러면서 가마 안에 있을 때 뭔가 이렇게 약간 흔들흔들 하는데 그래도 그게 좋은 기분인가 봐요. 가마를 안 타봐서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리사 오노의 Take Me Home Country Road 그리고 매기의 추억 When You and I Were Young 매기 우리한테는 옛날의 금잔디 매기 동산의 매기죠. 네. 금잔디가 뭘까? 옛날의 금잔디 동산의 매기 샹 레드패스의 버전으로 들었고요. 프랑크 시나트라의 이런 걸 크루너라고 부르나요? 막 약간 좀 막 올렸다 내렸다 Home on the Range 막 하는 네. 크루너 느낌으로 Home on the Range 들었습니다. 이번은 프랑스 뮤지션의 디스코 약간 복고풍 최신 음악인데 복고풍인 그런 음악들 좀 들어볼까요? 흥겹습니다. 리사 르블랑의 Pourquoi faire aujourd'hui? 왜 오늘 해야 돼? 그렇죠. 설거지 어제 잔뜩 싸놓고 오늘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이 노래 좋아하실 것 같아요. 크리스틴 앤 더 퀸즈의 Stayin' Alive 비지스의 노래 리메이크했죠. 두 곡의 프랑스 뮤지션들의 복고풍 디스코입니다.

두 곡의 최신 프랑스 뮤지션들의 복고풍, 뭔가 댄스클럽에 어울리는 그런 디스코 음악들이었어요. 아주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적당한 빠르기여서 몸을 살살 이렇게 움직이면서 춤추기 좋은 그런 음악들이었습니다. 리사 르블랑의 Pourquoi faire aujourd'hui? 왜 오늘 해야 돼? 라는 제목의 뭔가 게으름을 자극하는 그런 노래. 리듬도 느리지 않고 이렇게 적당한 빠르기인데 살짝 게으른 춤사위가 나올 법한 그런 음악이 아니었나 생각도 듭니다. 크리스틴 앤 더 퀸즈의 Stayin' Alive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비지스의 Stayin' Alive를 리메이크했는데 그거보다 원곡보다 조금 더 느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여유 있는 그런 그루브를, 물론 흥겨우면서도 여유 있는 그루브를 우리에게 선사하는 그런 음악들이었습니다. 추석 바로 다음 날 토요일 여러분들과 함께 음악 들으면서 고향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고향길을 걷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노래들도 뭐 달밤 그리고 고향 등등의 테마를 가지고 쭉 많이 이어드렸습니다. 오늘 끝곡 역시 그 테마에 대미를 장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노래 골라봤어요. 제프 백이라는 엄청난 기타리스트가 있었죠. 돌아가셨으니까. 네, 제프 백, 에릭 클랩튼, 지미 페이지 하면 뭐 우리 세대 음악 좀 좋아하는 친구들은 너무나 잘 아는 3대 기타리스트. 뭔가 이렇게 3대를 좋아했죠. 3대 드러머는 또 누구였더라? 네, 하여튼 3대 기타리스트의 한 사람, 제프 백. 몇 년 전에 좀 갑작스럽게 이렇게 세상을 떠났죠. 제프 백 그룹의 유명한 라이브 앨범, 정말 1980년대 제프 백 그룹의 실력과 그 조화, 그 다음에 이 어떤 탄탄한 그런 팀워크, 이런 것들이 참 빛을 발한 라이브 앨범에서 풀문 부기라는 노래가 있죠. 네, 풀문 부기. 이거는 달밤에 보름달에 부기춤을 추는 아주 흥겨운 펑키한 노래입니다. 풀문 부기와 함께 오늘 순서 마치고요. 내일 일요일 날 또 저녁 7시부터 휴일에 명동 연가 즐겨주시죠. 지금까지 성기환이었어요. 내일 다시 올게요.

Yeah. Bring those hands together.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2: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1: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3: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4: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0: 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1: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0: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1: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티공소.
0: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1: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0: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1: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0: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 타구! 파울입니다!
4: 파울!
5: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3: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6: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7: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8: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온 누리의 평화를 실현하고자 태어난 대구 평화방송. 대구 평화방송 사장 최영수 신부의 개국선언입니다.
9: 지금부터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설립한 PBC 대구 평화방송의 개국을 선언합니다.
0: 1996년 9월 9일 개국 선언으로 시작한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은 말씀과 따뜻한 평화로 여러분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1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1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1: 너는 참 올리브유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 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6번 순교자의 믿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주말 기도의 오솔길 예수회 이원준 베드로 신부입니다. 오늘 제 1독서로 읽은 코헬렛서 말씀은 마치 우리들의 한평생을 보는 듯 합니다. 젊은이야, 내 젊은 시절에 즐기고 젊음의 날에 내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내 마음이 원하는 길을 걷고 내 눈이 이끄는 대로 가거라. 그리고 그 끝에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먼지는 전에 있던 흙으로 되돌아가고 목숨은 그것을 주신 하느님께로 되돌아간다. 아시는 것처럼 코헬렛서는 솔로몬의 고백이기도 하죠. 현세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도 모든 것이 허무라고 고백하는 그에게 단 하나 돌아갈 곳은 성부 하느님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도달할 곳이 어디인지 그 묵상도 깊어져 가는 계절, 오솔길 기도 동무가 있어 참 행복합니다.
1: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오늘 첫 번째 노래 선물로 박창근이 부르는 나 그대와 함께 살겠네 들으셨습니다. 막막하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합니다.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오후 4시 주말 기도의 오솔길은 여러분의 어려운 일, 바라는 일, 감사한 일과 기쁜 일, 마음 모아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53 열려 있고요. 스마트폰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에서 실시간 청취와 기도 신청, 듣고 싶으신 노래 신청 가능합니다. 밤 11시 재방송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어가는 요즘입니다. 뭐 한낮에 기온이 조금 뜨겁긴 하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졌죠. 계절이 그래서인지 지난 날들도 돌아보게 되고 앞으로 다가올 날은 또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화답송 시편 말씀에 한참을 머물러 보게 됩니다. 인간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당신은 말씀하시나이다. 사람들아 돌아가라.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지금 내가 가진 소망들이 하느님 보시기엔 어떻게 보여질지 자연스럽게 묵상해보게 되는 말씀이 아닌가 싶네요. 날수를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슬기를 정해보면서 오늘 두 번째 노래 선물 띄워드립니다. 줄리 런던이 부릅니다. Fly Me to the Moon.

참 좋은 가을날. 길을 걷다 보면 하늘 사진 찍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종종 마주치게 되는데요. 한낮이 조금 뭐 무덥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가을은 가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가을로 접어드는 이 계절 어떤 풍경을 만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보내오신 사연 또 소개하면서 가을 풍경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크리스티나님, 안녕하세요. 베드로 신부님, 성홍님, 크리스티나입니다. 가을 하늘 쳐다보면서 그저 행복하여 미소 짓는답니다. 신부님과 오솔길 가족분들과 모든 분들이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라며 변함없이 오늘도 오솔길 걷는답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네, 또 가을도 가을인데 또 우리 가을 하면 또 우리 기다리고 있는 명절이 있죠. 추석, 한가위 추석. 네, 아무래도 추석이 가까워지다 보니 네, 또 이렇게 추석 인사를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이 또 계시네요. 네, 우리가 뭐 이런 인사 많이 하죠. 이 한가위만 같아라, 풍성하고 넉넉한 한가위만 같아라. 네, 그런 명절의 풍성함이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 정말 푸근하게 자리 잡아보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봅니다. 네, 크리스나님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임유리님, 신부님 지난주엔 어느 프로그램 재방송 보다가 울다가 들어왔네요. 공감 가는 사연이 있어서요. 오늘은 앞집 방송 듣다가 이어 듣고 있습니다. 잘 이어서 듣겠습니다. 다음 주 추석 잘 보내시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신부님. 네, 임유리님 감사합니다. 임유리님도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어떤 프로그램 재방송이었을까요? 궁금하네요. 얼마나 우리 임유리님과 비슷한 삶의 이 흐름을 보여주는 사연이었을지 너무나 공감 가는 사연에 아, 눈물까지 흘리게 됐다고 하셨는데, 그래, 우리가 가끔씩 누군가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아, 그 이야기에 마치 내 이야기, 내 삶의 여정과 너무 이렇게 닮아 있을 때, 우리 이렇게 감동받고 또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근데 이런 시간이 참그내 마음을 치유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무언가 내가 겪고 있는 이 삶의 이 역경들이 나 혼자만이 겪는 일이 아니라는 것. 누군가 함께 걸어주는 길이고 또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서로서로 자기의 삶을 나누는 이 시간들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임유리님. 그래요. 그 공감을 주었던 그 사연, 아마도 임유리님이 겪어왔던 삶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 자신을 또그 이야기 안에서 잘 위로해주고 또 돌봐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5852님, 예전에 대학생 때 어쩌다가 고향에 다녀오면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늘 생각했답니다. 비타민 주사를 맞고 오는 것 같다고요. 마음도 둥글둥글해지고 넉넉해지고 무언가 꽉 차오르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 힘으로 한동안 살다가 또한번 다녀오면 지치고 메마른 마음에 다시 원기를 회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맛난 반찬과 고추장도 듬뿍 받아왔고요. 돌아보니 참 그리운 시절입니다. 네, 5852님, 남겨주신 이 사연이 진짜 우리 추석 명절의 한 장면, 그리고 누구나가 너무나 그리워하고 있는
그런 명절의 풍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집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집에 돌아간다라는 것은 이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차원하고는 좀 많이 다르지 않나 싶어요. 집에 간다. 우리가 집 하면 떠오르는 참 많은 이미지들, 또 그 분위기들, 기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참 집 하면 떠오르는 기분을 한마디로 딱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는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있으실까요? 아, 그 집만이 주는 아주 그 신비로운 마법과도 같은 아, 그런 힘이 아닌가 싶은데 이번 추석 명절 특히 집에 다녀오시는 분들, 고향에 다녀오시는 분들 우리 5852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돌아오는 길 정말 꽉 찬 그런 마음 안고 다시 돌아올 수 있길 기도하고 응원해 봅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홀로 남은 곰님, 가을 여름이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 아마 다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다가도 한낮에 또 이 기온이 올라가고 또 태양빛이 아주 또 따갑게 내리쬐는 걸 보면 가을과 여름이 동시에 있다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홀로 남은 곰님, 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이 외로움들과 잘 동행하고 계신가요? 그 외로움에 너무 무너지지 않길 바라면서 또 혼자가 아니라는 그 마음, 마음속에서 키워내시길 바라면서 보내주신 신청곡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인과 촌장이 부릅니다. 가시나무.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천하였느냐?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포도밭에 나가서 일을 하러 오라는 아버지의 말에 맏아들은 싫습니다 라고 하고서는 나중에 생각을 바꿔 일을 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대답을 하였지만 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묻습니다. 두 아들 중에 누가 더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는가? 마음 안에 동기는 선하지 않았지만 선을 실천하는 것 혹은 선한 동기를 지니고 있으면서 실천을 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 이 둘 중에 어떤 일을 더욱 좋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맏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한 이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에서 생각과 실천이라는 행위의 동기와 결과 안에서 결과, 즉 실천적인 측면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선한 동기로 선한 실천을 하는 것이겠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과 실천이 하나로 일치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체험합니다. 몸이 생각을 따르지 못하고 생각이 몸을 이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후회하게 되는 일을 자주 겪게 됩니다. 둘째 아들처럼 생각은 있지만 실천을 하기가 힘들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생각을 행동으로 전환해 줄 수 있는 행동 계획을 세워 움직여보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실천해 보면서 그 이후에 얻어지는 그 보상과 기쁨을 조금씩 느껴보는 경험을 쌓아 나가는 겁니다. 첫째 아들과 같은 성향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처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일을 우리 회심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회심이 또한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생각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반성과 성찰이 뒤따라야 합니다. 한번 마음 안에 굳어진 생각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돌처럼 굳은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여기는 태도는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두어 두게 됩니다. 잠시 침묵 중에 머무르시면서 내 안에 굳어진 생각들이 있다면 부드러워질 수 있는 은총을 청하고 꼭 붙잡고 있는 생각으로부터 돌아서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말 기도의 오솔길에선 우리들의 바람과 어려움 그리고 감사한 마음 간절함을 담아 함께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기도에 아멘이라고 동참해 주신 모든 우리 기도 지기님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보내오신 기도 지향 또 주말 풍경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37님 베드로 신부님 안녕하세요. 벌써 불금이 지나 주말이 찾아왔네요. 언제나 주말과 주일은 좋은 것 같아요. 주중에 힘들었던 몸과 마음을 주말에 풀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오솔길 살짝쿵 들어왔어요. 신청곡도 감사해요. 라고 사연 또 남겨주셨네요. 2037님 감사드립니다. 반갑고요. 네, 주말과 주일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뭐 저도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가 되게 중요하겠죠. 우리 너무 피곤에 젖어 있으면 많은 경우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쇼파나 혹은 침대와 한몸이 되어 이 주말과 주일을 보내신 분들 참 많죠. 어떻게 쉬는 게 잘 쉬는 걸까요? 글쎄, 여러분들의 쉼이 어떤지 참 궁금하기도 해요. 뭐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쉬고 나서 어떤 기분과 여운이 남는가. 아마 그게 내가 잘 쉬었는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또 한 주를 살아오시면서 또 걸어오시면서 몸과 마음에 쌓여있는 그 피로감 또 이번 주말에도 네, 확 날려버리시기를 네, 바라봅니다. 감사드리고요. 3391님 오늘 날씨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늘도 높고 푸르고요. 약간 더운 것 같은 날씨이기도 합니다. 제가 요새 어쩌다 보니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 되어서 이런저런 복지정책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무언가 하우스푸어 청년 같은 상황인데요. 관련해 마음이 자주 답답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이 초라한 것 같은 마음도 들고요. 그렇다고 예전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기에는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듭니다. 저도 자유롭고 우리 파파 프란치스코 교황님 이야기처럼 희망을 갖는 따스한 삶 100세 시대를 같이 지내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 희망 드려보고요. 신청곡도 남겨주셨네요. 네, 카톨릭 성가죠. 생명의 양식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네, 3391님 아마도 지금 취준생이라고 소위 우리가 부르는 그런 시기를 좀 힘들게 보내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네, 아마 지금 걷고 있는 이 시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무능력해 보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3391님 본인의 삶 전체가 무너지는 건 아니다. 자신의 존재 전체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지금 이 시기, 지금이 단지 그럴 뿐. 이 시간 분명히 잘 넘어서실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은 요즘 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제공하는 청년 지원 정책들 좀 잘 알아보시면서 지원받고 추진하고 있는 또 무언가 이렇게 새로 계획하고 있는 일들 꼭 이루어 나가시기를 저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앞날이 종종 막연하지만 그런 중에도 희망의 끈을 결코 놓지 않으려는 이 땅의 청년들의 간절함에 주님의 사랑 가득한 축복과 은총을 청하나이다. 가끔은 앞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지만 다시 일어나 희망을 찾아가는 그의 발걸음과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소서. 그런 중에 스스로 초라하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런 그의 약함을 주님의 사랑과 위로로 토닥여주시고 다시 기운을 내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갈 용기를 내려주소서. 또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고심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 가득한 지혜를 내리시어 참으로 찬란한 청춘들이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북돋아 주소서. 사랑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한 마음 모아 청하나이다. 아멘.

3391님의 신청곡이었죠. 가톨릭 성가 166번 한송이 조이람이 부르는 생명의 양식 함께 들으셨습니다. 어느새 오솔길 산책 또 마무리할 때가 되었네요. 저는 마지막 노래 선물로 재휘가 부르는 Dear Moon 남겨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부공 에밀리아나, 작가 김영순 베로니카, 저는 이현준 베드로 신부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예, 오늘 보검은 좀 많이 평범해 빕니다. 짧기도 짧고요. 근데 좀 특이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여기까지는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예, 묻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되는 거야 뭐 그렇다 치는데, 와, 묻는 것조차도 두려워했을까요? 그저 내용이 어렵다는 이유만은 아닐 겁니다. 오늘 복음은 사실 이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웠다. 예수님하고 잘 댕기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답니까?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거랍니다. 다른 순환 예고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죠. 근데 이런 말을 우리가 듣고 싶습니까? 우리가 제자라고 생각했을 때 제자된 입장에서 그걸 듣고 싶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니 뭐 예를 들어가 뭐 예, 내가 뭐 땅이나 주식이나 뭐 펀드 이런 게 있다 칩시다. 그런데 내가 그걸로 투기 같은 것도 안 해요. 그냥 평범하게 해요. 근데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네 땅값이 폭락할 것이다. 아니면 너의 주식이나 펀드가 두 배로 내려앉을 것이다. 이런 말을 누가 굳이 청해 듣고 싶겠습니까? 칼간에 꺼리는 깁니다. 피해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진실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이 어디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들입니까? 아니죠. 우리 흔히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불편한 진실보다는 뭘 더 좋아합니까? 편안한 거짓말을 더 좋아한다. 진실로서 내 마음이 괴로운 것보다야 거짓으로서, 오류로서 그걸 덮어버리는 것을 더 선호한다. 문제는 그런다고 해가 어느 것도 해결하거나 직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당장 예, 이 제자들은 그 내용이 무서워가지고 진짜로 예, 예수님 잡혀가시거나 돌아가시고 나면 자기들도 큰일 날 거를 잘 아니까 묻는 거를 피했습니다마는, 그런다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순환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가 돌아가시는 그 미래가 사라졌습니까? 아니었죠. 결국은 그들이 맞이해야만 하는 미래였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손바닥으로 우리가 하늘을 다 가린다 해서 하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내 눈만 가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끝도 없이 그 진실 진리를 청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누구한테? 하느님께. 묻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묻고 청해야 됩니다. 설령 하느님 당신 뜻대로만 이루어지면은 그것이 내 뜻과는 좀 달라질까봐, 뭔가 잘못될까봐, 무언가를 잃게 될까봐 굳이 그렇게 청하지도 못하고 그저 내 뜻만을 하느님께 아뢰게 된다면 이미 그건 제대로 된 기도라고 부르기 어려울 겁니다. 하느님께서 내게 주시려는 그것이 달콤한 잔이 되었든 쓰디쓴 잔이 되었든 하느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하면은 당연히 받아 모시겠다고, 아멘이라고 오히려 얼른 주십사고 청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결국 하느님의 뜻은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방해되는 것은 사람의 뜻, 사람의 약함, 사람의 이기심일 뿐입니다. 괜히 내가 막연한 나의 뜻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느님의 구원 사업을 방해해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설령 우리가 하느님께 청해 묻기조차 두려운 주제나 뜻이라 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오히려 청하면서 오늘 하루도 기쁘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 연중 제25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성동성당 보좌 황복은 신부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천주교 남산성당 서찬석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 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스트레스를 피해서 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일 때면 이러다 건강까지 나빠지는 건 아닐까 걱정부터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자체보다 그걸 바라보는 마음도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약 3만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했더라도 그게 건강에 해롭지 않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사망 위험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부담을 없애는 것만큼이나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도 중요할 수 있다는 건데요. 물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살면서 완전히 피할 수는 없으니까요. 힘든 순간이 찾아왔을 때 큰일 났다고 생각하기보다 지금 내가 긴장하고 있구나 하고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창모의 메테오 듣고 오셨습니다. 스트레스라는 표현, 우리에게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겪고 있는 스트레스로만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라는 표현은 강조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하잖아요. 음악에서도 그렇죠. 뭔가 일종의 불협이라는 게 없으면, 항상 모든 게 굉장히 안정적이기만 하면 사실 그것은 좋은 음악이 아니죠. 그게 클래식이나 클래식이 아닌 곡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클래식이 아닌 곳에선 텐션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서 그 텐션을 얼마나 맛있게 쓰고 그것을 어떻게 풀이해내는가, 그런 게 참 중요하고 그럴 때 더 아름다운 곡이 되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도 그렇죠. 우리의 모든 스트레스가 사실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아무것도 없는 삶은 어떻게 보면 죽어있는 삶과도 같은 건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스트레스의 양을 넘어설 때 그게 문제죠. 더 이상 어떻게 우리가 버틸 수 없을 만큼 해결해내는 양보다 많을 때가 문제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하나 둘씩 그 모든 것들을 계속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흘려넘기고 어떤 것은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하고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참 중요한데 그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하지?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지? 하면서 나 자신을 또 몰아붙일 때가 있죠. 어쩌면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힘든 일이 있었다면 힘든 건 그냥 힘든 대로 인정해주고 조금 쉬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모든 일을 좋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힘든 순간마다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그저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한번 들여다보고 그래, 오늘은 조금 힘들었구나 하고 토닥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9월 26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 1053,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아이유의 Dear My Crazy Soulmate, 레이디 가가, 브루노 마르스의 Die With A Smile.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183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저희 회사에는 점심에 같이 밥 먹는 무리와 혼자 먹는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저도 원래는 같은 무리 안에서 밥을 먹었는데요.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어서 매일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하는 것도 제게는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점심시간만큼은 혼자 쉬고 싶기도 했고 건강 때문에 다이어트도 시작해서 고민 끝에 앞으로는 도시락이나 샐러드 위주로 해서 따로 먹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뒤로 처음 얼마간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인사하고 각자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도 불편하더라고요. 원래 말이 많은 분들인데 제가 조금 늦게 나갈 때면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도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저를 보면 딱 멈추는 게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서 그 뒤로는 다들 내려간 다음에 혼자 나가 먹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샐러드를 먹고 나오는 길에 그분들과 마주쳤는데 한 분이 놀라면서 요즘 밖에서 밥 먹는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대답하고 각자 갈 길을 가는데요. 퇴근길에 그 무리 중 다른 분과 같이 지하철역까지 가게 되는데 제가 너무 피하는 느낌인 것 같다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저를 안 좋게 보고 계신 것 같아서 마음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편하게 쉬고 싶었을 뿐인데 제 행동이 그분들을 기분 나쁘게 할 만한 행동이었을까요?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회사 점심시간을 따로 보내는 게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나쁘게 만든 건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신부로 살면서 때로는 참 피곤한 일이 함께 지내는 분들과 또는 다른 분들과 식사를 같이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같이 먹는 즐거움도 있지만 어떤 날은 그냥 혼자 먹고 싶기도 하고 그냥 넘기고 싶기도 한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식사 자리가 불편하다는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나중에 내가 손윗 사람이 되면 일 이야기를 밥 먹을 때 말고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나에게는 편하게 꺼낸 이야기여도 듣는 사람은 밥을 먹으면서도 쉰다고 느끼지 못할 수 있으니까요. 사연자님도 점심만큼은 혼자 쉬고 싶으신 거잖아요. 매일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하는 것도 피곤하셨을 것 같고요. 물론 그래서 따로 먹는 것도 괜찮죠. 혼자 먹는 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끼리 더 가까워지는 것도 당연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안부도 밥 먹었냐고 묻는 게 우리 인사하고 다음에 만나자는 말도 밥 한번 먹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식사의 진심인 또 나라이기도 하니까요. 식구라는 말도 있죠. 같이 먹으며 나누는 시간이 관계해 주는 게 분명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니 따로 먹기 시작하면서 예전보다 친교가 좀 얕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다시 매일 함께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니긴 하죠. 나에게도 쉴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은 내가 결정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혼자 먹는 것 그 자체보다는 그분들을 마주치는 일이 더 불편해지신 것 같아요. 대화가 멈추면 나 때문인가 싶고 피하는 것 같다는 말을 들으니 나를 안 좋게 보나 걱정되시는 거겠죠. 사실 다들 내려간 뒤에 나가기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동료도 피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 밥을 같이 먹지 않는다고 해서 내 다른 일상이 바뀌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그런 것 하나하나가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 계속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내가 원래 하던 것들을 계속 그런 신경 때문에 무언가 바꾸게 되면 정말로 피한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하지만 그게 사연자님을 나쁘게 본다는 뜻만은 아닐 거예요. 요즘 왜 전과 다르게 지내는지 궁금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기회가 되면 그냥 편하게 말씀하셔도 좋겠어요. 점심에 혼자 좀 쉬고 싶었는데 따로 먹다 보니 나도 괜히 어색해졌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 누가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뭐 피하려고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내 마음을 그 정도로만 전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시는 것도 조금 우리가 같이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에서 그 사이에서도 내가 나로 지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나는 혼자 쉬는 시간이 좋고 그분들은 함께 먹으면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차이가 꼭 누구의 잘못은 아니니까요. 나보다 서로 친하다고 해서 내가 회사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마주치면 그냥 인사하고 이야기를 할 일이 있어.

함께 인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그럼 지금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범진의 인사.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 드릴게요. 9842님, 요즘 건강을 위해 저염식으로 바꿨더니 처음엔 낯설었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함께 해주니 점점 익숙해집니다. 건강한 식습관이 가족의 대화 주제가 된 게 오히려 좋네요. 네, 우리가 혼자 어떤 같이 식사를 하는데 나만 바꾸려고 하면 굉장히 힘든데 가족들이 함께 해주면 그것만큼 또 고맙고 또 함께 이야기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참 너무나 좋은 가족을 두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건강하게 오래오래 또 같은 가족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283님, 지난 주말에 아내와 함께 가까운 공원에 가서 벤치에 앉아 걷는 사람들을 구경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손잡은 채 걷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작은 쉼표 같은 시간이었네요. 요즘 드는 생각에는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부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쓴다는 게 참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또 아이가 생기면 또 아이의 모든 게 맞춰지기도 하고 또 부부가 무언가 시간을 같이 보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본당에 있을 때 캠프를 초등부, 중고등부를 같이 가면 아 이제 부모님들만의 시간이 되니까 되게 참 좋아하셨던 거를 기억해요.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어야 그냥 누구 엄마, 누구 아빠로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그것도 물론 좋긴 하지만 또 우리가 함께 정말 부부로서 서로 선택한 그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0934님, 동네 도서관에서 추천받은 책을 빌려 읽었습니다. 도서관을 오래 다니니까 사서 선생님이 책도 추천해 주시고 참 재미있어요. 추천받은 책 속 주인공의 담담한 이야기가 우리 평범한 삶을 더 소중하게 느끼게 하더군요. 밤에 라디오 틀어놓고 책 끝부분을 되새기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스탠딩 에그, 오래된 노래 듣고 싶어요. 우리 도서관이라는 게 참 가끔은 잘 이용하지 않게 되지만 막상 또 이용하다 보면 내가 또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는 그리고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을 또 함께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또 우리가 또 일상 안에서 우리 삶을 또 환기시켜주는 참 좋은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사서 선생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몰랐는데 도서관과 친하게 지내다 보면 아 이런 분들이었구나 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책과 함께 또 좋은 시간 보내시면서 샵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사연 기다리며 노래 듣고 올게요.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

0: 비밀과 고민, 걱정과 외로움, 잊고 싶은 모든 것들이 잠시나마 음악과 함께 사라지길 바라는 시간, 음악과 함께 사라지다. 한 곡의 노래를 골라 들려드립니다. 오늘 저의 바람을 담아 골라본 오늘의 노래는요, 빌리 엘리어트 OST 중 팀 힐리의 Deep Into the Ground입니다. 지난 7월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를 보고 왔어요. 2000년에 개봉한 동명의 영화를 무대로 옮긴 작품이죠. 영화감독 스티븐 날드리가 뮤지컬도 연출했고 각본을 쓴 리 홀이 대본과 가사를 맡았습니다. 여기에 엘튼 존이 새롭게 곡을 썼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Deep Into the Ground를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모임에서 아버지가 부르는 노래인데요. 노래를 부르다가 세상을 떠난 아내를 떠올리고 끝내 감정이 북받치죠. 아들이 발레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던 아버지인데요. 그런데 이 노래에서는 조금 다른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도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중간에는 빌리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아버지는 아내를, 빌리는 엄마를 그리워합니다. 같은 사람을 떠나보냈지만 두 사람이 겪는 빈자리는 또 다르겠죠. 가족끼리는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부모님이 무엇을 그리워하시는지는 의외로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늘 부모님으로만 바라보다 보니 그분들의 삶을 따로 생각할 기회도 적었고요. 런던 초연에서 아버지 역을 맡았던 팀 힐리가 부르고 빌리 역의 리엄 모어가 목소리를 더합니다. 오리지널 런던 캐스트 음원으로 Deep Into the Ground 들으시겠습니다.
1: 오, once I was a young man, looked over vales and hills, and saw myself a future of riches and of thrills. But on me 15th birthday, I paid my Union dues, and they sent me.

빌리 엘리엇 OST Deep Into The Ground, 켈틱 워먼의 Beyond The Sea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6184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거의 매일 부부싸움을 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셨는데 성인이 된 지금도 옆에서 지켜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특히 엄마는 화가 나면 폭력성이 심해지시는데 며칠 전에는 일을 해도 돈 없는 형편이 너무 싫다면서 극단적인 행동까지 하려고 하셨습니다. 저와 동생들은 너무 놀라서 급하게 말렸고 그 순간이 아직도 눈앞에 선합니다. 다행히 아빠는 폭력을 쓰는 분은 아닙니다. 처음엔 차근차근 설명하려고 하시는데 화가 나기 시작하면 엄마를 더 자극하고 상처 주는 말을 계속 하십니다. 그렇게 두 분이 싸우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는 서로 이혼을 하자며 소리를 치다가 누구 하나가 집을 나가야 끝납니다. 솔직히 제일 마음이 안 좋은 건 아직 중고등학생인 동생들입니다. 저는 세 자매 중에 첫째인데 지켜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합니다. 제 눈엔 두 분 다 똑같아 보이고 어느 한쪽을 편을 들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지켜보기만 하는 것도 버거운데요. 이 상황에서 뭘 더 해야 할까요?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자주 부부싸움을 하는 부모님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싸우실 때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어떻게 해야 이 싸움이 끝날지 생각하며 자라셨을 것 같아요. 성인이 되어도 그 자리에 서는 것은 참 쉽지 않죠. 이제는 동생들까지도 걱정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동생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마음은 사연자님께서 짊어지지 않으셨으면 해요. 사연자님도 두렵고 때로는 무섭고 그랬을 텐데 첫째라는 이유로 부모님을 말리고 동생들의 안전까지 혼자 책임질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은 누구의 편을 들 것인지 그런 것보다 세 자매가 안전하게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머니의 폭력적인 행동도 아버지가 계속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도 자녀들이 해결해야 할 일은 아니고 할 수도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부모님의 사정을 이해하는 것과 그 안에서 계속 다치며 사는 것은 다르니까요. 특히 어머니의 극단적인 행동이 자신을 해치거나 목숨을 끊으려는 행동이었다면 그날 무사히 넘어갔다고 끝난 것은 아니죠. 전문가에게 상황을 알릴 필요도 있고 또 다시 위험해질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우리들의 어떤 책임은 아니긴 한데요. 근데 그게 마음이 계속 가니까 항상 그렇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또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또 그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마음속에 가장 힘든 것, 그것은 동생들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동생들을 지켜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시게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저는 지금 사연자님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슨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까? 라고 하면 저는 사연자님께 지금 그렇게 동생들을 생각하면서 자라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참 가족이라는 게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모든 가족이 그렇진 않더라고요. 또 모든 부모님이 존경스러운 부모님은 아니더라고요. 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 상처가 있고 다 사연이 있지만 때로는 그게 항상 긍정적이지는 않다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가족이니까 어떡해요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때로는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아닐지도 몰라요. 물론 그럼에도 내가 또 어떤 순간에 내가 정말로 또 부모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탓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동생들의 학교 선생님이나 상담 교사에게도 이런 사실을 알려줄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내가 부모님의 역할을 항상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동생들이 만약에 힘든 일이 있다면 언니로서 내가 그것을 그 선생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다면 분명히 내가 도움을 줄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또 동생의 지금 마음은 어떤지 우리가 물어봐도 또 그게 같이 대화가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또그 부분을 이겨나가고 그럴 때 우리 세 자매가 더 항상 삶에서 정말로 큰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집안일을 이야기하는 것도 좀 두렵기도 하고 어딘가에서 이야기하기도 어려운데 우리 주변에 여기저기 또 상담해주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있어요. 뭐1366, 뭐111119는 나중에 얘기지만 109나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또 학교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해 나가야 될지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너무나 좋은 마음으로 우리 세 자매가 잘 살아가고 부모님 역시 지금보다는 좀 더, 이게 또더 나이가 드시면 나중에 힘이 좀 빠지면 더 괜찮아지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내갈 수 있도록 너무 내 탓은 하지 말고 그 시간들을 잘 견뎌나가고 또 함께 사랑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동생들에 관해서 주변 상담 기관에 비싸지 않은 기관들도 있거든요. 무료인 기관들도 있고 또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함께 알아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겁니다. 시편 82편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약한 이와 고아의 권리를 되찾아주고 불쌍한 이와 가련한 이에게 정의를 베풀어라.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최유리의 잘 지내자 우리.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게리의 바람이나 좀 쐬입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11번, 무궁세 우리 주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에 일본의 SNS에서 화제가 된 글이 있다고 합니다. 자녀를 왜 낳아야 하냐는 질문에 청춘이 다시 찾아온다는 답변이 달린 건데요. 처음은 자전거를 배우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며 때로는 부침을 겪으며 성장하는 모습을 주인공이 아니라요. 이제는 관찰자의 시점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꺼운 마음으로 주인공 자리를 내어준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부모님께 아직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다면요. 남은 연휴 동안 그 마음 꼭 전해보시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JFM의 지저스 패밀리로 그대에게 평화를 오늘 9월 26일 토요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네, 신나는 곡이죠 또. 지저스 패밀리, 우리는 다 하느님의 자녀들이고 가족이지만 또 우리의 진짜 엄마 아빠, 우리 이 세상에 엄마 아빠를 생각하니까 진짜 추석인데 찾아가서 괜히 음식만 얻어먹고 온 거 아닌가 하는 조금 미안함이 들기도 합니다. 이 말에 저 너무 공감되는데요. 네, 자녀를 왜 낳아야 하냐. 이건 청춘이 다시 찾아온다는 답변이라고요. 네, 내가 청춘이 아니라 크는 아이들을 보면서 내 청춘을 다시 돌아볼 수 있고 또 이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또 부모님들이 옆에서 애써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공은 좀 다르지만 관찰자의 시점으로 청춘을 다시 볼 수 있다. 너무 공감되는 것 같아요. 뭐 아직 저희 아이들이 어리긴 하지만 우리 아이가 20대 때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절이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 부모님도 아직 저를 많이 걱정하고 계시긴 하지만 맨날 잔소리 하셔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자, 그대에게 평화를 오늘 토요일 순서 시작했고요. 오늘은 노래의 날개를 달고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고른 성가의 노랫말을 함께 음미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또 어떤 성가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주시고요. 노래 두 곡 듣고 이어갈 텐데요. 그 사이에 보내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문자메시지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1053 유료 100원입니다. 우물정 1053이고요. CPBC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방송 토크 무료로 활짝 열려있죠. 예. 사연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신청곡도 보내주시고요. 축일 축하하시고 싶으시면 축일 축하 문자메시지도 보내주세요. 곧 돌아오는 화요일이죠. 29일에는 새 천사 축일도 있으니까 축일 파티 하는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천사들 세례명 가지신 분들 축일 축하 문자 메시지 미리 보내주시면 또 29일에 날 맞춰서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몬과 데레사가 부르는 낮은 자의 하느님 듣고요. 고영민과 손현이가 함께한 주만 바라볼지라 띄워드리고 노래의 날개를 달고로 이어갈게요.

내가 사막 가운데 홀로 있을 때, 내가 광야 속에서 길을 잃어도 나의 슬픈 영혼이 다시 기쁨을 얻고 내가 평화 가운데 있는 이유는 우린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주님 마음과 주님 생각을 간직하면서 살지. 우리 마음속 가득, 나의 마음속 가득 주님의 평화 넘치네. 내 마음에 오시는 주, 당신의 평화와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고 무너진 나의 집, 나의 마음 새로운 힘으로 살게 하시네.

네, 노래 날개를 달고 오늘 소개해드린 곡은 제노의 내 마음에 오시는 주였습니다. 이 곡은 이제 몇 년을 거슬러 올라가나요? 24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CPBC 창작 성가제 24년 넘은 것 같아요. 26년, 7년, 27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CPBC 창작 성가제 제1회 예, 창작 생활 성가제 일대죠. PBC 창작 생활 성가제에서 은상을 수상한 곡입니다. 강희만 아브라함 형제님이 작곡한 곡이죠. 내 마음에 오시는 주 함께 들었어요. 이 가사도 너무 좋고요. 또 청년 성사 모임에서 워낙 사랑하는 그런 성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하는 성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곡도 좋고, 그리고 뭔가 따뜻하잖아요, 노랫말도. 저도 읽으면서, 아까 소개해드리면서, 아, 노랫말이 참 좋다, 이래서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노래의 날개를 달고, 제노의 내 맘에 오시는 주였어요. 이 곡을 또 리메이크도 많이 했어요, 그쵸? 예. 팍스도 리메이크 했었죠. 그리고 하늘바라기도 리메이크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BSY 님인데, 이분 지금 닉네임이 이게 빵톡이 바뀌면서 제가 잘볼줄 모르나 봐요. 닉네임이 안 보여서. 샬롬, 17이다 고백 신청해요 하시면서 완전 이달에 나온 신곡이죠. 예, 일주일 정도 된 신곡 신청해 줬어요. 네, 이곡 잠시 후에 들려드리고요. 클라라베스님은 이번 주 토요일 김광두 고스마 신부님 축일이에요.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 센터 오셔서 미사도 해주셨는데 깜빡하고 축하 인사 못 드렸네요. 2027WID 위해서 요즘 너무 애써주시는 고스마 신부님 건강과 평화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시면서 네, 빵톡 보내주셔서 고스마 신부님 축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요런 선물 요 노래 드릴까 싶어요. 축복합니다. 꽃동네 쏟아 찬미단이 부르는 곡으로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17이다의 고백 듣고요. 이어서 꽃동네 수도자 찬미단의 축복합니다. 이어드릴게요.

네, 17이다의 고백이어서 꽃동네 시도자 찬미단 축복합니다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의 성인 중에는 성 고스마와 성 다미아노가 있습니다. 쌍둥이 형제죠. 그리고 의사였어요. 이 고스마와 다미아노는 종교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환자와 가축을 무료로 진료해 주었다고 합니다. 당시 의료 기술로는 낫기 어려운 환자들을 돌볼 때 간절하게 기도했고요. 실제로 이 형제의 기도 덕분에 환자가 낫는 기적도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대박해 때 황제의 배교하라는 명령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김광도 고스마 신부님 생각나네요. 축일 축하드리고요. 예, 고스마와 다미아노 세례명 쓰시는 분들 진심으로 축일 축하드려요. 이 밖에도 오늘 또 축일인 분들 성녀 유스티나, 성 요한 등 13분이 계시니까요. 예, 축일 맞이한 분들 주위에 계시다 싶으면 축일 축하해요.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좋고요. 또 저희한테 축일 축하한다고 보내주시면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화살기도 한번 보내주시는 것도 큰 선물이 되겠죠. 하늘바라기에 우리와 함께 주여 제2의 사랑한다는 말은 두곡 듣고 올게요.

네, 하늘바라기에 우리와 함께 주여에 이어서 사랑한다는 말은 제2의 목소리로 띄워드렸습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그 뜻이 자신의 바람과 다를 때 쉽게 실망하곤 하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길, 내 의지에 반하고 지키기 어려운 가르침마저 지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주님의 어려운 가르침을 이해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랄게요. 저는 DES 워십의 영원히 함께 하시는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2시를 알려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9월 27일 연중 제26주일이자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오늘 미사는 필리핀 바기오 교구 성 요한 보스코 본당 주임 이상원 배다신부 집전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9월 27일 연중 제26주일이며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입니다. 입당 성가 41번입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참 예수님
1: 참 예수님
0: 오늘 제26주일 세계의 이주민과 난민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평화방송 가족, 형제, 자매님들 모두의 지향과 소망을 담아 이 귀한 미사 봉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1: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0: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0: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크신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고 끊임없이 은총을 내려주시어 약속하신 그곳으로 저희가 달려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에제키엘 예언서 18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2: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주님의 길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스라엘 집안아 들어보아라. 내 길이 공평하지 않다는 말이냐? 오히려 너희의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의인이 자기 정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불의를 저지르면 그것 때문에 죽을 것이다. 자기가 저지른 불의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죄악을 버리고 돌아서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그는 자기 목숨을 살릴 것이다.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생각하고 그 죄악에서 돌아서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0: 오늘 제2 독서는 사도 바울의 필리피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1: 사도 바울의 필리피서 말씀

0: 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사랑에 찬 위로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을 나눈다면 뜻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든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저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하느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 주님 영광 받으소서.
0: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0: 참 예수님.
1: 참 예수님.
0: 평화방송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귀한 미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세계 이주민과 또 난민의 날을 맞아 이 제대에서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가톨릭 평화방송장 성기현 신부님과 또 관련 평화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필리핀 바규오 교구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지금 필리핀 시민권이 통과되고 또한 바규오 교구의 사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날을 맞아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저 역시 20년 전에 익숙한 삶의 자리를 떠나 필리핀으로 갔고 또 그곳에서 하느님께서 저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바규오 벵게 지역은 필리핀의 히말라야라고 불리우는 높은 산악지대와 또 깊은 계곡이 이어진 곳입니다. 그곳에 우리 원주민 신자분들께서는 그 가파른 산비탈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십니다. 태풍이 오거나 또 우리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면 그 한 해의 수고가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분들께서는 가진 것이 없는 그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것을 기꺼이 나눠주십니다. 제가 산속 공소를 방문을 하면 우리 신자분들께서 감자, 고구마, 옥수수 또 갖가지 수확하신 채소들을 손에 쥐어주시면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부님, 몸 상하시면 안 되니까 꼭 챙겨서 드세요. 사실 저희 그 본당은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우리 신자분들이 봉헌하다 보니까 그분들께서 재배하신 갖가지 채소들로 이 성당이 가득 차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아프면 함께 병원비를 마련하고 또 누군가 돌아가시면 그 장례식을 함께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일이 일손이 부족하거나 집을 짓게 되면 또 자기 일처럼 달려와서 함께 해주십니다. 사실 저는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자주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가 그곳에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러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분들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일방적으로 전해주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분들 가까이에서 머물면서 그분들과 함께 먹고 울고 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선교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성소는 그래서 잠시 그곳에서 머물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과 함께 살면서 또 그분들과 함께 머무르는 사실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분들은 더 이상 선교의 대상이 아니라 제가 사랑해야 할 형제 자매님들이자 가족이 되었고, 그래서 그곳에서 저의 뼈를 묻기로 작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쉽게 불쌍하니까 도와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난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이 부족한 상태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쥐고 놓지 않는 마음, 나의 고통만이 더 크게 보여서 다른 이의 아픔이 무감각해지는 마음, 혹은 사랑의 결핍을 신앙의 이름으로 합리화하는 것 역시 또 다른 종류의 가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가진 것을 얼마나 기꺼이 내어주는 데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번의 지원을 넘어선 만남이고, 또 우리가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연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세계에 너무나 많은 이주민들과 난민들이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익숙한 삶의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을

0: 외국인 선교사제분들이 저희 곁을 지켜주었고, 또 수많은 젊은이들이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또 자신의 젊음과 생명을 내어 바쳤습니다. 특별히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필리핀에 그 7천 명이 넘는 젊은 장병들이 낯선 곳에 파견돼서 우리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누리는 그 자유와 평화, 그 안락함은 바로 이름 없이 순국하신 그분들의 사랑과 희생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희 작은 선교의 발걸음이 그 사랑을 하나로 이어줄 수 있는 다리가 되기를 바라는 그 소망으로 우리 박유혁교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피정센터 건립을 통해서 그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필리핀 원주민 농민들과 청년들에게는 그 교육과 자립, 그리고 이 문화 교류의 기회를 통한 생명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신자분들과 수많은 청년분들은 그 경쟁 문화 속에서, 그리고 바쁜 그이 물질 문명 속에서 잠시 벗어나 우리 순박한 원주민 신자분들과 그또 그분들의 깊은 공동체 정신을 만나서 하느님 안에서 그 쉼을 얻을 수 있는 피정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이두 나라가 함께 만나 함께 먹고 기도하고 또 같은 하느님 자녀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장소, 그것이 저희가 바라는 그 만남과 화해, 그 치유의 그 피정센터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고 하십니다. 그 포도밭은 아주 멀리 있는 곳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곁에 살아가는 외국인 노동자일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 이 본국을 떠나서 그먼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 동포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분들을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그분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포도밭은 어쩌면 바로 그 자리입니다. 가진 사람과 부족한 사람 사이에서, 그리고 도움을 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 사이에서, 그리고 특별히 그 낯선 사람과 이웃 사이 안에 놓여진 그 마음의 장벽을 넘어서는 그 다리 말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말로만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며 삶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첫째 아들의 용기를 청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수 있는 이 사랑의 여정 안에서 우리 한국과 필리핀 사이에 그 사랑과 그 신앙이 또 이어질 수 있는 이 피정센터가 그 작은 포도밭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곳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와 따뜻한 손길을 통해서 서로의 신앙과 삶을 나누고 받은 은총을 다시 나누는 만남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어 사도신경 함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1: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흔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주군이를

0: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도움이신 주님, 주님을 따르고자 힘쓰는 교회를 굽어보시어 교회가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대화하며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세상 곳곳에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소서.
2: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1: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이 나라의 정치인들을 굽어 살피시어 국민 생활의 안정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힘쓰며 그 가운데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먼저 돌보는 의로움을 실천하게 하소서.
2: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1: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사회 공동체 안에서 소외된 이들을 살피시어 그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위로하시며 이 사회가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자 노력하며 이해와 화해로 나아가게 하소서.
2: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1: 고통받는 이주민과 난민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전쟁과 기후재난, 박해, 부패와 독재 때문에 낯선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굽어보시어 그들에게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내려주시고 교회와 세상이 모든 편견을 넘어 그들을 따뜻히 환대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2: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0: 너그러우신 주님,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바라는 저희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예물 준비 성가 512번입니다.

0: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1: 사제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0: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들이시어 이 제사로 저희에게 온갖 복을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마음을 두 높이
1: 주님께 올립니다.
0: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1: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 많은 인류를 가엾이 여기시어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어 저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도 부활하시어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주품 전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는

0: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1: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0: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전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1: 아멘.
0: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0: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1: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0: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1: 아멘.
0: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또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1: 평화를 빕니다.

0: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1: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주님,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저는 그 말씀에 희망을 두었나이다. 당신 말씀 고통 속에서도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주님, 천상 신비로 저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저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하며 그 순환에 참여하고 그 영광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1: 아멘.
0: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1: 하느님 감사합니다.
2: 파견성가 286번입니다.

0: 묵주 기도 영광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흔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7번 성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 노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추석에 밤하늘을 밝히는 둥근 달과 밝은 빛을 보고 있으면요, 우리 마음도 가득 채워지는 것 같죠? 그렇게 밤하늘의 달은 가깝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지구에서 아주 멀리 있습니다. 지구와 달 사이에 태양계의 모든 행성을 줄을 세워도 거리가 남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먼 곳에서 우리를 향해 오는 빛이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는 게 참 놀랍게 느껴집니다. 명절의 행복과 달빛

스스로 마음을 가득 채웠다면 그 힘으로 연휴 잘 마무리하고요. 일상으로 돌아갈 에너지도 충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네, 그대에게 평화를. 9월 27일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이 어떻게 지난 주일에서 이번 주일까지 오는 길 짧게 느껴지셨나요? 길게 느껴지셨나요? 우리가 다를

엄청 가깝게 생각하고 있고 어떨 때는 달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달이 클 때도 있죠. 근데 생각보다 달 되게 멀리 있다 그러죠. 예. 모든 행성을 줄을 세워도 거리가 남을 정도로 굉장히 멀리 있다. 하지만 우리는 가깝게 느끼고 있잖아요. 한 주간도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주는 또 엄청 빨리 지나가고 어느 주는 안 가요. 시간이 안 가. 근데 이번 주는 아무래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일하시고 목요일부터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셨기 때문에 조금 한 주가 빨리 지나가지 않았을까. 연휴에 벌써 끝이야 하는 분들 저 말고도 많으시죠?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곡으로 김상균의 저 하늘의 달빛처럼 띄워드렸어요. 한가위 달만 같은 밝고 희망적인 그런 또 날들 보내시길 바라면서 또 오늘 그대평화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시가 주는 선물, 기도, 또 아름다운 시, 가을에 관련된 시로 준비하고 있어요. 문자 메시지는 샵 1053입니다. 유료 100원이에요. 샵 1053. 그리고 CPBC 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갈게요. 석소영이 부르는 당신 이름에 그리고 루아흐 하나 되게 하소서 두곡 듣고 올게요.

시가 주는 선물, 기도. 시가 주는 선물, 기도. 오늘은 김종혜님의 가을 문안으로 함께합니다.

나는 당신이 어디가 아픈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오,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슬픔이 어둠 속에서 굳어져 별이 됩니다. 한밤에 떠있는 우리의 별빛을 거두어 당신의 등잔으로 쓰셔요. 깊고 깊은 어둠 속에서만 가혹하게 빛나는 우리의 별빛. 당신은 그 별빛을 거느리는 목자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요. 종로에 내린 별빛은 종을 이루고 종을 스친 별빛은 푸른 종소리가 됩니다. 풀숲에 가만히 내린 별빛은 풀잎이 되고 풀잎의 비애를 다 깨친 별빛은 풀꽃이 됩니다. 핍박받은 사람들의 이글거리는 불꽃이 하늘에 맺힌 별빛이 될 때까지 종소리여 풀꽃이여 나는 당신이 어디가 아픈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푸른총 음반에서 가을 하늘 아래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시가 주는 선물 기도 김종혜님의 가을 문안으로 함께했습니다. 문자메시지로요. 9723님이 친척들 맞을 준비로 며칠 동안 마음이 바쁘고 또 몸이 피곤했던 추석 연휴 끝났습니다. 힘든 만큼 오랜만에 친척들 봐서 기쁘기도 합니다. 보내주셨어요. 그쵸. 또 집에서 음식 준비하는 우리 어머니들은 아무래도 명절이다 하면 준비할 게 많으니까 몸이 좀 힘드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잘 끝냈고 친척들도 오랜만에 모이니까. 그래도 또 모이니까, 티격태격 하는 집들도 있지만, 그래도 좋죠? 오랜만에 만나니까요. 어여쁜 세실리아님은 참새 소리에 잠이 깼어요. 요즘은 요 참새들이 수확 앞둔 벼를 죄다 쪼아 먹어서 많이 밉긴 합니다. 하늘 바라기에 사랑의 설렘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그래요. 진짜 밉다. 벼를 이렇게 쪼아 먹으면 어떡해요. 우리 농사 지으신 분들 힘드시게. 세실리아님도 미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 혼내줄 수도 없고. 참새야, 저리 가! 뭐 이렇게 허수아비 세워놔야 되는 건가요? 네, 하늘바라기에 사랑의 설렘 신청해 주셔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9723님께는 팍스의 우리가 이렇게 여기 모인 이유 선물로 띄워드릴게요.

하늘바라기의 사랑의 설레임이어서 팍스 우리가 이렇게 여기 모인 이유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성인 중에는 성 빈첸시오와 바오로가 있습니다. 모든 자선사업의 성인이라는 별칭처럼 평생 가난한 이들과 또 병들인 이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이죠. 자선을 베푸는 여러 수도회를 세우는데 기여했고요. 또 가난한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보다는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가르친 성인입니다. 네,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인 분들 성 요한 마르코, 성녀 힐트루데 등 16분이 계십니다. 축일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네, 빈첸시오 성인을 또 주보 성인으로 모시는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달빛처럼 충만한 축일 그리고 주일 보내시길 바랄게요. 사랑의 날개가 부르는 가난한 마음 듣고요. 이어서 포도나무 찬미 선교단 난 깊이 잠기고 싶네 띄워드립니다.

사랑의 날개에 가난한 마음 듣고요.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 난 깊이 잠기고 싶네였습니다. 자, 오늘 복음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들려줍니다. 우리도 말만 하거나 다짐만 한 뒤에 막상 실행에 옮기지 못할 때가 있죠. 하느님 자녀답게 살려면 실제로 행동해야 한다는 걸 다시금 마음에 새겨봅니다. 저는 리필이 부르는 하느님 자녀들만의 비밀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후에 공동의 집 지구로 돌아올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3번 순교자 찬가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한 달 동안 한 권의 책을 함께 읽으며 기후위기 시대의 해법을 찾는 프로그램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슬혜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요. 흔적 작가의 정말이지 제로 웨이스트샵만큼은 할 생각이 없었다. 제로 웨이스트샵의 단골 손님이었다가 직접 운영하게 된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읽으면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청취자 여러분께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읽어볼 부분은 정말이지 제로 웨이스트샵만큼은 할 생각이 없었다. 19쪽부터 21쪽입니다. 계정의 이름을 흔적이라고 지었다. 별 고민 없이 떠올린 단어였다. 세상에 남기는 나의 흔적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다 보니 이름이 흔적이 되었다. 흔적은 어떤 현상이 지나간 뒤에 남는 자국이나 자취를 의미한다. 인간의 많은 활동이 지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게 되면서 내가 그동안 남긴 발자국은 어떤 색과 크기를 가졌을지 생각해 보았다. 카페에서 일회용 컵에 담긴 커피를 사가지고 나와 거리를 걸어가며 마시는 게 더 있어 보이는 거라 여겼던 숱한 날들을 떠올리니 내가 남긴 흔적은 왠지 아주 새까맣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게 바로 탄소 발자국이겠지. 탄소 발자국이란 개인 또는 기업, 국가 등이 생산, 소비 등 여러 과정을 통해 발생시키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의미한다.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이동할 때도 추워서 난방을 틀 때도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도 어마어마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지구에 배출한다. 먹고 마시고 이동하고 즐기는 거의 모든 일상의 면면이 환경에 부담을 준다. 당연하게 누려왔던 인간의 모든 활동들이 환경에 유해하다는 걸 알게 되니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안 좋은 흔적은 되도록 안 남기고 싶은데 불가능해 보였다. 불필요한 낭비를 줄인다는 의미에 제로 웨이스트에서 0을 의미하는 제로는 영원히 닿을 수 없는 허상인 걸까? 그런 생각을 하다 좋은 의미 하나를 더하기로 했다. 나의 활동이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 그가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그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흔적이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무형의 가치가 아닐까? 그게 바로 선한 영향력이 아닐까. 나쁜 흔적은 줄이고 좋은 흔적을 늘려보자. 나만의 거대한 세계관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공동의 집 지구 오늘은 흔적에 정말이지 제로 웨이스트샵만큼은 할 생각이 없었다를 함께 듣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들을 부분은 책 120쪽과 121쪽입니다. 모든 게 빠르고 싸게 많이 생산되는 사회에서 쓸모를 다한 물건을 찾아 모으고 손으로 다시 만드는 일은 어쩐지 경제적 이윤과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느리고 어렵게 만드는 현수막이 마냥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물건의 가치를 생산과 소비에 한정하지 않고 버려진 뒤 분해될 때까지의 시간을 포함해 따져보면 어떨까? 일회용 현수막의 사용기간은 하루 내지 이틀이다. 버려지면 수백 년이 넘는 시간을 환경에 유해하고 쓸모없는 쓰레기로 살아야 한다. 물건에게도 삶이 있다면 너무 가여운 하루살이 같은 삶이다. 반면 다회용 현수막의 삶은 어떨까? 옷이었던 현수막은 똑같이 버려지는 삶이 될 뻔했지만 다시 현수막

이라는 쓸모를 얻어 삶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먼 훗날 해지고 뜯겨 버려지게 되더라도 인간에게는 더 많은 쓰임을, 자연에게는 유해한 물질을 덜 배출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았노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책 정말이지 제로 웨이스트샵만큼은 할 생각이 없었다 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들을 부분은 책 191쪽부터 193쪽까지입니다. 그렇게 여기저기 마음이 흔들릴 때면 내 안에 단단하게 자리 잡은 가치관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바꿔왔는지 생각했다. 어떻게든 사회 안에서 나의 영역을 만들어내기 위해 틈을 비집고 들어가 시도했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분명한 건 내가 선택한 이 지속가능한 방향성을 놓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앞으로 어떤 형태의 그릇에 나를 담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 담기는 가장 중심이 되는 알맹이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성공적인 업의 전환기도, 제로 웨이스트샵 성공기도 아니다. 그렇다고 실패했다는 이야기도 아니다. 모든 제로 웨이스트샵의 상황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다. 내 삶의 여정을 흑백 논리처럼 성공과 실패로 갈라 이분법적으로 결론 내고 싶지는 않다. 괜찮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다. 제로 웨이스트샵을 하면 돈 잘 버냐고 묻는다면 꼭 그런 건 아니라고 답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정해진 게 없는 만큼 각자가 하기 나름이라는 답도 추가로 남기고 싶다. 정답이 없을 뿐 자기만의 해답을 찾아 얼마든지 원하는 세계를 그려낼 수 있고 제로 웨이스트샵이 그것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을 거라고 말하고 싶다.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다음 주에도 함께합니다.

0: CPBC FM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5: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4: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5: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4: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5: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4: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5: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4: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5: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6: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6: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동호 신부의 사회 교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부분들이나 이슈들을 사회 교리로 풀어보고 교회 가르침을 통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세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이 시간 말씀에 서울대교구 박동호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박동호 신부입니다. 오늘은 9월 27일이고요. 여러분 한가위 연휴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이제 이미 시대의 어떤 그 정서에는 맞지 않을지 모르는데 한가위 때 이제 햇곡식 또는 뭐 햇과일을 이제 상에 올리잖아요. 이제 그것을 소재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어떤 제사, 희생 제사 또는 미사를 빗대어서 가끔 설명했었는데. 그 햇곡식은 뭐 요즘에 그 과학적 어떤 시각에서는 맛이라든가 뭐 질에서 요새는 그 이제 뭐 아무래도 그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죠. 다만 이제 과거에는 처음 수확한 것이 그렇게 알차거나 풍요롭지 않다고 그러죠. 오히려 그 조금 지난 다음에 그것이 더 맛있고 더 풍요롭다 그러잖아요. 그렇더라도 그것이 왜 소중했냐면은 농경사회에서 또는 뭐 목축사회에서 목축의 어떤 산업이 기반으로 된 사회에서는 이 처음 수확한 것, 처음 낳은 것, 그러니까 첫 배라든지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특히 농경의 경우에는 이 그 한 그 곡식 한 알이 그 형태를 가지고 이렇게 올라올 때 그 내 앞에 나타날 때는 그 긴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산업에서 뭐 얘기할 때 계절 노동이란 말도 쓰죠. 그러니까 계절에 맞춰서 자연의 조건에 맞춰서 사람이 움직였고 또 사회도 움직였고. 했던 것을 계절 노동이라고 흔히 말을 하죠. 근데 이제 햇과일이나 햇곡식이 그 상위에 올라오기까지의 그 긴 과정, 시간이 충분히, 그것도 충분히 시간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나달 하나가 또는 과일 한 알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시간도 충분해야 되고, 시간만 충분한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그 하늘의 조건도 아주 최적이어야 되겠죠. 하늘이 태양을 비추어서 하늘이 비를 내려서 하늘이 바람을 불어서 하늘이 적절할 때 그 건조해서 그 다음에 땅도 그 한 톨의 그 나달을 내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온전하게 기울여야 되죠. 땅이 비옥할 뿐만 아니라 비가 오면은 물을 적절하게 가둬두거나 물을 갖다가 이렇게 내보내거나 그 땅도 조건이 아주 좋아야 되고 거기에만 그치지 않고 이제 사람의 부지런함과 사람의 정성도 거기에 힘을 합쳐야 되는 겁니다. 몸이 힘들다 그래서 뭐 물꼬를 안 터준다든지 또는 떼약볕이 더위 덥다고 해서 들에 나가보지 않는다든지 또는 의욕이 과해가지고 욕심을 낸다든지 하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사람 어떻게 보면 우리 한글 창제에서 모음이죠. 하늘, 땅, 사람 이 셋의 조건, 세 주체 하늘도 온전하게 잘 땅도 온전하게 잘 사람도 온전하게 잘. 이 셋이 정말로 잘 관계를 잘 맺어야 그 한 알의 곡식이 한 알의 밤이 또 과일 하나가 열매를 맺은 거죠. 말 그대로 열매를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는 그냥 뭐 시장에서 사온 과일, 시장에서 사온 밤, 시장에서 사온 대추처럼 오늘의 도시의 소비자들에게는 그렇게 평가가 되니까 이게 얼마야 이제 가격을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 전체 과정을 놓고 보면 정말 한마디로 표현하면 삼라만상이 더하기 사람이 이 혼을 실어서 산출된 말하자면 잉태한 나온 무엇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거룩하기까지 한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늘과 땅과 사람의 주인을 하느님인 창조주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지극정성이 하늘을 통하여 땅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한가위 때 상에 올라온 사과 한 알, 배 하나, 대추 한 알, 밤 하나 혹은 쌀 한 톨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주위에 사람들이 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가위의 이 상차림의 가치를 그렇게 접근하면 고결하잖아요. 그럼 이제 미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제물이시고 예수님이 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온 생애를 혼신을 다해서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 한 방울을 다 내어놓아서 맺은 결실 이 평화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또 모여가지고 감사함을 우리가 추석 때도 조상을 기억하고 또 이런 핵곡식과 핵과일을 준 것에 대한 하늘에 감사하는 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가위가 되면 옛날에 그런 강론을 했던 게 자꾸 기억이 나고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는 게 시대가 변했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가 변했을 때 지금은 이제 뭐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한 20년 전쯤 됐나요? 그때 뉴스에 뭐를 밝혔는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상차림을 배달하는 거예요. 주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뭐 통상적으로 고향에 다 모이는 게 아니고 이제 핵가족화됐다고 하지만 가족 할 때 단위 가족이 이제 부모와 자녀들인데 보통 둘 셋의 자녀라면 다섯 명 정도만 모여가지고 근데 모이는데 그 뭐 예를 들어서 고향에 가서 다 모이는 게 아니고 이참에 누군가가 휴가를 맞춰 낸 다음에 어디 뭐 그 당시니까 뭐 저기 교외에 비도시 지역에 뭐 컨도미니엄이라든가 이런데 모여요. 휴가 겸 가족들이 모였는데 그곳에 말하자면 추석 상차림의 그 배달이 왔다는 거 그런 것도 제가 또 뉴스에서 뭐 오늘의 뉴스 뭐 화제해가지고 본 기억이 나거든요. 얼마나 편리해요. 그리고 깔끔해요. 근데 그것이 좋긴 좋은데 그 당시에 제 느낌은 아쉬움이 뭐였냐면 그 긴 과정 시간의 과정 더하기 하늘 땅 사람의 이 조화, 온전한 결합과 조화, 정성의 이 과정이 그렇게 쉽게 환원된다는 것에서 어떤 그 성찰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하늘이, 충분히 땅이, 충분히 사람이라는 이 충분 대신에

전화 한 통화로 이렇게 주소를 알려주면 시간에 맞춰서 배달이 되어 오는 것을 깔끔하게 그 펼치기만 하면 되는 거하고의 차이. 네, 제가 그것이 뭐 옳다 그르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적응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적응. 그걸 이제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이제 쇄신이란 표현도 쓰고 업데이트. 그러니까 현대화. 우리말 번역으로는 이제 현대화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또는 쇄신이란 말도 쓰고 적응이란 말도 쓰고 이제 그 이태리 말로는 뭐 아조르나멘토라고 해요.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이 바로 이 아조르나멘토였어요. 교회의 정신, 교회의 가르침, 교회의 영혼, 교회의 영성은 예수 말씀이 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유래하잖아요. 거기서 원천을 거기서 이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변의 진리라든지 객관적 진리라든지 영원한 생명의 말씀 이런 것들은 변치가 않아요. 그러고 그것이 이제 2000년을 이어온 거죠. 물론 이제 교회의 어떤 계시의 역사를 따지면 한처음부터니까 오래된 말하자면 그 메시지의 핵심이라 그러죠. 메시지의 핵심은 불변해요.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하느님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고 구원하셨다. 그것이 이제 메시지의 핵심이잖아요. 그거는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전해지는 방식 또 그것을 이제 수용해서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 그러니까 일종의 적용이라 그러거든요. 어플리케이션 요새 어플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원리가 하나가 있고 핵심이 있고 그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수많은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기법으로 다양한 색깔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구원이라는 불변의 메시지가 있는데 경제 영역에서의 구원 그러면 농경사회에서 농경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구조에서의 구원과 2차 산업 공업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분야에서의 구원과 서비스업 3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에서의 경제 차원의 구원은 같은 구원인데 그 인간의 인간다움의 어떤 그 실현인데 복음화인데 how 어떻게 또는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어떤 양식으로 표현될 것이냐는 건 다른 거예요. 뭐 말하자면 농경에서의 1차적으로는 수확이고 곡물의 이제 수확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건 분배겠죠, 당연히. 그래서 사람들이 배가 고프지 않아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는. 아주 긍정적으로는, 그 섭생을 통해서 품이 있는 삶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거니까, 당연히 전문가들은 쌀을 얼마나 수확할 것인가, 쌀의 유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쌀의 가격을 어떻게, 여기에 이제 신경을 쓰겠죠. 공직자들이든지, 공동선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럼 당연히 다음 문제는 뭐예요? 누군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에서 농업을 통해서 생산을 수확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땅을 놀리고 안 내고 있잖아요. 그게 농자지 천하지 대보냐라고 했을 때 그때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몇몇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땅을 가지고 쌀을 수확하거나 작물을 수확하는데 땅을 이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소작을 주면서 소작하는 사람들한테 이른바 나쁜 표현 착취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분명히 풍요로운 굉장히 많은 곡물을 수확했는데 실제로 농업이라는 노동을 한 사람들은 배가 고픈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동선 생각한다면 그때 땅을 관리할 수 있는 관청이라든가 국가 왕이겠죠. 왕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충분하게 품삯소 주라. 뭐 1년에 쌀 몇 가마를 주라. 이렇게 명령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3차 산업 시대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1차 산업에 종사하기보다는 2차 산업 또는 3차 산업이고 3차 산업 특히 금융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고수익을 내는 사람이 소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가 절대적인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분배할 거냐라는 건 금융시장에 지금의 정부가 개입을 어떻게 할 거냐 문제인데 충돌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금융시장에서 활동하는 그 여러 경제 주체들과 이건 사적이고 한쪽은 공적인데 그럼 사생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거냐 사적 영역에 그게 자칫하면은 전체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죠. 그런 역사적 경험이 있고 그걸 또 내버려 두면 불균형 예를 들어서 금융업에서 올리는 수익과 소득과 1차 산업 농업에서 얻는 소득의 격차가 너무 커요. 다음에 2차 산업은 이제 노동 근로 소득 또는 노동 소득의 격차가 커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불균형이 심하게 생길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에 부작용에 빠질 우려가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전체주의에 빠질 우려, 한편으로는 자유방임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은 당연히 시대에 따라서 또는 분야에 따라서 애플 적용이 달라지는 경제 분야에서 품위 있는 삶이라는 그 인간의 구원의 한 조건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할 때 어떻게 해서는 끊임없는 아조르나멘토 적응이 필요하다 업데이팅이 필요하다는 게 2차 바티칸 공유의 정신의 하나였던 거거든요. 오늘 어쨌든 한가위 연휴의 마지막 날이긴 한데 한가위를 지내면서 추석 상차림을 생각하면서 사회교리의 한 단면을 경제 영역에서의 적응 아조르나멘토를 한번 생각해봤고 우리 교회는 이중에 업데이팅을 하는 거예요. 교회 자신도 업데이팅하고 사회에 관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하느님 백성의 센서스 피드의 그 신앙 감각을 통해서 그다음에 모범을 통해서 세상의 선의의 모든 사람과 대화 협력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적극 임한다. 그것이 이 그 사회교리의 어떤 의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업데이팅에 관해서 아조르나멘토 적응에 관해서 한번 또 성찰해 보았습니다. 노래 들을게요. 이용미 김효진이 부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너를

아무것도 너를 이용미, 김효진이 함께 불렀습니다. 오늘 연중제 26주일 9월 27일인데요. 오늘 복음 말씀에서도 두 가지를 사회교리의 측면에서 성찰하게 됩니다. 하나는 사회적 약자의 존엄함에 관해서 뭐 우선성이라고도 말하고 보통 교회 우리 한 우리나라에서의 그 번역 해석에서는 대부분 가난한 이를 위한 우선적 선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번역이 오해 내지는 축소의 어떤 축소 의미를 축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난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는 경제적 빈곤으로 제안해서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한 가난, the poor는 경제적 빈곤만을 말하지 않고 한마디로 말하면 총체적 어떤 나약함입니다. 총체적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그거를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또는 사회학이나 이런 데서는 세상에서는 그냥 사회적 약자란 표현으로 써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서로 결합돼 있어요. 경제적으로 빈곤하면 자기 주장을 펼치고 실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빈곤은 먹고 자는 문제에서 누군가에 의존해야 되고 의존하는 사람 앞에 가서 내 뜻을 관철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거든요. 나에게 밥을 주는 사람한테 그건 그거고 나의 삶은 이거다라고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상대가 그러세요? 그러면 당신 뜻대로 하세요. 그 대신에 당신한테 밥은 안 줄게요. 해도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 무슨 돈이 없지 뭐가 없냐 이렇게 말하지만 돈이 없으면 의존적이 되고 의존적이 된다는 얘기는 내 삶을 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위하는 행동하는 데서 지극히 제한적이 된다. 정치적으로 힘이 없다 그 말입니다. 정치라는 게 뭐 달래 정치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치를 전문가들이 점유하는 식이 돼버려서 그리고 이 전문가들은 정치 대신에 정쟁을 마치 정치라고 착각하면서 그것을 사람들 사이에 나쁜 기운을 저는 퍼뜨렸다고 좀 부정적으로 보는 때가 있거든요. 정치와 정쟁은 반드시 구별돼야 되는데 우리는 정치와 정쟁이 구별되지 않아요. 권력

겁니다. 그 이해관계 질서는 뭐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산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힘센 사람만 산다라고 하면 굳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독재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권력은 그것을 위한 도구입니다. 근데 이 권력을 마치 목적으로 삼아서 휘두르게 되면 권력을 잡기 위해서 국민의 삶이 아무렇지도 않게 내팽개치고 이해관계는 어느 한편의 이로움에 말하자면 전유물이 되고 질서는 어느 한편에 왜곡되게 됩니다. 특정 계급과 특정 집단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게 정면으로 공화주의를 반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공화주의를 반하는 행태의 정쟁이 마치 정치인 것처럼 해석이 돼버리고 대중매체도 정치를 이야기할 때 뉴스에서 말할 때 정쟁을 소개하지 과연 그 권력을 가지고 국민의 삶이 어떻게 이해관계가 어떻게 사회적 질서가 어떻게 조정됐는가에 대한 평가나 비평은 안 해요. 누가 어느 집단이 권력에 유리하냐 이 얘기를 소모하는데 정치면과 정치 뉴스를 도배하죠. 그거는 제가 이제 다른 방송할 때 수시로 부탁을 해요. 제발 정치라고 말하지 말아달라. 정쟁이라고 말해달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언어, 어휘가 사람들을 생각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경제적 빈곤과 정치적인 나약함은 결합이 돼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가난이라고 해버리면 정치적인 힘없음, 무력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경제적 빈곤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책임지는 것을 가로막고 의존적이 된다는 얘기는 문화적으로 다시 말하면 생각을 삶의 양식을 스스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 통상 그걸 문화적으로 소외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물론 안 좋은 문화라고도 평가할 수 있지만 이기적 소비주의 문화라고 생각해 보세요. 돈 없는 사람은 소비할 것도 없어요. 소비할 능력이 안 돼요. 말하자면 시장에서 구경꾼으로 전락합니다. 소외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 물가를 결정한다든지 유통구조를 결정한다든지 할 때 참여할 수가 없어요. 자기 목소리를 못 내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소외가 또 수반이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경우에는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차별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요. 그래서 이 경제적 빈곤, 정치적인 무력, 문화적인 소외, 종교적 차별을 다 합쳐가지고 총체적 나약함 혹은 사회적 약자 이렇게 표현을 약함 이렇게 써요. 그 학술적 용어로. 그러니까 사회적이라고 하니까 그럼 인격적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인격적으로도 자존감 또는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한 어떤 이해 또는 주체성 그런 것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움츠러든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인격적으로도 그러니까 사회적 인격적으로 말하자면은 소외되거나 또는 약해지거나 그러니까 무력해지거나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원오브댐으로 숫자로 환원이 되거나 심지어는 정치하는 사람은 그냥 표에 불과해요. 내 표가 될 거냐 말 거냐.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저 사람이 나 돈을 벌어주는데 그 노동력을 제공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필요한 사람과 불필요한 사람으로 나눠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복음 말씀에서는 마다들이 생각을 바꿔서 일하러 갔다도 있고 그 다음은 이제 세리와 창녀들 얘기가 이제 나오거든요. 이분들이 그 당시에 세리와 창녀들은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였던 겁니다. 우리는 세리와 창녀들을 도덕적인 오늘날의 관점에서도 보지만 이게 죄송합니다. 계집 여자가 들어가지만 산의 남자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역사 속에서 남성 중심의 문화, 남성 중심의 권력 구조, 남성 중심의 어떤 경제적 어떤 메커니즘이 형성되면서 마치 여성은 의존적이고 하는 또는 여성은 대상화되고 심지어 여성은 뭐 도구화된다, 여성은 뭐 소외된다 이런 관점에서
도덕적인 거기다가 우월감을 놓고

여성이 마치 몸을 파는 여성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버린 거지만 남성들도 해당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이 유다인들의 율법에 뭐 다 똑같이 뭐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몸을 파는 남성이 있든 몸을 파는 여성이 있든 간에 누구에게 파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정해져요. 그래서 유다인이면서 유다인에게 몸을 파는 건 상급, 유다인이면서 이방인에게 몸을 팔면은 나쁜, 이렇게 또 그 안에서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등급을 매기고 계급을 매겨서 우열을 만들어버리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또 뭐냐면은 이제 이거는 뭐 사회 정치적인 배경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이 마태복음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근데 세금을 걷는 양태는 강제입니다. 세금은 걷어도 되고 안 걷어도 되는 게 아니라 세금은 강제로 징수하는 거예요. 세금을 안 내면 하다못해 차압도 하고 심지어는 감옥에도 가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 서로 뭡니까? 돈을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라든가 이런 경우, 이자 같은 경우도 고리를 하면 안 된다 하는 것도 어떤 사회적 규약처럼 되고 또 양심의 명령이 되고 그 배경 뭐냐면 공생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럼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공생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는 겁니다. 물론 공생에 대한 관점이 누구의 관점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왕정시대의 공생은 왕의 통치의 기반으로서 백성이 안정적이어야 되고 그러려면 또 세금을 걷는 거니까 주체는 왕이겠죠. 왕정이니까. 근데 로마 제국의 식민지배예요. 그럼 유다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세리들이 누구냐면 로마 식민지배하는 통치자들의 앞잡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돈을 강제로 걷어가지고 가져가지고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나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무슨 현실적인 대안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저항해서 세금을 안 내겠다는 사람 있었죠. 당연히 뭐 열혈당원이 그랬고 무장투쟁하는 사람 당연히 세금을 안 내기도 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적인 조건에서 세금을 내게 되죠. 왜냐하면 강제라는 이 수단이 보통 사람이 쉽게 거부할 수 있는 장치들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누가 강제하는데 내가 싫어 그런다고 물러서지 않잖아요. 심지어는 신체의 구속까지, 감옥까지 가둬버릴 때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권력이 가지고 있는 엄정함이 거기서 큰 거죠. 개인 사이에서는 불쌍하니까 봐줄게. 또는 강제하려고 해도 막 너무 아프다 그러면 감정이 동해서 동정심이 말해서 하지만 특히 국가가 행위하는 데에서는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기 때문에 그런 말의 다른 뜻은 쉽게 말하면 피도 눈물도 없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전부 그렇게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 양상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리는 동족 유대인인데 자기 동족에게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세금을 걷어다가 그렇다고 우리 동족에서 쓰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식민지배하는 로마 총독에 갖다 바치는 거니까 감정적으로 더 밉죠. 사실은 제일 미워할 사람은 식민지배하는 집단인데 사람의 감정이 그렇게 식민지배하는 집단한테는 꼼짝도 못하죠. 무서워서. 그럴 때 그 분노를 표출하는 게 힘없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세리들이 거기에 타겟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당국으로 보자면 그냥 아래 것이고 그냥 종과 같은 것이고 그다음에 유다의 어떤 그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나쁜 놈인 거죠. 저런 나쁜 놈 어디 할 짓이 없어가지고 우리 돈을 강제로 받아가지고 로마 앞잡이한테 갖다 바쳐. 그렇다고 로마 당국에게 저항도 못해요. 저항했다간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리들에게 분풀이를 잘하는 거죠. 손가락질 잘하고 가장 좋은 건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거거든요. 앞에서 그 창녀든 몸 파는 남자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폭력적 지배가 낳는 아주 그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편한 진실은 폭력적 지배, 억압의 구조에서는 바로 그와 같은 그 야비한 수법,
거대한 폭력이 있고 그것이 지배를 해요. 그러면 사실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거대한 폭력에 맞서야 되는데 거기에 맞설 힘이 없기 때문에 만만한 사람을 붙잡아 놓고 거기다가 분풀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수평폭력이라 그러죠. 원래 폭력의 구조에 맞서려면 위로 맞서야 되는데 위로 맞서야 되는데 원래는 위로 맞서지 못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분풀이 하는 것처럼 그걸 수평폭력이라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수평폭력에 말하자면 그 아픈 기억이 이 세리나 창녀들에게 말하자면 쏟아지는 거죠. 그걸 제일 만만한 게 그러면 주먹질하게 되면은 뭐라자 우리는 좀 품위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당신들을 비난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의 훼손이 오잖아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도덕적 비난인 겁니다. 너는 그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점잖게 타이르고 그리고 나는 이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을 안 했어. 너는 비난받을 짓을 해서 마땅하고 그러니까 넌 욕먹어도 싸.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큰 그림으로 로마가 보게 되면은 그래 니네들끼리 그렇게 서로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분열하는 게 힘을 모으지 않는 게 우리한테는 도움이 돼. 일제강점기 때도 그랬죠. 어쩌면 그런 구조는 오늘날에도 이 나쁜 권력을 유지하고 권력을 확장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 눈에는 국민이 서로 편갈라서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욕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어쩌면 그게 오늘날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최근에 한 2000년 좀 넘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른바 포퓰리즘 또는 극우화되는 정치의 모습의 한 재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이 서로 편가르고 서로 수평폭력을 하도록 그러면 위에 있는 집단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에게 돌아올 냉정한 비판이라든가 비난이라든가 또는 저항이 없어지는 거예요. 참 고약한 거죠. 그래서 식민지배가 또한 그와 같은 양태의 지배가 두고두고 아픈 그 상처 말하자면 풀기 어려운 숙제를 계속해서 사회에다가 침투시켜 놓는다 해서 이제 그 인류 문명에서는 이제 물론 2차 대전 이후지만 이 식민 지배를 아예 거의 단죄하다시피 하잖아요. 근데 또 안타까운 것은 또 그런 향수를 가진 사람이 또 있어가지고 또 그런 교묘한 술책에 또 맛을 들인 사람들 언제나 있기 또 마련이고 정치하는 사람이나 정쟁을 일삼는 사람들의 사이에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자기네 딴에는 기법인 거예요. 기술인 것이고 그걸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 현실 정치, 레알 폴리티크라 그러죠. 그런 거라고 내세우죠. 뭐 점잖게는 뭐 전문가들이 나와서 정치 공학적으로는 이런 표현들이 다 내용상으로는 그렇다고 보면 되겠죠. 어쨌든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이제 성찰할 수 있는 두 가지 사회교리의 관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입니다. 예수는 그 생각을 바꿔 일하러 간 그 회개 전환에 얘기하고 또 이 전환에 관해서 이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밭에 가서 일하냐 안 하냐 이제 그런 소박한 얘기지만 최근에 그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에서는 생태 전환을 많이 강. 근데 우리 말로는 걸 자꾸 회개라는 번역을 많이 쓰는데 그것도 맞긴 맞습니다만은 회개 회심이라는 용어는 메타노이아라는 게 있고 또는 그 컨버전이란 다른 용어가 있거든요. 라틴 말이든. 근데 사회교리에서 많이 쓰는 것은 말하자면 죄송합니다. 회개는 리펜턴스라든가 메타노이아라는 게 있고 이 사회교리에서는 회개란 말보다는 전환이란 말을 쓰는데 그걸 컨버전이라 그래요. 회개는 마음을 돌린다. 종교적 뉘앙스가 강하고 전환은 길을 바꾼다는 거거든요. 사회교리에서는 그래서 회개라는 용어보다는 전환을 많이 말합니다. 그런 게 하나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가장 약한 무력한 집단으로서의 세리와 창녀를 내세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바로 하느님 편에 서 있다. 하느님 나라에 가깝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굉장히

무겁게 생각할 만한 특히 우리 교회로서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과연 끊임없이 전환하기 위한 성찰을 하는가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과연 스스로 사회적 약자가 되려 하는가. 왜냐하면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썼던 유명한 물론 2차 바티칸 공의회부터 썼던 용어이긴 합니다. 약한 이를 위한 약한 교회. 거기서 약한이라는 게 뭐 힘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힘센 무엇이 되려 하지 않는다. 그 권력은 지배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섬기는 데 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랫사람 약한 낮은 곳으로 임하라는 그 정신에 얼마나 충실한가를 성찰할 수 있는 오늘 복음 말씀의 내용입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하느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고요. 부르시는 분들은 인호주사입니다. 함께 듣죠.

이노주사의 하느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 함께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레오 14세 교황의 고결한 인성 또는 숭고한 인간성 혹은 교회 매체가 이야기하는 뭐 위대한 인류 이 회칙에서 앞에 부분은 사회교리가 복음 정신에 충실히 응하는 역동성을 갖는다 이런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사회교리의 역사를 약술하거든요. 간략하게 앞부분에서 간략하지만 잘 정리했죠. 물론 이제 모든 것 다 담지는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AI 시대의 휴먼 퍼슨 인격을 수호하는 것에 관한 사회 회칙이니까 요 부분 요 것과 말하자면 맞추어서 레오 13세 교황의 새로운 사태 그리고 이제 비오 11세죠. 지난주에 이제 소개하기 시작 11세 40주년의 회칙을 성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새로운 사태란 회칙 부제는 노동과 자본의 관계에 관하여입니다. 혹은 노동과 자본의 관하여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자본의 우위에 두었다는 점에서는 분명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노동과 자본이 대립한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건 분명히 밝힙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본문을 읽을 때 염두에 꼭 둬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성경도 그렇지만 사회교리 문헌도 그 시대적 맥락 또는 교회 당시의 의도, 인텐션, 의도를 물론 이제 100% 완전하게 다 파악한다 하셨지만 충분히 고려하여 그 문헌을 해석한 다음에 그걸 오늘 이 시대에 적응하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시대에 내가 혹은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그 문헌의 맥락이나 그 문헌의 의도와는 아랑곳없이 끌어다 쓰는 거예요. 갖다 쓰는 거죠. 성경도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성경도 당연히 이제 문학적 그걸 이제 문헌 비평이라고 하고 또는 역사적 배경, 역사 비평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한 다음에 그 성경의 그 당시의 시대적 조건에서 이 성경을 읽는 독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했는가 성경의 저자는 또는 성령께서는 그걸 감안한 다음에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시대적 조건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한 가르침이었다면 메시지였다면 그것이 오늘날에 함의하는 바는 뭔가를 성찰하는 게 그게 비판적 성찰이고 올바른 자세인 것 같은데 그 가끔 가다 보면 성경도 그렇고 사회교리 문헌도 그렇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주장하고 싶은데 그걸 근거로 삼기 위해서 성경 가지고 와요 또는 사회기름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 자체가 뭐 온전하게 완전하게 잘못된 거라고 할 수도 없겠죠. 뭐 성경 읽기라든가 문헌 읽기의 방법론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나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말하면 아전인수의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레오 13세 새로운 사태란 회칙의 본문을 한번 다 읽어보시면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의 자본에 대한 우위는 반드시 얘기하죠. 노동은 왜냐하면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의 표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을 인격의 표현으로 보지 않고 생산의 수단으로 본단 말입니다. 관점에서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런 것도 그 안에서는 다루고 있어요. 왜 인격이에서 유래하고 그것 때문에 노동이 자본보다 우월한가고 말할 때 그럼 그 당시에 자본은 또 뭐냐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노동이 뭐냐. 근데 지금 그게 130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의 노동이라는 이 언어, 보케빌러리 언어 안에 담겨 있는 함의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다양해졌단, 분화됐단 말입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면요. 우리 사회, 그건 이제 시대에 따라서도 분화하고 역사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시간, 지역에 따라 예를 들어서 아주 오랜 기간 우리나라에선 사농공상이라는 어쩌면 신분 내지는 계급 내지는 직업에 있어서의 차이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가 스승사자 아니에요? 선비사도 되고. 뭐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사는 글입니다. 글을 써서 그 선생님이죠. 교수님. 그분들을 노동자라고 인식하고 안 하냐에 대해서는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는 갑론을박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시대적 맥락, 역사적 맥락, 그다음에 그 문헌을 작성했던 교황 내지는 그분들의 의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사회교리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고 BO11세 40주년은 40년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사태에 대한 재성찰이 나타난 거고 그 말은 시대가 다르다는 걸 전제합니다. 1939년에 세계를 휩쓸었던 대공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죠. 황소리가 부르겠습니다. 주는 나를 함께 듣고요. 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달에 10월 달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5: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6: 한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7: 한우.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8: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7: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9: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10: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1: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 타구! 파울입니다!
12: 파울!
13: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11: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14: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1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6: 고수익에 원금 보장?
1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7: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18: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9: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0: 가톨릭 평화방송.
18: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AI가 책도 읽어주고 요약과 정리도 다 해주는데 우리가 왜 굳이 책을 읽어야 할까요? 우리가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AI가 대신해주지 못하는 게 있기 때문이죠. 책 속에 담겨있는 답도 물론 소중하고요. 그보다 중요한 게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제일 가까운 사람들끼리 생각을 나누고 또 마음을 나누고 다쳤다가 열렸다가 부대끼다가 그렇게 사는 게 가족입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내 마음을 얘기하고 꺼내는 용기, 닫았다가도 그래 한번 가봐야지 하는 마음, 그런 모임, 여러 가지 형태인 가족, 그게 참 중요해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2주의 책 추석 특집 또 하나의 가족, 책방지기 김지현 야고보입니다.

0: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살레시안의 주님 내 곁에로 2주의 책 추석 특집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의 가족 책방지기 김시현 야고보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생활성서사에서 나온 이 책으로 함께합니다. 어떤 책인지 궁금하시죠? 또 어떤 분이 작가인지 궁금하시죠? 힌트는 방금 들은 살레시안의 멤버이자 여러분 참 많이 사랑하시는 그분입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작가님 바로 만날게요.

0: 채울수록 허전하고 빛날수록 시들하고 달릴수록 멀어지고 이룰수록 목마른 건 왜일까요? 자, 2주의 책 추석 특집 또 하나의 가족, 오늘은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질풍가도를 달리는, 그러면서 가족들을 만나는, 솔직 담백해서 더 쫄깃한 얘기가 담긴 한 권의 책을 만납니다. 누가 내 꿈에 수단을 입혔을까? 이 책 생활성서사에서 나오는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이 책을 쓰신 살레시오스도의 사제이자 작가입니다. 이창민 마르치아노 신부님과 함께 할 텐데요. 2주의 책에 오시면 다 작가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작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작가님.
1: 안녕하세요. 작가 이창민 신부입니다. 아, 작가라는 말을, 이 타이틀을 진짜 제 인생에서 처음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얼굴 빨개지고 있어요.
0: 그러니까요. 그냥 라디오로만 네. 들으면 되게 천연덕스럽게 자기를 작가로 소개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얼굴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창민 작가님이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아침마당으로 그 열리는 시간이나 뭐 유에게 퀴즈를 내는 그런 콘텐츠들 보면 너무 다 잘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또 실제로 잘하기도 하는데, 저는 앞선 소개에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될 에세이를 읽어보니까 용기 내고 있구나. 그리고 이게 생존이구나.
1: 공감해 주시네요.
0: 저도 비슷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느껴졌고, 그 밑바탕에 가족이 있었구나.
1: 그럼요.
0: 예, 라는 걸 읽고 저도 배웠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집으로 모신 거고, 아, 너무 갑자기 저희가 두서없이 얘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우선은 지금 듣고 네. 있는 2주의 책 가족들, 또 청취자들, 신자들에게 추석 인사해 주셔야죠.
1: 네, 예. 맞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이 시기만 같다라는 그 추석 인사가 있는 것처럼 전 항상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예수님을 닮아라, 이런 마음으로 이번 추석 명절도 이 가족과 함께 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또 행복한 그런 추석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롤모델처럼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만 닮아라라고. 네. 지금 구로삼동에 서 사목을 하고 계신데, 그곳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신부님 같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지 않을까.
1: 그럼 그만한 영광이 없겠죠.
0: 그런데 돌아가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당신을 닮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이는데 제 뒤에 있는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제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것처럼 또 에세이 얘기를 잠깐 하면, 이창민 마르치아노 작가는 본인이 수도 생활을 하는 살레시오 수도의 창립자인 돈보스코를 또 닮으려고 하는, 예, 그런 내용도 있고. 네. 자, 뭐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눌 이 텍스트는, 그러니까 작가님이 쓰신 책은 누가 내 꿈에 수단을 입혔을까이고요. 특집명은 2주의 책 추석 특집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오늘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아마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 차에서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연휴를 마무리하면서, 아, 내가 가족이랑 어떤 이야기를 나눴지? 어떤 시간을 보냈지? 그리고 가족과 못 보내는 분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가족이랑 보냈는데 나는 이번 연휴 어떻게 보냈지? 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닮고 싶었던 누군가의 모습, 또 닮고 싶지 않았던 누군가의 모습, 그것의 마무리는 또 하나의 가족인, 주일에 만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미사 안의 성체 또는 하나님의 모습, 그런 것들을 오늘 신부님의 성소 이야기와 사목 이야기로 나누려고 하니까,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으로 참여해 주시고, 이창민 마르치아노 작가님의 이 책은 여러분께 선물로 드립니다. 성함수도 붙여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려야죠. 우리 생활성서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이 9월 28일부터 사전구매 링크가 열리고요. 예약 판매분부터 선착순으로 굿즈까지 준다고 합니다. 예, 소진될 때까지 준다고 하니까 이거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제 진짜 책 얘기 집중하겠습니다. 처음 누가 내 꿈에 수단을 입혔을까를 펴고 저는 한때 제가 굉장히 집중했던 그 자기계발서의 단어가 눈에 보였어요.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작가님이 이 단어에 집중하게 된 시작을 말씀해 주실까요?
1: 네, 저도 사실 뭔가 이제 영상 콘텐츠도 많이 만들고 또 영상을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저는 하루에 한 번씩 좀 제 뭐 루틴 안에서 좋은 강의를 하나씩 꼭 들어요. 그래서 뭐 책 읽는 마음으로 또 영상이 더 좀 편하고 친근하니까. 근데 제가 어느덧 이렇게 보다가 퍼스널 브랜딩 이런 강의가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만큼 요즘 시대는 이 젊은이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그런 이력들을 더욱더 이렇게 쌓기 위해서 많은 외적으로 많은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뭐 자격증을 딴다거나 뭔가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이렇게 힘쓰는데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한테는 나의 이런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본질이 바로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즘 또 젊은이들 많이 만나보면 확실히 신앙이 있는 친구들과 신앙이 없는 친구들이랑 결이 많이 다름을 많이 느껴요. 뭔가 신앙이 있는 친구들은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친근함이 있고 그 안에 이 사랑이 좀 이렇게 스며들어져 있어서 너무나도 그것이 아 매력의 본질은 바로 신앙이구나. 그래서 아 이 퍼스널 브랜딩 우리는 이제 신앙인으로서 이 브랜드화 시키는 그 마음을 신앙으로 이렇게 풀어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번 책을 한번 써보게 되었습니다.
0: 그렇군요. 그 말씀은 이창민 마르치아노 작가도 신앙을 기본으로 한 퍼스널 브랜딩을 해 나가고 있다.
1: 그렇죠.
0: 라는 네. 것이죠. 네. 네. 그런 것에 방송 출연도 있는 거고 그 출연으로 이어지는 나름의 어떤 압박감, 부담감 또 세간의 이야기들, 네. 스트레스 등등도 잘 녹아져 있던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예수님만 같아라라고 말씀하신 그 롤모델의 그 예수님. 네. 그 예수님이 어린 이창민 마르치아노에게 롤모델이었다고요?
1: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수녀님한테 이렇게 세뇌교육을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저 어머니도 이렇게 그랬고 항상 예수님을 꼭 닮아야 된다. 그래서 첫 시작은 이제 신부님이 되라고 하는 초대였고
0: 예, 예.
1: 이제는 그 초대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막 이런 말씀하셨고 그래서 항상 저를 끼고 진짜 어렸을 때부터 신부 수업이 이미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묵주 기도도 하는 거 가르쳐 주시고 또 이제 기도하다가 좀 심심하면 오르간도 가르쳐 주시고 뭐 그런 어린 시절을 정말 성당에서 놀이터처럼 그렇게 수녀님과 함께 이렇게 보냈던 것들이 지금의 저를 한나의 그런 신앙으로 브랜딩해 준 그런 원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 또 하나의 가족은 수녀님이었네요.
1: 그렇게 생각되네요.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0: 예, 예. 진짜 가족인 어머님도 계시지만
1: 네.
0: 또 하나의 가족인 수녀님도 롤모델이 예수님이 되게 이끌어주신 분이고 돈보스코 성인도 아까 롤모델이다 뭐 제가 느껴진다고 말을 했는데 책 속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아시스텐자, 함께 있어주는 사랑, 아모레 볼레짜, 친절한 사랑 뭐 이걸 수련기 또 사목에서 실천하려는 노력이 곳곳에 보입니다.
1: 네 맞아요. 이 돈보스코 어떻게 보면 우리 저희 살레쇼의 창립자 신부님이셔서 제가 10년 동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수련을 받으면서 우리가 평생토록 청소년들과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교육시켜갈지 그분의 교육 철학을 내 몸에 이렇게 내면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좋은 살레시안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면서 최대한 이제 아 그럼 나는 이제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했지만 롤모델이 또 한 분일 필요는 없잖아요. 또 각 사람의 좋은 점들 저도 한때는 또 김지연 아나운서가 또 제 롤모델이기도 했고
0: 지금 거짓말 하시니까 말이 약간 더듬더듬 하는데요. 무슨 말씀
1: 아닙니다. 저는 이제 좋은 사람들의 그런 좋은 장점들을 최대한 가지고 오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0: 예, 예.
1: 사실 그 돈보스코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교육 철학을 많이 얘기할 때 이 교육이라는 그 단어의 그 원어를 보면은 라틴어의 에듀세레 뭐 그거는 약간의 뭔가를 끄집어내다 이런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돈보스코도 그 아이들의 최대한 좋은 점들을 끄집어내주고 찾아주는 것 그것이 교육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의 좋은 점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 있어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교육 철학의 1번이 바로 아시스텐자, 이 뜻이 바로 이제 동반, 동행, 그 옆에서 함께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아모레볼레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은 한국어로 친절한 사랑이라고 뭔가 그 번역을 했지만 그 심오하게 그 뜻을 더 헤아려 보면 감응하는 사랑이 더 어울린다고 해요. 감응하는 사랑.
0: 그러니까, 감응.
1: 예, 뭔가 내가 사랑을 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내가 사랑을 받았음을 느꼈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다시 응답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뭔가 다르잖아요. 누군가에게 사랑도 표현할 줄 알고 그 사람이 그런 성장의 그런 근본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 이 아모레볼레짜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가 나를 좀 이렇게 신앙으로 브랜드화하는데 돈보스코를 또 배울 수 있는 좋은 그런 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0: 추석 특집이니만큼 추석에 가족들이랑 보낸 사람들도 생각하지만 가족들이랑 보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같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 아시스텐자 얘기하면서 이렇게 끄집어내는 네. 뭐 동반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서 좋은 점을 자꾸 찾고 끄집어내는 걸 내가 다른 사람을 하는 것 전에 내가 나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1: 와.
0: 내가 나를 얼마나 많이 만나고 있나. 그러니까 연휴라고 하면은 그래도 쉬는 시간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를 원하죠. 그런데 이런 추석 같은 연휴는 가족들이랑 부대끼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기 어렵고 가족들이랑 같이 안 있으면은 영상을 보죠. 그러니까 엄지손가락 바쁘니까 나 자신을 못 만나죠. 그래서 그냥 산책이라도 오늘 연휴 마무리할 때 하면서 아, 내가 언제 편안하지? 내 좋은 점은 뭐지? 이런 걸 좀 생각하는 게 그게 제일 뭐 신앙인이든 아니든 필요한 시간이고 좀 연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 퍼스널 브랜딩의 시작이기도 할 거고요. 뭔가가 지금 자기 개발 콘텐츠같이
1: 아니 너무 있는데. 좋은 얘기해 주시고 예. 지금 제가 놓쳤던 부분을 또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데 예.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퍼스널 브랜딩 그게 어떻게 쓰게 됐냐 이유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 자신을 소개할 때 예전에는 뭔가 학력과 뭐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런 거를 얘기했는데
0: 직장이나 네. 뭐 직책이나
1: 그런 직장들 커리어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 사람 자체를 하나의 그런 상품처럼 브랜드화 시켜서 저는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죠. 뭔가 기쁨으로 신앙의 재미를 전달하는 이창민 신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고 뭐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이창민 신부입니다. 다양한 그 이름 앞에 붙는 그 형용사. 우리 김지연 아나운서도 본인을 이렇게 소개할 때 그 어떻게 소개하시는지
0: 말하고 글 쓰는 사람?
1: 말하고 글 쓰는 사람. 다 뭔가 자기의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이 형용사 찾는 게 진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김지연 아나운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 나 자신을 진짜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런 뭔가 나를 이렇게 브랜드할 수 있는 그 형용사를 진짜 찾아내기가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가족은 나예요. 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 특집 때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내가 제일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본다면 그 사람이 나라면 나한테 뭐라고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하시면 좋겠고 그런 말이 필요한 게 그 부모님과 좀 떨어져 있는 청소년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살레시오 수도의 가족들이 6호 보호 처분을 받은 소년들과 함께 생활을 하죠.

0: 네, 맞습니다.
1: 그 6개월 동안 보호를 받는 청소년과의 첫 만남, 그게 또 책 속에 있습니다. 또 청소년들은 추석을 어떻게 보내는지 뭐 이런 명절 때마다 생각나실 듯해서 아, 궁금하네요. 어떻습니까?
0: 제가 살레이쇼를 첫 발을 디뎠던 곳은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좀 밖에서 실수를 하고 어떻게 법 처분을 받아서 아이들이 1호부터 10호까지 처분을 받는데요. 그래서 그 중간 단계인 딱 6호 시설을 저희가 살레이쇼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6개월 동안 신부님 수사님들과 함께 정말 동거동락 이렇게 지내면서 어떤 뭐 검정고시 공부도 하기도 하고 다양한 기술도 배우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접하는 것은 신앙, 종교 활동인 거예요. 종교를 강요하지 않지만 이 신부님 수사님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안에서 아이들이 같이 성가를 뜨겁게 부르고 또 묵주기도 할 때 같이 따라 나와서 묵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접하게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보면은 저는 처음에 가자마자 너무 놀랐어요. 다 문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순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고 너무 겁에 질려서 처음에 못 다가갔어요. 그래서 이제 지도 신부님한테 찾아가서 막 고민 상담을 했죠. 진짜 너무 무섭고 말도 못 걸겠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지도 신부님이 이제 팁을 하나 주시는 거야. 한번 그냥 가서 그 문신 얼마 했냐고 물어봐봐. 그러면 금방 친해질 수 있을 거야. 에? 고작? 의문이 좀 들었는데 정말 그렇게 친구한테 용기 내서 이거 얼마 주고 했어? 했더니 한 30분 넘게 그렇게 자랑을 막 하는 거야.
1: 아~
0: 그러면서 좀 이렇게 이야기 이제 물꼬가 이제 트면서 이렇게 친해졌던 그런 첫 케이스인데 그 친구가 유일하게 저한테는 하나의 첫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친구의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줬을 뿐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신학교를 이제 갈 때 그 친구한테 이제 편지 이렇게 받으면서 그렇게 나는 처음으로 그런 사랑을 체험하게 된 것 같다 이런 얘기하면서 나는 뭐 해준 게 별거 없는데 사랑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그냥 관심 하나 가져주는 거, 이야기 하나 이렇게 던져주는 거. 아, 이것이 이 친구한테는 정말 큰 사랑으로 체험되는구나. 그게 큰 추억으로 이렇게 남겨지는 것 같아요.
1: 자랑할 수 있게 하니까 사랑이 됐네요.
0: 자랑할 수 있게 되니까. 아, 그러네요.
1: 그러네요.
0: 오,
1: 예. 맞네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아시스텐자라는 거네요. 계속 옆에 있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나를 자랑할 수 있는 걸 끄집어내는. 그게 설령 세상에서는 아, 역시 문신한 사람은 걸러야 돼. 뭐 이런 말로 맞아요. 약간은 낮게 보는 그런 시선임에도 그걸 꺼낼 수 있게 하는 참 좋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가족으로 같이 수련을 하셨고 지금은 사목하고 계신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아직도 어색하네요.
1: 다시 귀가 빨개지고 하고 있어요.
0: 작가 이창민입니다.
1: 네, 이창민 마르치아노 작가와 함께 2주의 책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족, 누가 내 꿈에 수단을 입혔을까? 생활성서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이쯤에서 이창민 마르치아노의 첫 번째 추천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책 속에도 나오는 그 성가를 추천하십니다.
0: 네,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아침 그 프로에 나왔을 때 빛이라는 노래를 한번 불렀었어요. 근데 그때 그걸 방송 이후에 어떤 작곡가님, 모란 작곡가님으로 되게 연락이 왔었어요. 제가 한 2, 3년 전에 써뒀던 곡이 있는데 아직 주인을 못 찾고 있다. 그래서 그런데 신부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 곡의 주인은 딱 신부님인 것 같다. 젊은이들한테 또 누군가에게 좀 희망이 될 수 있는 용기가 될 수 있는 그 곡인 것 같아서 제발 좀 불러달라고 이렇게 DM이 온 거예요. 바로 듣는 순간 아, 내 곡이구나. 곡이 너무 좋아가지고 바로 흔쾌히 제가 생각하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작은 돛담배라는 곡입니다.

0: 작은 돗담배였습니다. 모란 마리아 곡이었고요. 이창민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왠지 오늘은 이 신부 사제라는 뒤에 직함을 빼고 싶네요.
1: 어떻게 부르고 싶나요?
0: 아, 작가님이요. 당연히
1: 작가님, 오늘
0: 시작부터
1: 하루는
0: 끝까지 계속 이렇게
1: 알겠습니다.
0: 웃는 게참 매력적입니다. 예, 이창민 마르치아노 사제 그리고 작가와 누가 내 꿈에 수단을 입혔을까? 이 책을 중심으로 2주의 책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가족을 주제로 모셔서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이 책에 나와 있는 우리 작가의 어머님 이야기.
1: 또안할수
0: 예,
1: 없죠.
0: 진짜 그
1: 그죠?
0: 가족 그 자체가 참 절절하게 다가왔습니다.
1: 어머니를 생각하면은 지금도 사실 이 책을 쓰면서 가장 또 감사했던 시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이렇게 책을 쓰면서 좀 물론 기한 내에 써야 되는 그런 압박감도 있었지만 굉장히 은총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나 혼자 이뤄낸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나와 이렇게 스쳐 지나간 모든 인연들의 힘으로 내가 만들어진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감사한 분들이 되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당연 저희 어머니를 생각 안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머니는 저한테 가장 값진 것을 선물해 주신 분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를 신부님 만들려고 아주 대단히 노력하셨어요. 예전에 그 드라마 스카이캐슬 이렇게 나와서서 어떻게 해서 어머니들이 막 서울 명문대를 보내려고 애썼다면 저희 어머니는 그런 거 관심 없었습니다. 무조건 이 창민이가

0: 훌륭한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막 레지오, 뭐 어른들 하는 레지오 행사, 특별히 뭐 그 새벽 기도 이런 데까지 다 데려가면서 모든 그런 카톨릭의 그런 기도 모임이나 그런 문화들을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항상 이렇게 끼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저는 그 신앙이 하나씩,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이렇게 접하면서 이렇게 채워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또 어머니가 이제 좀 힘들 때, 좀 아버지가 좀 사업 실패로 저희가 가정이 좀 어려울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좀 유일하게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은 공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생이 되어야겠다. 그것이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효도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정말 열심히 이제 공부했고, 중학생 때는 이제 전교 1등도 한번 이렇게 해봐서 다행히 좋은 그런 성적을 얻었고, 내가 엄마한테 효도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생긴 거죠. 고등학교 이제 3년 장학생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이제 시내 학교로.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그 기숙사 생활이 저한테는 새로운 뭔가 해방이었어요.
1: 그러니까 남들 대학 가는 거랑 비슷한 거죠.
0: 그렇죠. 예, 그래서 예. 늘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끼고 이렇게 살다가 처음으로 이제 어머니와 떨어져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볼까? 우등생반이었는데 에도 불구하고 막 중창단에 들어가거나 또 댄스 동아리에 들어가거나 드디어 내 안에 그 잠재져 있던 그런 것들을 이게 막 발산하면서 살아가게 됐죠.
1: 그럼 궁금한 게 우등생반에서 중창단이나 댄스 동아리에 들어가 있는 학생은
0: 유일했죠. 저 많이 혼났고요. 몰래 이렇게 하다가.
1: 그럼 선생님들한테도 혼났겠네요.
0: 그렇죠. 너무 걱정을 많이 했죠. 너는 공부해야 되는데
1: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런데도 갔네요.
0: 네. 저는 뭔가 계속 이거를 이때 하지 않으면은 너무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1: 그리고 어머님한테는 이 얘기는 숨기셨고.
0: 숨겼고.
1: 예, 예. 네. 그래서요. 이제
0: 책을 통해서 알게 될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예, 예.
0: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갔다 이제 기숙사 생활하면 어느 정도 이게 비용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기숙사비나 또 간식비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매일 먹는 간식이 갑자기 제 명단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엄마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어머니가 이제 미안하면서 지금 집안 좀 사정이 안 좋아져서 간식비를 못 내주겠다. 이렇게 해서 너무 그게 화가 나기도 하고 친구들 다 이렇게 먹고 있는데 너무 서럽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런 원망이 다 쏟아졌죠. 나는 저 엄마 그 좀 효도하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전교 1등까지 해서 내가 3년 장학생까지 만들었는데
1: 지금은 춤추고 있는 무슨 어쨌든 예.
0: 고작 그 간식비 하나 못 내주냐고 그 너무 원망에 그래서 엄마한테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었었죠. 그런데 엄마가 마음에 걸리셨는지 이제 일주일 뒤에 이제 편지가 오더라고요. 엄마가 이렇게 어려워서 그렇게 됐는데 너무 미안해. 그래서 참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엄마는 신앙뿐인 것 같다. 이 한마디가 또 저를 굉장히 또 울게 만든 거예요. 내가 고작 그 간식 하나 때문에 엄마를 원망하게 된 것도 미안하고 그래 내가 진짜 중요했던 거는 정말 신앙. 엄마는 나에게 정말 값진 것을 선물해 준 건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너무 좀 어리석게 그랬구나. 그런 반성이 됐던 것 같아. 그래서 저 책을 쓰면서 정말 그 어머니가 나에게 물려주신 그 신앙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구나. 사제 이창민은 없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머니께 너무나도 감사함을 느끼죠.
1: 비슷하게 살아온 괴가 있어서 저도 네. 공감이 되는데 성당에 가야 한다 가야 한다라고 할 때 저는 반발심이 생겼거든요. 나는 장가 갈 겁니다.
0: 그때도 신부님 되라고 이렇게.
1: 그러니까요. 예. 심지어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에세이에도 나오는 장상이시죠. 그 당시 양승국 스테파노 신부님이 이 한국교회 성소에 별이 졌다. 그것이 김지현 야고보였다. 이런 얘기까지 하실 정도였는데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저처럼 창민 학생은 반발심이 없었을까? 아니 내가 종교를 선택해야 되는데 왜 어머니는 자꾸 기도 모임을 새벽에 나가라 그러고 근데 뭐 그게 분출된 게 어쩌면 수도에 처음 들어갔다가 6개월 만에 나왔을 때
0: 네네.
1: 책 속에 써 있는 부분이야.
0: 네네네. 예,
1: 그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습니까?
0: 사실 그게 딱 성소인 것 같아요. 뭔가 그런 저는 그냥 마치 운명처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는 신부님이 되어야 돼. 이 소리를 모든 신부님, 수녀님으로부터 이렇게 들어왔고 자연스럽게 나는

0: 저 신부님이 되어야 되는 사람인가? 그거를 그냥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 어린 나이에도. 그래서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 하더라도 나는 언젠가는 신부님이 될 거야. 라고 해서 늘 꿈의 1지망은 저도 모르게 신부님을 썼어요. 자, 아이러니하게도 2, 3지망은 뭐 아이돌 뭐 이런 걸 썼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너는 이게 조화가 맞냐?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냐? 의문도 많이 가졌는데 저는 그런 점이 참 성소인 것 같아요. 어떤 한 사람한테는 결혼 성소가 있다면 그것이 좀 반발심으로 느껴질 수 있고 또 다른 길을 찾아 나가면서 그 길을 이렇게 발견하겠지만 저는 마치 그냥 나는 운명처럼 아무리 그런 좋은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아, 나는 신부님이 되어야 돼. 늘그 마음을 항상 씨앗처럼 내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
1: 그러니까
0: 같아요.
1: 결혼 성소와 사제
0: 네.
1: 성소의 길을 걸어가는 건 본인의 선택이기도 하고, 그걸 얼마나 수용하고 받아들이냐의 차이다라는 얘기로 들리고, 이창민 작가님은 그걸 어렸을 때부터 들으셨던 걸, 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게 맞지라고 받아들인 것도 성소. 근데 아까 얘기한 수도원에서 나간 거, 그것도 성소였다.
0: 저는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터닝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왜 어린 나이에 의심을 안 했겠습니까? 아, 정말 내가 진짜 신부님이 되는 그 성소가 맞나? 많이 이제 갈등을 하다가 그래, 수도 한번 들어가 보자. 아니면 나오지? 약간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도 이렇게 갔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괴로웠죠. 사실은 처음에는 이런 세상에 너무 좋은 것들 막 너무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 막 누리면 살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많이 그립고 이러다 보니까 못 잊어서 6개월 만에 이제 짐 싸들고 나오게 된 거죠. 근데 그 나오는 순간 저는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내가 선택했는데 그 집에 가는 그 버스가 한 3시간이었거든요. 광주에서 용인까지 가는데. 막 승객들 다 있는데 눈물이 그렇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야. 이게 어떤 감정이지? 나도 어떤 감정도 모르겠고. 막 이렇게 후회 눈물이었겠죠. 근데 이제 그때가 막 비바람이 막 몰아치는 그 날씨였어요. 승객들은 평온하게 그냥 잠자고 있는데 저는 그게 엄청 두려운 거야. 당장 막 사고가 날것 같고. 마치 내가 하느님을 배신해서 하느님이 뭔가 나에게 벌 주는 것 같고, 막 화가 난것 같고, 그런 마음이 막 느껴지면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이제, 창민아, 이제 놀래서 이제 진정시켜주려고, 괜찮아.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다 이해해 줄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고. 엄마, 나 지금 당장 수도원에 돌아가지 않으면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이런 표현을 했어요. 마치 물고기가 세상 밖에 뭔가 좋은 게 있을 줄 알고 탁 나왔지만 아무것도 없이 숨이 퍼덕이는 그것이 연상되면서 그때 처음으로 아, 진짜 성소가 이런 거구나. 나는 이제 예수님 곁을 떠나면 살수 없구나. 그때 강렬한 그런 부르심의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다시 이제 수도원에 전화해서 애원을 했죠.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제발 좀 받아주세요. 근데 이제 지도 신부님이 그래도 네가 감정이 오락가락 할수 있는 거니까 3일 동안 좀 한번 잘 생각해보고 그때도 마음이 변치 않으면 언제든 다시 돌아와라. 근데 그 3일이 저한테는 예수님이 그 부활하는 그 여정처럼 너무나도 겟세마니의 그 동산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받아주셨고 지금 이렇게 성소를 굳건하게 항구하게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1: 3일 동안 뭐 하셨어요?
0: 진짜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나가면 내가 막 그동안 못 해봤던 거막뭐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좋아하는 것도 막 해보자
1: 원래
0: 친구들도
1: 그 6개월
0: 만나고
1: 만에 나갈 때, 난 이제 나가면 그거 할
0: 그
1: 거다.
0: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1도 생각도 안 났던 것 같아요. 오로지 집안에서 계속 기도하고 나를 다시 받아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감정은 과연 어떤 감정이었을까? 내 인간적인 감정이었을까? 아니면 하느님께서 진짜 나를 좀 애타게 잡아주시는 그 하나의 그런 부르짖음인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때 그 3일을 저는 잊을 수가 없고 그 내용의 그 편지와 이런 내용들을 책 안에 제가 녹여냈던 것 같아요. 그 심정들을.
1: 그래요. 이 에세이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지금 추석 특집으로 만나는 누가 내 꿈에 스단을 입혔을까? 이 책으로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소 이야기를 쭉 하고 지금도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제입니다. 그리고 춤추고 노래하는 사제입니다.
0: 맞습니다.
1: 그래서 세간의 사람들은 뭐 연예인 다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약간 뭐 나쁜 말로 뭐 연예인병 걸렸다 뭐 이렇게도 병원. 얘기하는데 제가 아는 이창민 마르치아노 수도자 그리고 수련기에 있었던 학생, 신학생 또 뭐 부제 그리고 지금 사제는 살려는 사람이에요. 살아가려는, 생존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의 춤과 노래도 퍼포먼스가 아니다. 아이들과 같은 언어로 말하려는 몸부림이다. 요 문장이 아 맞아 이게 이창민이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0: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사실 이 살레시안의 사제의 삶도 저는 뭐 연예인병 걸렸다, 뭐 연예인 같다, 막 이런 표현하지만 놀리지만 진짜 어떻게 보면 연예인의 삶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이 굉장히 공적으로 특별히 아이들한테 내비쳐지는 그 모습이 그들한테 큰 영향을 이렇게 미치게 되고 그리고 어떠한 준비 없이는 그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연예인들도 어떤 방송을 하기 전에 충분히 그런 뭐 준비를 하고 이렇게 나가듯이 저희 사제들도 사제이면서도 또 교육자이기 때문에 아이들에 다가갈 때는 이제 돈보스코에서도 절대로 빈머리로 준비 없이 다가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셨듯이 저희도 어떻게 보면 그들과 하나의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일단 먼저 배워야 되잖아요. 보통 뭐 외국에 간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보통은 5년 동안 언어를 공부를 해야 그 나라의 그런 언어에 이제 잘 할 수 있다 이랬듯이 그런 끊임없는 노력을 내가 수련기 동안 열심히 해왔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이제 그들의 언어로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결국에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문화 속으로 들어가야 그들의 언어와 함께 소통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요즘 친구들은 그냥 제가 성당에 딱 만나자마자 핸드폰 딱 들이밀면서 신부님 오늘 이거 챌린지 해요. 우리 이거 영상 찍어요. 이렇게 자기들의 문화를 갖고 와요. 그래서 저도 그들과 같이 이런 것들을 소통하고 놀려면 그런 것들을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늘 SNS 켜면서 요즘에 핫한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제 3호의 하나의 일부분이 이게 된 것 같아요.
1: 그것도 이거는 조금 다른 신부님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신부님 봐가면서 합니다. 주임 신부님한테 그렇게 춤추자고 얘기 그렇죠.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이 작가님인 것도 작가님께는 참 감사한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어요.
0: 감사하죠. 근데 사실 저도 적지 않은 나이고 저도 꽤나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1: 죄송한데 원로 사제가 그렇게 많은데 양승국 신부님이나 이해동 신부님이 들으면은 지금 엄청 웃으실걸요.
0: 예. 아니 근데 저는 우리 살레시오 신부님들이 진짜 노력하고 계시다는 게 느끼는 게 어떤 그 원로 사제 신부님의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최신 가요곡들이 막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부님한테 물어봤어요. 신부님 이 노래를 아세요? 요즘 핫한 노래인데 아니 아무것도 몰라 그냥 틀어놓고 있어 늘 왜요? 아 이렇게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애들과 완전 못 만날 것 같아 더 이상은 그런 노력들을 나이가 들면서도 끊임없이 하고 계신다 그래서 저도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면서 아 나도 60대가 돼도 아이들이 이런 챌린지 영상 가져오면은 진짜 춤춰줄 수 있는 신부가 되고 싶다 약간 그런 각오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돈보스코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이들한테 사랑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끊임없이 사랑해라. 그 말을 마지막까지 이렇게 되새기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그게 살레시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리고 그 분야가 원래 작가님이 좋아하는 분야이기도 했고.
0: 그러긴 해요.
1: 네, 그러니까 또 맞춰져서 지금 잘 가는 것에 지금은 노력까지 더해지는 거니까요. 네.
0: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신기한 게 제가 그렇게 3년 장학생으로 어렵게 갔는데도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이상해 제 마음 안에 춤과 노래, 중창단, 댄스 동아리 이런 게 이끌리는 게 저는 지금에 생각해보면 이것 또한 그냥 하나님의 약간의 그런 이끄심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그런 체험이 없었다면 아이들과 이렇게 청소년 시기에 그런 공감대를 많이 못 살았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또 하나의 가족도 될 수 있었던 거고요. 지금 살레시오 수도회로 아무래도 그 수도에 소속이 돼 있으니까 얘기하셨지만 모든 사제들이 그렇게 노력을 또 하고 있으니까 수녀님도 마찬가지고요. 이 성당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서로 소통하려는 노력을 좀 가져야 또 하나의 가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0: 벌써 이렇게.
1: 예. 네. 준비한 내용이 더 있었는데 그거는 나중에 책으로 꼭 읽어보시면 좋겠고 네. 이 책을 갖고 특별한 만남도 예정되어 있잖아요.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0: 네. 10월의 마지막 날 10월 3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수원교구청에서 생활성서사와 함께하는 행복한 북 콘서트가 열립니다. 생활성서사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 가능하고요. 특별히 무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저와 함께 이 못다한 이야기 함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춤추시겠네요 여기서
0: 가서 노래 한 곡도 하라고 이렇게 초청을 받았는데 네. 또 맞는 것도 준비해 가야겠죠.
1: 그러니까 춤을 물어봤는데 노래를 얘기하면서 춤은 기본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다.
0: 그렇죠. 춤추고 노래하는 사제 작가 이창민입니다.
1: 그렇죠. 네. 예, 어우 잊지 않으시네요. 아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 책도 있겠네요.
0: 두 번째 책이 나와요. 깜짝 놀라서 지금 이 책 한 권 작가님들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구나. 영혼을 다 갈아 넣었습니다. 진짜.
1: 아, 뭐 얘기를 안 했는데 책 속에 우리 창민 작가의 플레이리스트부터 또 창민 작가의 어렸을 때 사진 뭐 등등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요. 두 번째 추천곡. 예, 이건 또 가요로 준비하셨잖아요. 소개해 주십시오.
0: 가을은 또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날이 너무 좋아서 이제 밖에서 이제 캠핑 의자 놓고 이제 좀 산에 가거나 한강 가서 책 읽을 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좀 부족하지만 제 책을 한번 숲에서 자연과 함께 조용히 그렇게 읽어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마지막 곡으로 최유리의 숲 이렇게 들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아까 얘기했던 좀 산책을 하자 그러면서 또 하나의 가족은 결국 나다. 그러니까 네. 나를 한번 만나보자라는 그 얘기랑도 마찬가지겠네요.
0: 그러네요.
1: 그리고 이 책과 함께면 더 좋겠습니다. 누가 내 꿈에 수단을 입혔을까. 결국은 이창민 작가님의 성소 이야기고 사목 이야기이거든요. 나를 만나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또 하느님도 네. 만나는 시간이길 바라면서 최유리의 숲 준비했고요. 어쩌면 그동안 이창민 신부라는 직함과 정체성으로 그 많은 방송들을 해왔던 시간들과는 좀 다른 결이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어떠셨는지 좀 들어볼까요?
0: 네, 저도 사실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그래요. 저는 전혀 이 작가 글 쓰는 사람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전에 그 방종호 신부님이 그 에세이 하나 쓰신 게 있는데 그걸 보면서 되게 신선했어요. 뭔가 어떤 늘 저한테는 이렇게 교수님이셨는데 그런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자기가 삶 안에서 녹아냈던 그런 체험 안에서 만났던 하느님 이런 이야기가 더 이렇게 쏙쏙 들어오면서 아 나도 언젠가는 저런 에세이 한번 써보고 싶다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운 좋게 이렇게 생활성서사에서 먼저 이제 기획을 이렇게 해주시고 처음에는 좀 주절했어요. 그런데 또 이제 다른 출판사에서 한 일주일 뒤에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에세이집 한번 냈으면 좋겠다. 이 또한 뭔가 내가 주저했지만 하느님께서 또 쓰라는 재촉인가? 이런 좀 생각이 들면서 그때 그렇게 흔쾌히 제가 그럼 한번 처음에 저한테 제안했던 우리 생활성서사에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하느님께서는 어떤 그 도구를 쓰실 때 진짜 완벽하고 훌륭한 도구만을 쓰지 않으셨잖아요. 뭐 마테오도 그렇게 죄 많은 세리였고 베드로도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하느님의 도구로 세웠듯이 전혀 이제 글 쓰는 이런 재주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지만 그냥 솔직하게 나의 있는 그대로 하느님을 만나왔던 그 과정을 부족하지만 한번 일기처럼 써봐야겠다 그런 자신감을 얻어가면서 그렇게 솔직 담백하게 써내려갔던 곡이 책으로 나온 게 된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요. 그리고 그 책을 소개할 수 있어서
0: 네. 네,
1: 그것도 감사한 시간이고요. 그동안 이야기보다는 꽤 솔직한 이야기들을 나눈 것 같아서 네. 저도 참 감사해지고요. 이 추석 연휴 마무리를 또 하나의 가족 만난 기분입니다.
0: 그렇습니다. 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1: 예.
0: 네, 또 작가 이창민으로 앞으로 만나볼까요? 너무 어색하네요.
1: 이게 노력이니까 더 아름답습니다. 최유리의 숲, 이 두 번째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들려드리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생활성서사에서 나온 누가 내 꿈에 수단을 입혔을까를 쓰신 작가 이창민 마르치아노 사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이창민 작가님의 추천곡 최유리의 숲 들었습니다. 오늘 만난 책이었죠. 누가 내 꿈에 수단을 입혔을까? 여러분께 선물로 드립니다. 끝곡 이창민의 젊음의 엔지니어 듣는 동안 참여 받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 주소 붙여서 참여해 주시고요. 이곡 들려드리면서 인사할게요. 책방지기 김지현 야고보였습니다. 책한 권으로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4: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5: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4: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6: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 보장?
7: 적중률 100%? 잠깐, 여러분이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이므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1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11번 무궁세 우리 주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오랜 관습에 따라 해마다 일정하게 지켜 즐기는 날. 이것이 명절의 사전적 의미라고 합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모두가 풍요롭게 즐기는 그런 명절로 잘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명절의 풍경